0: 많은 숫자 중에 어떤 게 짝수일까요?
1: 2랑 4랑 6이랑 8이랑 10이요.
0: 맞아요. 1의 자리 숫자가 0, 2, 4, 6, 8인 수가 짝수입니다.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가 짝수예요. 짝수는 이렇게 짝꿍이 있는 수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짝수가 아니어서 난처했던 경험 있었나요?
1: 어린이 천문대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이 빠져서 저 혼자 앉게 됐어요.
0: 그랬구나. 짝꿍을 만들어야 되는 수업 시간에 한 명이 빠지면 짝꿍이 없어서 수업하기가 힘들었겠구나.
1: 네.
2: 우리는 3남매인데 간식이 두 개여가지고 한 명은 못 먹어서 그중에 제가 못 먹어가지고 그때 너무 슬펐어요.
0: 선생님도 지금 너무 슬펐어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둘씩 짝을 지었을 때 짝을 이루지 못하고 나머지가 있는 수는 어떻게 부르는지 짝수와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홀수. 홀수는 무슨 뜻일까요?
1: 짝수 불림 반대로 부르는 게 홀수예요.
0: 그러면 홀수에는 어떤 숫자가 있지요?
1: 1, 3, 5, 7, 9.
0: 제니가 잘 알고 있네요. 홀수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 1이 남는 수란 뜻이에요. 홀수에서 홀은 무슨 뜻일까요?
2: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0: 홀로 남아있는 거, 홀수. 홀수에서 홀은 짝이 없이 혼자뿐인이란 뜻이에요. 즉, 홀수는 짝을 이루지 못하는 수랍니다. 우리 반 학생이 홀수라서 짝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맛있는 사탕을 몇 개 붙였지요?
3: 하나요.
0: 하나, 일. 바로 이 일이 홀수, 홀수예요. 이 일에 짝꿍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 이는 짝수가 되겠지요? 자, 이제 하나를 더 붙이니까 몇 개?
3: 세 개예요.
0: 세 개가 됐죠? 3은 홀수. 이렇게 짝꿍을 지어줄 수 없으니까 3은
3: 홀수요.
0: 홀수, 홀수가 되는 거지요. 둘씩 묶었을 때 남는 게 없으면 짝수. 그런데 둘씩 묶었을 때 1이 남으면 홀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숫자가 아무리 커도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보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 있겠죠? 짝수와 홀수를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은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3: 짝수요.
0: 딩동댕동! 짝수죠? 27은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3: 홀수요.
0: 와우, 잘하네요. 마지막으로 50은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3: 짝수요.
0: 와,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짝수와 홀수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0: 펼쳐서
3: 펼쳐서
0: 우리가 오늘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3: 네!

0: 짝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홀수 2로 나누어서 나머지 1이 남는 수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

0: 얘기부터 발표해볼까요?
1: 내가 탄 엘리베이터는 짝수층만 내릴 수 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꼭 홀수로 사신다.
0: 글짓기는 아주 잘했어요. 우리 제니 발표해봅시다.
2: 짝수는 2, 4, 6, 8, 10을 말한다. 나의 나이는 홀수이다.
0: 오늘 글짓기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 짝수와 홀수.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겠지요?
3: 네!
0: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여기 있나요?
1: 올해도 그림나무와 함께 재미있는 속담과 관용어를 알아봐요.
0: 오늘은 어떤 관용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2: 안녕.
3: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라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1: 코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0: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같다.
1: 눈에 넣어도?
0: 응.
1: 그럼 오빠는 귀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할로 할래.
0: 오케이.
1: 좋아.
3: 자, 좋아. 그럼 우리 한 번 또 그려볼까?
0: 그래.
1: 그래. 귀를 그려야지.
0: 눈을 아주 크게.
1: 이거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그러면은
3: 윤슬아.
0: 응.
3: 그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건 어떤 뜻인 것 같아?
0: 눈에 눈물이 들어가면 아플 때도 있잖아. 그때 다른 애들은 안 아프다 했는데 나만 아프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눈에 눈물을 넣었을 때 아, 나도 다른 애들처럼 눈에 물을 넣어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아, 다른 사람과 내가 조금 다를 때 그것이 속상해서 쓰는 말이야?
0: 응.
3: 그렇구나. 그럼 우준이는 어떤 뜻이라고 생각해?
1: 귀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큰 걸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뭔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걸 넣지 않았을까?
3: 아, 사랑스럽고 소중한 걸 넣으면 귀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말이야?
1: 고통도 안 느껴질 만큼 사랑스러운 거?
3: 그렇구나. 우준이에게 그런 존재가 있어?
1: 응!
3: 누구야?
1: 바로

0: 윤슬이.
1: 정말 다정한 오빠네. 윤슬이는 좋겠다. 윤슬이도 오빠가 그렇게 좋아?
2: 응.
1: 그럼 윤슬이는 눈에 넣었을 때 아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어?
2: 응. 예전에 오빠가 물에 숨어서 오빠만 아이스크림 먹은 적 있고.
0: 아, 너무 맛있었지.
2: 그래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때 너무 좋아.
1: 그럴 때가 있구나. 그럼 지금 만든 문장들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볼까?
0: 나는 우리 윤슬이가 귀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다. 그런 식으로?
1: 아, 좋은 문장이야. 잘 만들었어. 그럼 윤슬이는 어떨 때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2: 나는 다른 애들은 아프지 않고 만약에 나만 아플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남매 한번 정답을 맞춰볼까?
0: 좋아.
2: 그래. 오빠 먼저 할래? 아니면 나 먼저 할까?
0: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2: 오케이.
0: 자, 나는 이렇게 그렸어. 간단하지?
2: 잘 그렸는데.
0: 자, 여기 귀에 돌처럼 큼지막한 걸 넣었는데 이렇게 돌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아픈 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거지. 그럴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1: 좋아, 잘 들었어. 그럼 우리 윤슬이도 한번 설명해볼까?
2: 나는 이렇게 그렸어.
0: 와,
2: 눈에 눈물을 넣어도 나는 아픈데 다른 친구만 안 아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어때? 잘 그렸지?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거지?
2: 응, 맞아.
1: 좋아.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1: 오늘의 관용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야. 친구들은 눈에 무엇인가 들어가서 아픈 것이 있었어? 만약 놀이터에서 놀다가 바람이 불어서 눈에 모래가 들어간다면 참을 수 없을 만큼 따갑고 아프지. 먼지나 모래가 눈에 들어가도 따갑고 힘든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픔도 잊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일 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쓰는 말이야.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귀여워하며 고 녀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

0: 본다면 귀엽고 예뻐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거야.
1: 우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어.
0: 라고 말이야.
2: 그러면 내가 맞았네. 오빠가 맞고, 그리고 나는 단호가 맞았다.
3: 하이파이브!
2: 역시,
3: 둘 다 맞았네.
2: 괜찮네.
1: 오빠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있어?
3: 아까 말했듯이 윤슬이, 라라, 그리고 우리 가족들.
2: 오늘의 단용어는
4: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3: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이야.
2: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만하지 못해?
1: 네?
0: 아휴, 빨래 가지고 뭐 하는 게냐?
1: 죄송해요.
0: 으이그, 또 혼자서 생각하느라 엉뚱한 짓을 한 게로구나?
1: 상상하는 건 정말 재밌거든요.
0: 그만하고 요 우유나 시장에 갖다 팔거라.
1: 지금 가야 해요? 저 신나는 상상놀이 중이었는데.
0: 아유, 그렇게 엉뚱한 상상만 하다가 일은 도대체 언제 하려고 그래? 우유라도 팔아야 돈이 생기지.
1: 아우, 그래도 가기 싫은데.
0: 우유 판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렴.
1: 와, 진짜요? 고마워요, 아버지.
0: 가는 길에 또 상상놀이 하지 말고.
1: 걱정 마세요.
2: 소녀는 우유를 팔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1: 이야, 역시 아버지가 최고라니까. 가만, 요 우유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그 돈으로 한 달걀 20개 정도는 살 수 있겠지? 달걀? 우와, 달걀을 사서 잘 품어주면

0: 병아리가 태어날 거 아니야.
1: 와, 말도 안 되지.
0: 그 병아리를 잘 키우면 닭이 되겠지?
1: 그럼 고기로
0: 닭을 팔면 돈을 엄청 많이 받을 거야.
1: 와, 상상.
0: 그럼 그 돈으로 난 멋진 옷을 사야지. 그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가면.
2: 아름다운 아가씨, 와. 저와 한국 추시겠습니까?
0: 아! 멋진 왕자님이 춤을 추자고 하겠지?
3: 우와, 좋겠다.
0: 하지만 난 거절할 거야. 그리고 아주 아주 멋진 춤을 추는 거지. 나만의 무대에서.
1: 우와,
3: 멋지다.
4: 상상놀이에 푹 빠져서 춤을 추던 소녀는 그만 우유통을 놓치고 말았어요.
0: 안 돼! 어떡해, 내 우유! 내 달걀, 내 닭, 내 옷이랑 무대! 난 몰라! 안 돼!
4: 소녀는 모든 상상이 물거품이 되자 속이 상해 울고 울었어요.
0: 이럴 줄 알았음. 그냥 우유만 팔고 집에 가는 건데. 난 몰라.
5: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더하다가 상상놀이도 끝나고 우유도 사라지고 너무 안타깝다.
1: 맞아.
5: 다들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1: 상상력이 엄청 높으니까 상상도 하고 어떤 놀이 할까, 미래도 예상하고 이렇게 되게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
6: 나는 속담 중에 독장수 구구라는 속담이 생각났어. 상상을 많이 할수록 그 상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속담인데, 우유를 이제 갖고 가다가 상상을 많이 해서 깨져서 이 모든 게 날아가 버린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는 소녀가 좀 안타까웠고 독장수 구구라는 속담이랑 되게 잘 맞은 것 같았어.
5: 소녀의 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6: 소녀가 이렇게까지 상상을 이렇게 잘할지 몰랐어.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게 되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고 되게 좋았어.
7: 나는 소녀의 상상력이 진짜 풍부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갖고 이제 좀 안 좋은 사고를 일으킨 것 같아서 나는 상상을 적당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5: 소녀가 우유를 들고 상상을 할 때 소녀의 마음은 어땠길래 상상을 멈추지 못한 걸까?
7: 그 상상 속에 빠진 거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까? 그러면 진짜 좋았겠지? 엄청나게 좋았겠지? 라는 생각이 끈기 없이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춤추다가 우유 푹 멍해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
1: 너무 설레고 너무 기뻐가지고 계속 뭐 바란 거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너무 조금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
5: 우유가 쏟아졌을 때 소녀의 마음은 어땠을까?
6: 한마디로 얘기하면 망연자실. 내가 왜 그런 상상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꿈꿨던 것이 다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5: 지금 소녀는 상상만 하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긴 했지만 그 상상이 모이고 또 모여서 현실이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3: 맞아.
5: 소녀야, 힘내.
3: 힘내.
1: 힘내. 파이팅.
5: 친구들, 구슬이와 함께라면 상상해, 상상해. 상상을 더할 수 있어.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8: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9: 산행안전사고.
8: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약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자.
1: 어? 이게 뭡니까?
0: 꿀입니다. 보통 꿀이 아니라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죠.
1: 아니, 이 귀한 걸 왜 저한테?
0: 안전을 지켜주시는 곰철스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아주세요.
1: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0: 예, 예. 그럼 이만.
2: 어? 이게 뭐예요? 어허,
1: 조심!
2: 어? 뭐?
1: 이건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다.
2: 아, 꿀.
1: 아꼈다가 곰시멜로 만들 때 써야겠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2: 네, 알겠습니다.
1: 못 믿겠다, 곰초이. 그래, 금고. 꿀을 숨겨둘 금고가 필요해. 어디 좀 다녀오겠다.
2: 네, 철수님. 다녀오세요. 어떤 꿀이길래? 냄새만 맡아볼까?

꿀이 묻었네?

0: 곰추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1: 어떡해. 가, 전화를. 곰통령님.
2: 곰추이, 무슨 일인가요?

0: 먹어볼게요. 제 친구가요. 아빠가 엄청 아끼는 걸 다 먹어버렸다는데 괜찮을까요?
1: 그럼요. 아빠는 이해하실 겁니다.
0: 그렇겠죠?
1: 예.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만 아니라면요.
0: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면요?
1: 그럼 그 친구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지도요. 근데 그 친구가 스칸디아 사탕 벌꿀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여보세요?

밖에서 혼자 살아가려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낫겠지? 나 가자.

0: 떠납니다.
1: 반갑은 조수.
0: 함께했던 추억들 영원히 간직할게요.
1: 걱정 말고 누워있어요.
2: 감사해요.
0: 안녕.
2: 저를 구해주셔서요.
1: 곰초이! 곰초이!
3: 나 벌써 철수님을 그리운가 봐.
1: 곰초이!
3: 벌써 철수님 목소리가.
1: 곰초이!
3: 응?
1: 어? 뭐야? 왜 저래? 그나저나 금고 파는 곳이 이렇게 없다니.
4: 아,
5: 왜 그렇게 놀라?
2: 교수님인 줄 알고.
5: 멈췄어? 왜?
2: 그러니까 너 꿀잼의 핫초코 가게를 떠난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꿀 갖다 줄까?
5: 아니?
2: 그럼 그냥 꿀이 아니야. 스칸디. 아무튼 무슨 벌꿀이라고. 아, 나 벌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
5: 어디?
2: 저기.
5: 저게 뭐야?
2: 벌집. 벌들이 벌집에 꿀을 모아놓잖아.
5: 그래서 저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2: 응. 그러면 공철수도 널 용서하지 않을까?
5: 철수님은 용서할지 몰라도 벌들이 우리 용서하지 않을 텐데.
2: 일단 벌들을 다 쫓아내자.
5: 그러다 벌에 쏘이면.
2: 에이, 안 쏘이게 해야지.

0: 이거 보조한테 너무 미안한데. 하지 말까?
1: 잘 쏴.
0: 한 방에.
1: 알았어.
0: 준비, 발사! 응? 못 맞췄다.
1: 아이, 멀어서 그래. 좀만 더 가까이. 다시, 발사!
0: 에이, 또 못 맞췄어.
1: 아, 좋아.
2: 대체 금고는 어디서 파는 거야? 어? 네, 곰통장님. 네? 그럼...
1: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0: 이래야 맞히지. 벌들아, 미안. 발사!

0: 못 가져가겠다.
1: 그러게, 너 어떡하냐?
2: 그냥 경찰서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
0: 사실대로?
3: 알겠습니다, 곰통령님. 아쉽군.

0: 이 녀석 벌에 쏘였군. 기다려라 곰초이.
1: 실컷 울어, 실컷.
2: 내가 안지러워.
3: 어, 긁어.
0: 안 돼! 안 돼!
3: 어? 철수님?
0: 네. 벌에 쏘였을 땐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일단 벌침부터 빼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벌침이다. 벌침은 신용카드 같은 얇고 평평한 물체로 살살 긁어내야 하지. 자, 이제 벌에 쏘인 곳을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된다.
3: 화장실 가서 씻고 오자. 그래.
0: 혹시 모르니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겠군.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은 없어서 다행이다.
2: 그러게요. 괜히 벌집 건드렸다가.
0: 너 벌집?
2: 그게. 이거 제가 다 먹어서 그래서 꿀을 구해오려다가.
0: 괜찮다.
3: 괜찮다고요?
0: 꿀 때문에 벌집을 건드리다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도록.
2: 줄스님, 감사해요. 줄스님, 용서해 주셔서요.
4: 네, 곰통경님. 철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꿀, 스칸디아 사탕벌 꿀이 아니라네요.
0: 네? 그럼...
4: 이게 스칸디아 맹탕벌 꿀이랍니다. 한마디로 좋은 꿀이 아닌 거죠. 어쩐지 싸더라. 제가 잘못 알고 그만.
0: 괜찮습니다, 곰통경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스칸디아 사탕벌 꿀 꼭 먹어보고 싶군.
2: 철수님, 저도 철수님처럼 마음이 덩그런 곰돌이가 될 거예요. 철수님.
4: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저분들 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하, 향수도 뿌리고, 오, 또 달콤한 과일도 준비하죠. 자,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강렬한 향수 냄새,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은 벌이 달려듭니다. 아유, 아유, 벌을 쫓으려고 하지만 저런, 벌에 쏘였어요. 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빼도 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독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벌침을 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살살 긁어주세요. 벌침이 빠졌으면 다음은

소금과 물로 상처 부위를 살살 씻어주시고 얼음팩을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더 좋겠죠? 자, 모두 벌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우와,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놀아야지.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싶다.

0: 좋아요, 스케이트.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팬데맨이니까 할 수 있어.

0: 저기요. 혹시 선수세요?
1: 네, 저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0: 우와!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1: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1: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0: 걸음마요?
1: 네.
0: 걸음마를 어떻게?
1: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돼요.
0: 한 발씩?
1: 네. 한 발씩 이렇게 뗐다 묻혔다 하시면은 이게 걸음마.
0: 이게 괜찮나요?
1: 네.

0: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몸 안에 가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좋아요.
0: 아, 이렇게요?
1: 네.
0: 오, 그럼 걸음마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1: 걸음마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무릎에 손을 짚고
0: 아, 네.
1: 걸음마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밀고?
1: 앞으로 조금씩 나가실 거예요.
0: 아, 밀고?
1: 밀고.
0: 밀고, 오, 간다, 간다. 밀고, 오, 간다.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밀고, 밀고, 어디 가냐? 밀고, 모으고, 아! 아이고. 에! 에! 안전하게 넘어지!
1: 괜찮으세요?
0: 어, 저 안전하게 넘어졌죠?
1: 네, 안전하게 잘 넘어지셨어요. 어,
0: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잡고, 오! 아, 근데 잘 돌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엄청 네. 빨리 도시던데 어떻게 하면 잘 돌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0: 아, 네.
1: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도시
0: 아, 이렇게
1: 오른쪽.
0: 네.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1: 돌아지죠.
0: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한테요?
0: 우리 선수님한테.
1: 저한테요? 네.
0: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1: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0: 네.
1: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 게 어떨까요?
0: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1: 도전.
0: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네.
0: 준비 시작!
1: 어머.
0: 우와, 너무 빠르네. 하지만 내 바퀴는

0: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타야겠다.
1: 탄다 탄다 뚱바 뚱바 뚱바 신난다 처음 타요.
0: 어! 안 돼! 안 돼! 내가 지다니! 아 내가 지다니! 끝까지 하셔야죠. 끝까지.
2: 아, 올림픽 점수.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1: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이래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0: 스타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와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1: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0: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1: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0: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1: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 이게 무슨 소리야? 호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호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호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하는 건 아니겠지.
2: 뭐 하고 놀까? 저거 타자.
3: 좋아.
0: 좋아.
2: 재밌겠다.
4: 크랑 크랑 크랑.
5: 맞아. 누가 돌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호비, 누려졌잖아.
4: 크랑크랑.
2: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5: 호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3: 호비!
2: 여기 있었구나. 호비, 화 많이 났어? 호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5: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2: 그래.
0: 난 괜찮아.
4: 아니야, 이번엔 호비 차례야. 크랑크랑.
2: 그래, 빨리 가자.
4: 호비, 준비됐지?
0: 응.
5: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4: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5: 따라가 보자.
6: 포비!
3: 안 돼!
7: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7: 넘어졌네.
5: 통통이네.
1: 이게 무슨 낙태야.
7: 얘들아, 안녕.
5: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지독해.
7: 뭐? 방귀?
3: 저기
7: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5: 그래, 다음부턴 조심해줘.
2: 맞아.
7: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5: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6: 좋아!
5: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그래.
5: 빨리 가자.
2: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5: 맛있게 드세요.
2: 우와, 맛있다.
7: 역시 루피요리야.
3: 그럼 나도.
5: 엄마,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5: 그럼 왜 그래?

0: 와! 뱀이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1: 포비 것만 깜빡했나 봐.
0: 집이 흔들렸어. 아침에도 이랬는데.
2: 지진인가?
0: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1: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0: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좋아, 그러자.
3: 난 케이크를 만들게.
4: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5: 나도 도울게.
6: 다음 날이 됐어요.
0: 포비, 뭐해?
7: 책 읽고 있어.
0: 낚시하러 갈까?
7: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0: 그래. 아, 차차!
7: 왜 그래?
0: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7: 응? 무슨 일?
0: 그런 게 있어.
7: 그럼 나도 도울게.
0: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7: 그럼 알았어.
0: 잘 다녀와.
7: 해리가 좀 이상하네.
0: 그럼 시작해 볼까?
6: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7: 해리 나왔어.
0: 응? 짠!
7: 우와, 이게 다 뭐야?
1: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7: 날 위해서?
0: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1: 맞아.
0: 화 많이 났었지.
7: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0: 뭐? 방귀?
7: 맛있다. 저기.
0: 뭐? 뭐야? 또 방귀야?
7: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0: 뭐라고?
7: 다들 도망쳐!
8: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7: 알겠어.
2: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0: 신기하다. 너무 커지는 것 같아.
6: 포비,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펭귄님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0: 대리, 이제 가자.
1: 알았어.
2: 괜찮아?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3: 보비!
1: 어?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4: 안녕.
1: 어서 와.
5: 그럼 출발합니다.
1: 멋지다.
4: 정말.
2: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3: 좋아.
2: 어?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1: 고비?

0: 아휴. 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2: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3: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4: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2: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2: 감기 맞나 봐. 응?
1: 에디, 왜 그래?
3: 기차가 고장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2: 얘들아, 저기 봐.
3: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2: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3: 쿠키.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2: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3: 고마워.
2: 맛있다.
1: 정말? 해티, 나도 줘. 크랑크랑.
2: 알았어.
1: 잘 먹겠습니다.
2: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2: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1: 날씨가 좋아졌어.
2: 정말
1: 아니다.
2: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3: 응,
2: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3: 다행이야.
2: 에디, 고칠 수 있겠어?
3: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1: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0: 아, 그거야. 자,
1: 뭐 하는 거지?
2: 그러게.
0: 다 됐다.
1: 이게 뭔데?
0: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1: 열기구로 만든다고?
3: 어떻게?
0: 하?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4: 아,
1: 그럼 되겠다.
2: 빨리 만들자.
5: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2: 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0: 그럼 출발해볼까?
2: 어, 저기 푸른 숲이다. 곧 도착하겠네.
6: 다들 도착했으려나? 어? 친구들이잖아. 얘들아, 뭐 하는 거야?
2: 아, 안돼! 오지 마!
6: 아? 뭐라고?
7: 얘들아, 괜찮아?
6: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6: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8: 크랑크랑.
1: 맞아, 나도 배고파.
8: 나도.
6: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8: 좋아.
5: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2: 와! 얘들아!
1: 어?
2: 왜 그래?
0: 열매잖아!
2: 맛있겠다!
8: 내가 따줄게.

0: 먹는 건데. 맛있다.
1: 그러게.
0: 루피, 너도 먹어봐.
2: 알았어.
0: 어? 우와, 맛있어.
3: 그럼 나도 먹어볼까.
4: 나도.
3: 뭐야 이야.
0: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어, 안 돼.
0: 어디?
4: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0: 안 돼!
6: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4: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아, 그럼, 론디. 붉은 숲으로 가.
3: 붉은 숲,
0: 크랑.
4: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0: 크랑크랑.
3: 거기가 어딘데?
4: 막좀 버섯이 알 거야.
0: 크랑크랑.
3: 응, 친구들을 구하자.
0: 크랑크랑.
5: 과연 큰과

0: 나도 동감이다.
1: 너무 힘들어.
2: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1: 안 돼.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 생태를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 다들 힘을 좀 내봐.
3: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1: 우와, 키라! 정말 고마워.
3: 내가 다 잡아줄까?
2: 여기 대왕 조개 찾았어.
3: 야, 뭐라고?
1: 와, 맥스! 드디어 찾아냈구나. 진짜 최고야, 최고.
3: 나도 얼른 창고에 말 터라.

0: 이 볼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낚시요.
1: 우하, 볼트.
2: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1: 오, 볼트. 수기야.
3: 이럴 수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대왕족에는 결국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어? 수지야, 여기에 대왕족애가 있다.
2: 우와, 어디 어디?
3: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2: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레네.
3: 안 돼, 수지. 야, 수지.
4: 여긴 어디지?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5: 제발!

0: 얘들아, 덕분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변신하자.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러시!
1: 주간 공룡 미니 특공대!

0: 괜찮아요?
1: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0: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2: 볼트! 대체 무슨 일이지?
3: 대원들, 조금 전 바다속에서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4: 그래서 이런 일이...
3: 그리고 그곳에서 다이노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5: 네, 사령관님!
0: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기갑뿐이야. 얼른 가자!

0: 드디어 버스터 기계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1: 드디어 찾았다!
2: 난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 따윈 보고 싶지 않다!
1: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3: 카르노님, 제가 버스터 기가의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2: 블랙버스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3: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3: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2: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0: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1: 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됐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이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야!
2: 이럴 시간이 없어.
3: 어디 가냐고!
2: 루시!
3: 이 녀석들이!
4: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4: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 카이저로 합체해 카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러닝캐라! 선더티라! 마그킬러! 소환! 너흰 기다를 도와 여길 막아줘!
5: 알겠어!

0: 못해. 어서 가자.
1: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최종 합체 레이트 렉스 카이저 D9.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루시, 얼마나 남았지?
0: 3km 남았어.
1: 오케이, 전속력으로 간다.

0: 블랙버스터?
1: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는 용납할 수 없다. 버스터 기가의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0: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화!

0: 녀석들이
1: 다같이 공격하자!
2: 지구의 전선!
0: 한 차를 갖다! 머스터기는 내가 내려간다!

0: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1: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빨리 티라를 구해야 해. 서둘자!

0: 얘들아.
1: 테라, 괜찮아?
0: 해냈구나, 볼트.

0: 이건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인 힘. 카리노 군단! 지금이라도 너희 악행을 숙지하고 떠나라! 그럼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지.
1: 건방진 아들 모기를 들어 넷이 한 번에 공격하면 돼. 그렇겠지. 공격해!
0: 안타깝다.

0: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1: 이게 네 최선이냐?

0: 고쳐야지.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너를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0: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2: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2: 어? 유리?
0: 유리야!
2: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남자친구.
3: 뭐? 조금만 놀았다고.
2: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2: 그건 바로...

0: 피닉스? 역시!
1: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0: 괜찮으세요?
1: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2: 네가 왜 감동을 해?
3: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4: 어? 아니, 그게...
0: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3: 아이스걸 짓인가?
1: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가?
5: 마팀장님,
0: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6: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7: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구해드릴게요. 차차차차차차. 자, 그렇죠.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0: 이야,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2: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1: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1: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2: 고마워요.
1: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1: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1: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1: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1: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1: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그만둘 것 같아. 저러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3: 무서워.
5: 반장아! 반장아!
2: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5: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5: 반장아!
6: 아빠! 다행이다.
5: 아빠! 왜 그래? 어디 다쳤니?
4: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7: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8: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5: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4: 너희들 어디 갔다 와?
9: 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5: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그렇구나. 고생했네.
9: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9: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5: 유리를? 왜?
3: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9: 아, 정 박사님이.
3: 정 박사님이 누군데?
9: 뭐야, 파이어로보에.
3: 파이어로보에?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곤충 숨바꼭질.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1: 좋아, 시작하겠다.
0: 그럼 시작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2: 벌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을 거야.
3: 맞아, 맞아. 근데 스톰이랑 핑은 어디 있지?
0: 붐치기, 붐치기, 붐. 노래가 좋아. 박치기, 박치기, 박. 박치기, 박치기, 박.

0: 조심해야지.
1: 도대체 너희 누구야?
2: 어? 난 초사마귀. 꽃으로 위장할 수 있지. 꽃인 척하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잡아먹어.
0: 난 잎사귀벌레라고 해. 잎사귀랑 똑같지?
3: 말도 안 돼. 벌레가 파먹은 자국까지 있잖아.
4: 전 페퍼민트 대벌레예요. 겁이 많아서 일단 엎드리는데 다들 나뭇가지인 줄 알아요.
3: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숨기 대장들이네.
2: 아, 맞아. 우리 셋이 숨으면 누구도 찾을 수 없지.
3: 악쥐잖아. 큰일 났다. 도망쳐야 돼.
2: 내 말 못 들었어? 누구도 찾을 수 없다니까.
3: 모르겠다. 저기 숨자.
5: 에이, 그럼 다른 걸 먹어야지. 초음파 발사.
3: 우와, 어두운데 저렇게 빨리 날 수 있다니. 설마 고고스캔? 큰일 났다. 초음파로 위치를 알아내고 있어. 그린 파워 변신. 파워 집게 발사.
5: 그렇다면
3: 도망쳐. 박쥐는 초음파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위장 소리 통하지 않아.
4: 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2: 어떡하기는, 도망쳐야지.
5: 내 아침밥.
3: 안 되겠어, 렉스.
6: 힝,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3: 구해줘, 지금 박쥐가.
6: 박쥐에게 쫓기고 있나 봐. 어서 출동하자.
3: 얘들아, 합치하자.

0: 이제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1: 망했구는 용 서머태. 공격을 받아.
2: 안돼.
3: 저도 구해줘요.
0: 내게 맡겨.
1: 너 가만 안 둘 테야.
0: 날 잡겠다고? 그건 안 될걸.

0: 워터캐논! 잘도 피하네. 그렇다면 우선 피해!
1: 드디어 포기했구나.
0: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이다! 가자라!
1: 어때? 이제 돌아가고 싶지? 나 정말 화났어! 식사 시간!
2: 물대포! 물대포를 쏴!
3: 소용없어.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피한다고.
4: 잠깐! 초음파라고? 그렇다면 레스큐킹!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보자!
0: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사이렌 가동! 초음파 모드!

0: 초음파 작전 성공!
1: 정말 놀랐어. 우리의 위장술이
2: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
3: 자연의 신비로움엔 끝이 없거든. 항상 겸손해야 해. 그래도 너희들의 위장술은 대단했어. 앞으로는 숨기대장 핑이 아니라 핑과 곤충들이라고 해야겠어. 해보자. 숨기대장
4: 핑과 곤충들!

0: 미안해.
1: 괜찮아.
0: 뭘 만들고 있었어?
1: 멋진 다리.
0: 어?
1: 아! 이걸로 만들.

만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

0: 최강영웅 헌개맨. 술래잡기 할 친구.
1: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0: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2: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거야.

0: 한봉계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봉계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검의 비밀.
3: 따가따가따가. 따가따가따가.
4: 가시자니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 보석 5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 보석을 어떻게 빼앗아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5: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0: 숨을 내놔.
1: 눈이 크면 뭐가 좋다?
2: 귀여워.
1: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3: 왕 누나 힘내라.
0: 어딨나 내 보석.
4: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5: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2: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모여 빨리.
0: 조용히.
1: 왕 누나 저기
2: 미끄럼틀 뒤에.
0: 조기군.
4: 멈춰. 왕눈이게 뭐해.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2: 옹겸이?
0: 방해하지 마.
2: 너무 뭐라 하지 마.
3: 다시 춤 맞고 싶어.
4: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 마.
3: 어떡해. 대머리 점주는 다 망하고 있어.
2: 땅땅땅땅. 아까 드림 잘 써버렸나 봐.
0: 안지가 저기 있군.

0: 빛나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풍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네.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4: 전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5: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4: 같은 편이라고요?
5: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낙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또 누구야? 빛나?
0: 번개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땅땅.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4: 우주야, 너도 봤지?
5: 응? 뭘?
4: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라갔잖아.
5: 맞아. 엄청 신기했어.
4: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5: 그래. 이걸 날려보자.
4: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5: 그러게.
4: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5: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6: 하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똑같다.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어?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3: 세상에! 아야, 나!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4: 초능력

0: 먼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우와,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0: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0: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2: 안 돼! 우리 집!
0: 짐이 안에 있는데!
3: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4: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2: 저 사람들이에요.
0: 어서 빨리 보고 싶어.
2: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엄청 커요.
0: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4: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5: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탐험할 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5: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6: 너무 신나.
5: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6: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5: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0: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4: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0: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4: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0: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킨 챔피언 마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3: 저 커다란 장비 좀 봐.
4: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도와줘야 해. 좋아.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네일몬 변신 완료. 스테이번 변신 완료. 루루스랑 변신 완료. 기어모 준비 완료.
2: 괜찮아? 안 다쳤어?
3: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2: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3: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4: 바람이 너무 세!
3: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2: 좋아!

0: 기가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빌더.
4: 다들 우리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0: enough.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 슈가 어? 좋을지도.
0: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0: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0: 와일드 카드 봇?
1: 크레스트 피아. 보통 힘이 아니군.
0: 와일드네!
2: 기간 트랙스! 메가 엠블론은?
3: 응. 메가 엠블론은 스펠란자 호의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4: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3: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4: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3: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위?
5: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4: 알았어, 고마워.
5: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2: 블러드윈...
3: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6: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7: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5: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6: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윈, 봉인!
4: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6: 응, 서두르자.

0: 캐트, 무슨 일이야?
1: 준, 긴급 사태야.
2: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0: 와일드 가디?
3: 준, 어서 돌아가 봐. 헤비아연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0: 하지만
4: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5: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3: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5: 그렇고 말고.
3: 알았어,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6: 응, 또 올게.
7: 반가웠다, 페루.
3: 내 친구들 잘 부탁해.
0: 크리스트! 와일드 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2: 코끼리형 와일드 카드 보샤.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8: 이 마을에 와일드 카드 보시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0: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8: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9: 상처가 심상치 않네.
2: 그 와일드 카드 보스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0: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 카드 보스는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1: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5: 뭐라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는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0: 도끼라. 응? 블랙호크!
12: 지금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0: 괜찮니, 봐봐라.
5: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0: 어떻게 된 거야?
3: 와일드 카드 보시 갑자기 덮쳤대.
0: 설마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5: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13: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2: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5: 기린...
3: 기린 와일드 카드보?
5: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2: 와일드 카드보시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13: 딥파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2: 그거 좋은 생각이다.
14: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9: 와일드 가디랑은 상처가 달라.
15: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0: 네.
10: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11: 힘없어.
8: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5: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14: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3: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8: 당장 찾아내야겠어.
3: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0: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3: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6: 부탁한 게 안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3: 응?
16: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7: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6: 응? 조심해.
9: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 카드부터 노릴까?
17: 글쎄, 펜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1: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주려고 했잖아.
17: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9: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드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7: 그 녀석이 들리마스.
9: 블레이어, 세다.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0: 정말 시청 앞이면 돼?
1: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카드 볼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2: 알겠어, 걱정 마.
1: 지각하지 말고
2: 들어가 안나.
3: 어, 솔레이유
4: 세 번째가 나타났어.
0: 세 번째라고?
4: 무기는 활이야.

0: 이런, 접근하기 싫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응,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핸섬 리더. 여기 많이 없는데. 우후.
2: 나고 지금이야, 레온 노어샷.
0: 한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제라프드 블레이즈.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몬은 쎄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라니까.
2: 펜타몬은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봇이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준.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좋아 비켜.
4: 해놈 포함 뜨는 게 아니었어?
5: 장덩이 도끼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냐.
2: 돌아와 펜타몬. 이쯤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세다.
5: 한방에 딱에 묻어주지.
0: 베스트 체인지 얼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넌 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카드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이 녀석 힘만 쓴 게 아니라 움직임에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6: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다.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6: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러드윈.
7: 내 처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들어낸군.
4: 블러드문 슬래셔!
8: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8: 하베스팅 소울!
9: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 금지. 어?

0: 자기랑 종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자기?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노? 사바나비 전말은 우리 엄마의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0: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2: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

0: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강의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경기도 하남시의 한 학교. 건물 전체가 흔들리도록 일이 떠들썩한 이유는 바로 이 소년 때문입니다. 어머! 스파이더맨?
1: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0: 인기가 대단하죠? 등교와 함께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2: 저번에는 방학이라서 애들한테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요.
3: 만들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술 같은 것도 괜찮고.
4: 승민이가 만든 것들이 많아서 박물관 같았어요.
0: 이 슈트도 직접 만들었다는 이 소년.
2: 저는 예술관 6학년 양승민입니다.
0: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겁죠? 그런데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여긴 왜 들른 걸까요?
5: 오, 그래도 오늘 괜찮은 게 있어.
6: 이거 많은 경우 써도 되고 컬러 써도 되겠는데?
5: 로봇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0: 그렇게 한참 동안 재활용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5: 거의 학교 할 때마다요. 그러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밤에 또 주우러 가고. 박스 같은 거는 일단 칼이나 로봇에 그런 데 쓰이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더 꾸며줄 때 그럴 때 쓰여요. 가자.
0: 마치 쇼핑이라도 한 듯 한 짐 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7: 승민이 왔네?
8: 안녕하세요.
7: 잘 갔다 왔어?
8: 네.
7: 이것도 뭐지?
8: 엄청 많이 주웠어요.
7: 더운데.
0: 익숙한 듯 재활용품을 옮기는 엄마. 따라 들어간 집안은 곳곳이 승민군의 작품들로 장식돼 있는데요. 집에 온 승민군은 바로 재활용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해 놓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쓰이는 빈도와 용도에 따라 나눈답니다.
5: 여기는 다 이런 건 다 쌓거나 살살 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자주 사용해요. 틀이나 모양이 특이한 거는 다 이런 데다 줬어요. 그 여기는 다 투명한 거.
0: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보통 정성은 아니죠?
5: 분리 수거를 해놔야지 나중에 만들 때 찾기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놨어요.
0: 승민군의 방은 그 재활용품이 작품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0: 그럼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1: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재활용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철무점에 이제 안 쓰고 나면 이제 다 폐기된 철로 다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가 만든 빵끈 로봇인데요. 빵을 사 먹고 나서 남은 빵끈을 한 곳에 모아둬서 나중에 그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빵끈은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서 빵 먹고는 항상 이렇게 보관해놔요. 가게에 남은 것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갖다 줍기도 하고. 이건 시험 괴물인데요. 시험 괴물은 시험지로 만들어졌어요.
0: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1: 예를 들어 미술 같은 경우나 음악 같은 경우는 돈 못 번다고 하니까 결국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적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른 걸 가려고 하는데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죠.
0: 그 모습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1: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걸 작품에 담아서 비난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0: 발상이 참 독특하죠? 그 외에도 환경과 주변 현상에 대해 보고 느낀 것들을 작품으로 만든다는데요.
1: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던 승민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항상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2: 아기 때부터 자기가 한 거를 전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하고. 말과 행동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만들기, 미술적, 예술적 능력으로 표현이 더 이해하는 쉬운 것 같아요.
1: 미술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더 풀리고 그래서 집중도 더 잘 돼요. 제 꿈은 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런 승민이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미술 활동이죠. 이번엔 얼마 전에 주워온 시계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3: 한번 이 작품 주제가 뭔지 맞춰보시래.
4: 이거?
3: 네. 일단 이 시계 먼저.
4: 시계 먼저?
3: 네.
0: 이 범상찮은 시계의 작품명 맞추기.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5: 초침, 분침이 다 올라갔어.
4: 그러면 이거는 시계만 이렇게 다
6: 시계를
4: 올렸어?
6: 시계를 못 쓰는 시계.
5: 고장난 시계.
4: 시계.
0: 과연 정답은?
1: 일단 무용지물입니다.
0: 엥?
1: 그래서 만약에 정치가분들이 자기 이익 맞으면 국가를 위해 일을 안 한다. 그런 일을 작품에 담아낸 겁니다.
0: 오, 심오한데?
4: 그래, 해야 될 걸 못하는, 그렇지? 시계인데 해야 될 이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가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지?
0: 어? 요건 또 뭘까요?
5: 제봉틀?
0: 신투?
5: 만남?
0: 빵남?
5: 틀렸어?
1: 네.
0: 이 수수께끼 같은 작품의 정체는?
1: 작품 이름은 일촉즉발.
6: 나 미세하게
1: 긴장감이
0: 두 개의 바늘이 싸움 직전의 긴장 상태를 표현한 거라는데요. 제법 그럴싸하죠?
4: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다. 이해가.
0: 정말 대단합니다.
4: 그냥 딱 봤을 때는 대체로 이해가 잘 안 가죠. 승민이가 생각이 좀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창작품 외에도 승민군이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작품은 다양한데요. 거실 한쪽을 차지한 히어로물 수트들도 그 하나입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수트들은 재활용품 작품들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만든 것들인데요. 때때로 직접 착용하기도 한답니다.
7: 너 입었어?
6: 응?
7: 취했어?
0: 이 시대에 또 다른 히어로를 꿈꾸며 말이죠.

0: 사실 수트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만들 때에도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요.
1: 재활용품하고 안 쓰는 옷 그런 걸로 다 만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옷은 바로 이 아이언맨 마크 1인데요. 왜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품들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거의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거의 쇼핑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0: 어느새 찾아온 밤 시간. 그런데 승민 군이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합니다.
2: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 어디 가?
2: 저 재료 좀.
3: 이 시간에?
2: 네.
3: 요 앞에까지만 나가.
2: 네, 금방 갔다 올게요.
3: 조심해서 갔다 와.
0: 재활용품을 구하러 나가는 거죠?
3: 아파트 안에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같이 나갔고 지금 이제 아저씨 경비 아저씨 때 계시니까 혼자 나갈 수도 있어요.
0: 마치 먹이를 찾는 한 마리 하이에나처럼 공원을 헤매는데 그때
1: 굉장히 좋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0: 보물을 발견한 듯 플라스틱 통을 정성껏 주워 담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하나 둘 재료를 구합니다.
1: 왜냐면 운동도 할 겸 그리고 재료도 주워갈 겸 가끔 이렇게 나와요.
0: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줍는다는 승민 군. 이토록 재활용품 재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1: 제가 옛날에 동해 바다에 갔었어요. 제가 그 바다에 물고기도 많고 좋아서 그 바다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지금 가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닷물도 들었고 플라스틱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충격 먹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4: 누가 버린 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상태가 어떤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새로 사서 하면 또 더 만들기도 쉽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재활용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야밤 재활용품 수거를 마치고 돌아온 승민 군.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공부에도 좀 더 신경을 쓴답니다.
1: 사람들은 제가 미술만 좋아하는지 아는데 저는 수학하고 영어도 좋아해요. 수학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좀 저 자신에게 실망해서 밤낮 가지 않고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고 반에서도 1등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누구나 된다는 걸 알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미술을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으로도 인정받고 싶다는 승민 군이죠.
5: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말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승민이가 공부랑 잘 병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은 미술이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조절하는 방법이나 나중에 어떤 과를 가야 될지나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게 가장 고민이죠.
0: 그렇게 승민 군의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뭔가에 꽂힌 승민 군.
1: 어? 이거 뭐야?
0: 병뚜껑이 자석에 붙는지 확인하는데요.
1: 크게 안 가보네.
0: 아니, 승민아, 왜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거실에 있는 음료수 뚜껑에도 자석을 대보지만 모두 실패. 자석에 붙는 게 하나도 없는데.
1: 아, 이것도 안 돼.
0: 그때.
1: 어? 이거 되네?
0: 드디어 찾은 철러된 병뚜껑.
1: 우와, 승우야. 목마르지 않아?
0: 동생이 뚜껑을 따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이 은근슬쩍 병뚜껑을 가져가는 승민이.
3: 뚜껑은 좀 있다.
1: 나중에 되면 줄게.
3: 뚜껑은 줘야지.
0: 그러게, 거참 이상한 형이다, 그치? 병뚜껑을 획득하고 의기양양 방으로 돌아온 승민이.

0: 그러더니 이번엔 비누에 병뚜껑을 박아놓습니다.
1: 완벽해.
0: 알고 보니 병뚜껑을 이용해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만든 건데요. 자석을 세면대 근처에 고정시킨 후 병뚜껑 비누를 붙여놓으면 자석 비누 홀더 완성!
1: 물에 닿아서 녹거나 그래서 비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추가해서 작품을 만들어봤어요. 가족들이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비누 알뜰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바쁜 승민군. 스탠드를 갖고 식탁으로 향합니다.
2: 오늘 뭐 하게?
1: 오늘 제가 환경 오염하고 관련된 작품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실험실에 가둬서 식물들 조합해서 이상한 식물을 만든 그런 식물을 그릴 거예요.
0: 인간의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이 부른 비극을 표현한다는데요.
2: 잘 부르네. 나뭇잎 진짜 같다.
1: 네.
0: 그렇게 상상 속의 식물이 탄생되고 그 메시지는 SNS를 통해 전해집니다. 약 1년 전부터 시작한 SNS는 승민군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또 다른 통로. 이 공간에서 여러 작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답니다.
1: 엄마, 저 작품 보신 분이 답장이 왔어요.
3: 뭐라고?
1: Keep up the great work, 승민. 계속 작품하래요.
0: 기쁘게 답장을 보냅니다.
1: I wish you are always happy.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좀 통하나 봐요.
0: 대단하다, 승민아.
1: 외국인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올린 작품을 보고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올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4: 미술이다 보니까 작품은 그냥 보면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응원은 더 좋은 작품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5: 로보티 아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로봇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0: 자신의 작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승민군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1: 키네틱 아트라고 제가 딱 찾던 움직이는 미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복제인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복제인간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0: 키네틱 아트에 도전하고픈 그 바람, 이루어질까요? 승민군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자리. 과연 누굴 만날까요?
6: 안녕하세요.
0: 바로 키네틱 아티스트 김동현 작가입니다. 총 80여 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통해 예술에 과학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김동현 작가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
7: 여기는 미술관 소속의 레지던시라고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각자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6: 진짜 멋지네요.
0: 요즘은 어떤 작품을 만드세요?
7: 여기 터치라고 쓰여져 있는 전선 끝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0: 그리곤 식물을 만지니, 어머나, 소리가 안 나네?
7: 신기하지? 다른 것도 만져봐.
0: 자꾸 손이 가는 신기한 작품입니다.
7: 이렇게 내가 피아노처럼 미리 입력된 이런 음들을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식물에 의해서 사람 몸에 흐르는 주파수를 얘가 다 읽어들여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식물 신디사이저예요.
0: 마치 식물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인데요.
7: 자연하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공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야.
0: 이번엔 승민군의 작품을 보여주는데요.
1: 이거는 제가 만든 로우 팔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게 올라가요.
7: 와, 링키지 구조네. 링키지 구조로. 이야, 아무런 지식 없이 너 혼자 그냥 집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0: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
1: 움직임 센서나 그런 거 이용해서 좀 만들고 싶은데.
7: 달 수 있지. 여기다가 모터를 달고 센서를 달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지금 현재 작가들이 작품에 접근하는 그 프로세서를 자연스럽게 이미 어린아이지만 혼자 해내고 있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고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키네틱 아트를 만들어 볼까요?
7: 선생님 작품을 작게 미니어처화 시킨 스마트팜 수경재배, 개인용 수경재배 화분이야. 식물을 만지면 연주가 되는 나만의 스마트팜 하우스를 오늘 만들어 볼 거야. 보드가 아주
0: 먼저 꼼꼼한 설명과 함께 기계 장치를 제작합니다.
7: 전선을 여기 반 정도.
0: 기계를 장착한 화분에 물을 담아 통에 넣고
7: 수경재배용 LED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키면은 와, 이렇게 햇빛을 맞고 있는 거야. 색깔 이쁘지? 그치? 이제 완성!
0: 기계 장치와 자연이 어우러진 키네틱 아트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7: 느낌이 어때? 소감이?
1: 너무 신기하고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더 좋은 것 같아요.
0: 김동현 작가를 통해 키네틱 아트라는 신세계를 체험한 것.
1: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 작품에도 움직이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도 해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왔고요.
0: 그 여운은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식사 시간, 자연스레 오늘 있었던 특별한 외출에 대해 얘기합니다.
3: 잘 갔다 왔어?
1: 네.
0: 작가를 만나고 꿈이 하나 더 생긴 승민군.
6: 한번 전시를 해야겠다.
3: 전시하고 싶어?
1: 네. 저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저가 만든 슈트나 그런 걸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3: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구나.
1: 네.
0: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가로서의 꿈이 생긴 거죠. 그렇게 오늘 조금 더 성장한 승민군입니다. 달이 창창하게 뜬 밤, 꿈을 품은 소녀는 쉬 잠 못 이룹니다. 전시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1: 원래도 늦었을 때 하고 늦었을 때가 뭔가 더 잘 돼요. 집중력이 훨씬 올라가고 맨날 밤에만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맨날 아침 10시에 자고 저는 6시 일어나서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이제 좀 작업해볼까?
0: 그 말과 함께 조명을 바꾸는 승민군. 미러볼이 화려한 빛깔을 뿜어내는데요. 아니,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했어?
1: 작업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고요. 하는데 신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0: 이게 바로 승민군의 작업 스타일. 그래, 신나게 만들어보자. 전시회를 위해 홀로 틈틈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1: 사람들이 병원하고 같이 버리면 안 되는데 같이 버리는 병뚜껑이에요.
0: 꾸준히 작품을 만들며 하나하나 준비해갑니다.
1: 드디어 완성했다.
0: 또한 부지런히 책과 영상을 보며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과 그 노력, 열정이 작품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전시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분주한 승민이네 집.
8: 승민아, 맛있어?
9: 오늘 전시 어때?
1: 지금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떨려.
8: 그래, 엄마는
9: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거 뭐야? 또 처음 보는 건데?
1: 늦게까지 만들던 거예요. 표창인데요. 이렇게 불빛도 다 들어와요.
9: 자, 엄마 이거 들고 이렇게 가자.
1: 오늘 제 첫 번째 전시회를 여는데 지금 기분 너무 떨리고 설레요.
0: 드디어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승민군의 작품이

0: 하나 둘 놓이는데 어머나 정말 장하다 장해.
1: 그걸 또 물어봐. TV 안 떨려?
2: 아니요 이제 안 떨리고 차라리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0: 그 바람대로 전시회장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 작품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2: 네, 이건 제 유튜브에 있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4학년?
0: 덩달아 신이 난 승민이가 어린 관람객들에게 작품도 설명해주고 직접 착용하며 팬 서비스를 합니다.
3: 미술가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지금 저녁에 하니까 좀 더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4: 저희는 다른 거라고 했어서 이게 많이 신기해요 하는 게.
5: 맞아요. 이거 친구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4: 전 좀 못 만들 것 같아요.
0: 작품을 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관람객도 있었는데요.
6: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how he used recyclables to make art, new art. Oh, 100. Two thumbs up. Absolutely.
2: 처음에는 원래 좀 기대를 했고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체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0: 작은 시작이지만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승민군의 전시회였는데요. 첫 개인전으로 이만하면 뭐 어때요? 성공적인 마무리죠? 며칠 뒤 다시 찾은 승민이네 집.
2: 승우야, 형 새 집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 새 집 같이 만들자.
0: 전시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뭔가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동생과 함께합니다.
2: 이 새 집인데 만들어볼까?
7: 승우야, 이거 왜 하는 건지 알아?
2: 원래 딱따구리들이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들잖아. 그러고 나서 그 집을 1년만 쓴단 말이야. 그럼 다른 새들이 와서 그 집을 쓰는데 요즘엔 딱따구리가 많이 없어져서 새들 집이
7: 없어?
2: 많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 환경에 도움이 많이 돼.
0: 그렇게 뚝딱뚝딱 만든 새 집. 거기에 이끼를 사용해 좀 더 친환경적으로 꾸며주니 그야말로 새들의 러브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2: 와, 완전 예쁘다.
0: 그럼 이제 새집의 주인을 찾으러 가볼까요?
2: 저기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0: 집 근처 야산에 새집을 달아주기 위해 가족이 출동했는데요. 마땅한 보금자리가 없어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는 도심 속 새들. 이곳이 갈 곳 잃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란답니다.
2: 새소리가 나는 것 같으시죠? 가자마자 바로 올 것 같은데?
7: 다음에 와서 한번 보자.
2: 네.
3: 새들이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더 힘이 나고 보람이 있었어요. 형아 앞으로 많이 도와줄 거예요.
2: 달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막상 달고 달고 보니까 정말 멋지고 보람이 있었어요.
0: 뿌듯한 마음으로 하산하는 길. 잽싸게 뭔가를 줍는데요.
3: 엄마 형한테 쓰레기 주어요.
2: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이거 보물이라고.
0: 이렇게 또 승민군은 작품 재료를 추가합니다.
2: 20년 후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모두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Dream comes true. 그 멋진 꿈대로 세계적인 예술가가 돼 있을 승민군을 기대해

0: 와, 진짜 그냥 무인도다. 와.
1: 오, 좋다, 좋다.
0: 빨리, 많이 캐야 돼. 그, 우리 안 그러면은 우리.
1: 점심.
0: 점심 굴러봐야 돼.
1: 풀이 나와야 되는데.

0: 얘들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괜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가 괜히
1: 무인도 살아남기가 약간 종합적인 그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우리 그동안 한 거 좀 생각해보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2: 오, 낚싯대.
0: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1: 아니면 우리 그
0: 우리 낚싯대 되게 좋다.
1: 손전등 어디 있지? 손전등? 아까 받은 거?
0: 손전등 여기.
1: 손전등 안에 건전지로 한번 해보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3: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좀 색다른 방법 하나가 나왔어요.
1: 짜잔! 어? 검종이!
0: 아, 검종이!

0: 된다.
1: 돼요?
2: 된다고요?
0: 된다,
2: 진짜?
0: 연기 났어. 어. 어, 지금 타고 있어.
2: 계속 잡고 있어야겠다.
0: 타고 있어.
2: 어, 그러네.

0: 근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1: 사람이
0: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종이랑 접촉이 떨어졌구나. 이게 원리가 생각해보니까 이 알루미늄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그 열이 뒤에 있는 흰 종이에 옮겨지면은 그게 불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이랑 종이랑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붙다 마른 것 같거든요?
1: 아 진짜 어떡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0: 돼요?
1: 어?
0: 안 되잖아. 내가 봤을 때 되게 얇게 해야 될 것 같아.
1: 완전 얇게?
0: 네. 어렵다. 자.
1: 껌종이가 너무 약해가지고 종이가 자꾸 떨어진다. 괜찮아. 또 할 수, 또 하면 돼. 이거 오늘 할 때까지 우리 이거 안 하면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0: 계속.
1: 순간.
0: 근데 이게 잘 안 겹쳐가지고. 후.
1: 자.
0: 여기에 한쪽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얘를.
1: 후.
0: 잠시만요, 자. 이게.
1: 두근두근.
0: 하나.
1: 두근두근.
0: 하나. 셋.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오! 오!
1: 오! 오!
0: 됐다!
1: 오! 됐다!
0: 오! 됐어! 드디어!
1: 됐다!
0: 됐다! 됐다!

0: 불 붙었어!
1: 어, 불이다! 됐어요?
0: 어, 드디어. 진짜로 굉장히 힘들구만.
2: 종이 아까 그거 어딨지?
0: 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날 계속 가져야 돼. 그날 계속 가져. 오.
3: 그거 해서 위쪽에, 위쪽에.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3: 오.
0: 잔다.
3: 됐어요?
0: 잔다.
3: 오.
0: 잔다.
3: 됐어요?
0: 잔다.
2: 진짜. 몇 시간 만에
0: 됐어. 황급이 생각했어.
2: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 진짜. 가장 무인도에 와서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4: 사실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마법처럼 돼버렸어요.

0: 입을 벌렸다. 입 벌렸지, 이거.
1: 어? 어, 그러네. 우와, 하나, 우와, 둘씩. 우와. 하나, 둘씩 열린다.
0: 맛있겠다. 헤이, 먹어볼게.
2: 진짜 갑자기 배가 배에서 진동이 울렸어.

0: 맛있어. 간이 딱 돼.
1: 그렇죠?
0: 딱 돼. 먹어봐. 맛있어요. 그치?
1: 오, 괜찮다.

0: 센터 큐. 네, 저희가 여기는 어디죠?
1: 무인도요.
0: 그렇습니다.
2: 무인도이죠.
0: 네, 네, 무인도에서 저희가 첫끼로 조개를 잡고 굴을 잡고 네. 그리고 꽃게,
1: 소라,
0: 개를 잡고 소라도 잡고 네, 해서 맞아요. 제가 불을 피워가지고 첫끼를 해결했는데 근데 너무 배고프죠?
1: 맞아요. 사실 좀 아쉬워요.
0: 그렇죠.
1: 너무 허전해 아직.
0: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끼니를 이렇게 때울 수는 없습니다.
1: 당연하죠.
0: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근사하고 정말 배부르게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죠.
1: 그럼요. 저희가 이제 낚싯대를 가져왔으니까 그다음에 여러 재료들을 가져왔으니까 총발도 만들고 해서 직접 물고기를 낚아봅시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저녁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통발 이따 만들어 봅시다. 네. 사실 형은 예전에 아빠랑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맨날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 끓여먹고 그랬거든. 잘 잡혀 이게.
3: 여기 큰 물고기도 잡혀요?
0: 큰 물고기도 잡혀. 근데 이제 좀 구멍을 조금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큰 통으로 하면은
1: 아, 큰 통.
0: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쌈장 같은 거 이렇게 넣는차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그거를
1: 그 향 타고 오는구나.
0: 와가지고
1: 딱 그게 없는 게 좀 아쉽네. 자, 첫 번째 스텝 이렇게 페트병의 위쪽을 절단해서 절단을 해줍니다. 일단.
0: 여기도 어. 여기들.
1: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위에 부분도 잘라줘야 돼요.
0: 조심. 네. 여러분 항상 칼을 쓸 때는 조심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거꾸로 끼워주세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0: 했어?
3: 네, 했어요.

0: 끝! 통발 끝!
1: 나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손을 이렇게 뭉쳐서 잘라주시면은 작은 구멍이 생기게 돼요. 얘를 여기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 막대기랑 묶어줍니다. 한번 묶고 안 풀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너무 이렇게 헐렁해서 처지지 않게 이 정도면
2: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1: 오,
2: 자, 좋아.
0: 완성. 되지, 잘 됐다.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발과
1: 족대.
2: 족대를 만들었습니다.
1: 네.
2: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다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0: 네.
2: 족대로
1: 건져보고
2: 낚시까지.
1: 낚시대로. 네. 그러면 다 가지고 그럼 저쪽 바위 있는 데로 저쪽? 가서 할까요?
2: 그래.
0: 네.
2: 가자. 형이 챙겨. 네. 와, 근데 진짜 지금 경치가 대박이야.
1: 해변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는 게 진짜 예쁜데.
2: 그치. 이게 무인도에서 살아남긴데.
1: 그쵸.
2: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어? 어,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 물고기 한 마리를
0: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어요.
2: 그래, 한
0: 진짜 한 마리라도 만족해요.
1: 좀 큰 거 한 마리.
2: 그래.
1: 이왕이면 큰 거 한 마리.
2: 광어 막 이런 거.
0: 아무 하나 잡혀도 좋을 것 같아.
1: 그런 거면 진짜 더할 나위 없고.
2: 그치. 야, 얘들아, 근데 우리 통발 이런 데다가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
0: 그러면
2: 이게 뭔가 물 살짝 고이는데.
0: 여기요. 이렇게. 됐다.
2: 좋아, 좋아.
0: 네.
2: 어, 괜찮은 것 같아. 좋아.
3: 형, 이제 낚시하러 가자.
1: 낚싯대로 낚시합시다.
2: 우와. 오. 괜찮네.
0: 여기서 하면 되겠죠?
2: 오! 좋다.
0: 저 언더 지렁이 달게요.
2: 이 징그러.
1: 근데 그래도 힘들긴 해도 탁 트이니까 되게 좋다.
2: 그지?
0: 저 닦였어요.
2: 아, 안 돼!
0: 아이고.
1: 오!
2: 아, 잠깐만, 저기 돌이 돌밖에 없어. 안 돼!
1: 뭐야, 걸렸어? 돌에 잘못 걸린 거 아니야?
2: 아니야! 그러지 마.
1: 안 돼! 어, 빠졌다.
2: 됐다. 오, 다행이다.
1: 오, 미끼 살았어. 나이스.
2: 오, 다행이다. 자, 다시.
1: 오, 짱 멀리 갔네.

0: 어, 뭐 걸렸어요. 잡혔다고? 어디? 건아! 당긴 다음에 해야 돼. 잡았다가. 도와주셔요. 어, 야, 잠깐.
1: 아니요, 아니요.
2: 야, 잠깐만. 야, 아, 진짜야!
0: 어? 뭐 잡혔어요?
2: 야, 잠깐만. 여기 가고 있어. 야, 건아! 네. 쟤 계속 도망가!
0: 그냥 여기서 당겨있는데요? 어떡해요?
2: 야! 맞는 것 같아! 저 파닥파닥거려!
0: 저기 있죠?
2: 어, 야, 잠깐만! 저기, 야!
1: 저거 혹시 막 방어 이런 거면 대박인데?
2: 야! 안 돼! 안 돼! 놓쳤나 봐.
0: 어?
2: 안 돼! 놓쳤나 봐. 아깝다! 와, 진짜!
0: 어, 미키 먹었다.
2: 와. 그래, 저기 방금 아까.
0: 저거 방금 저기도
2: 아쉽다.
0: 어제 잡힌 거죠? 헐, 재밌다. 한 번 더 해야지.
3: 아, 아깝다.
4: 야, 그래도 희망이 있다.

0: 톡톡. 아무도 없어요?
1: 배고파.
0: 배고파! 배고파! 아, 우리, 아.
1: 야, 낚시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0: 분명히 자료조사할 때만 해도 광어나 우럭 이런 게 많이 잡힌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저녁은 굶어야 되나 하면서 좀 착잡했죠.
1: 일단은 동생들이 너무 배고파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잡고 싶고 막 낚시 막 바늘 걸리고 막 낚시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는 낚시가 안 맞나 봐.
0: 통발이나 확인해 보자.
1: 가자, 가자. 근데 아까보다 물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
0: 그죠, 물이 되게 지금 그치? 아까 차 있던 데가 다 빠졌네.
1: 그래, 우리가 아까 저기서 맨 처음에 했었는데
2: 되게 느릿느릿하게 빠지는 것 같아. 되게 빨리빨리 엄청 빨리 빠져요.
0: 그러니까
1: 이것을 바로 조수
0: 간만의
1: 차라고
0: 합니다. 바로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지요.

0: 족대로 저 조그만한 물고기들 다 잡아주세요.
1: 한 번만
0: 있겠다.
1: 대나만 한번 해볼게요.
0: 저 다 잡겠다.
2: 어디가 어디가?
0: 다 도망갔다.
2: 야,
0: 우리 형준아 다 도망갔다.
1: 와, 얘네 똑똑하네.
3: 다 도망갔어.
2: 어디 갔어?
0: 이야 원래 이렇게 몰아줘야 되는데.
2: 아,
3: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2: 거기서.
3: 간다 간다.
0: 오, 한 마리 한 마리
3: 한 마리 한 마리
0: 잡았어.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2: 오, 여기.
3: 아, 한 마리 잡았어요.
2: 신기하다 신기하다.
3: 한 마리 잡았다.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돼. 더 잡아야 돼.
0: 봐봐. 아, 우리 그냥 잡아?
3: 네.
1: 한 마리만 한 마리만.
3: 야.
0: 얘들아 여기 여기 좀 발로 밟아봐. 얘들아 여기 발. 그렇지. 일로 하나 둘 셋. 오, 잡았다 잡았다.
2: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0: 한 마리
2: 한 마리
0: 한 마리 딱 한 마리씩 먹어도 되겠다.
2: 오케이.
0: 와우, 개 들어갔어. 와우, 개 들어갔어.
2: 진짜?
0: 오. 나 깜짝 놀랐잖아, 나 지금.
3: 한 마리.
0: 오, 많아, 많아.
2: 진짜?
0: 세 마리 있어, 세 마리.

0: 일가족이 다 잡힌 것 같은데?
1: 한 마리 더 있어.
2: 자,
0: 아, 헐.
3: 되게 커.
2: 몇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4: 지금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개가 다섯 마리.
2: 근데
0: 솔직히 좀 부족.
2: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녁도 왠지 우리 조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조개를, 그러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조개를 일단 캐자. 캐고.
0: 그래요. 뭐 잡힌 게 없는데.
2: 뭐가 있어. 자,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자,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0: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우리 이 정도면은 슬슬 그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2: 그럴까? 얘들아, 벌써 날 떴어.
0: 와, 해랑 달이랑 같은 터치했네요.
2: 나는 해 뜬 것보다 회 뜨고 싶어, 회. 해 먹고 싶다고. 회 좀 뜨고 싶다고.

0: 아유, 고생했어.
1: 우리가 원래 저녁 때는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0: 그러니까.
1: 와, 왜 안 잡히지?
2: 점심이랑 똑같았어요.
0: 큰일 났어.
1: 앉아.
0: 진짜 나는 진짜 많이 잡을 줄 알았거든, 사실.
2: 저도 사실.
1: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고 했던 시간이 물 빠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0: 그렇지.
1: 그것 때문에 더 안 잡힌 것 같아.
0: 근데 우리 물고기 잡긴 잡았잖아.
1: 근데 이게 이렇게 어린애들은.
3: 원래 방생해주는 게 정이죠. 사는 정.
0: 맞는 거지. 저희 혹시 물고기 잡았는데.
3: 이거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1: 제발.
0: 저희가 물고기는 잡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희 좀 어떻게 좀 라면 같은 거라도 주시면 안 돼요?
4: 몇 마리 잡았어요?
0: 저희 네 마리 잡았습니다.
1: 네 마리요.
4: 저희 네 마리 잡으셨으니까 네. 방생해주고
1: 네.
4: 세 분이시니까
1: 네.
4: 여기 나만 하나씩.
1: 오! 오, 나이스. 나이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잡아온 거 미니게랑 조개랑 있으니까 우리 이거 넣어서 해물라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 네, 좋다. 해물라면. 오늘 저녁 메뉴는 해물라면.
0: 해물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면.
0: 와우. 팩트.
1: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물이 없어.
0: 아까 그거 다 먹었어?
1: 다 먹었어.
3: 아까 조개 만드는 데 썼어요.

0: 이렇게 하면
1: 먹방울 생겼다.
0: 그지? 지금 조금씩 맺히고 있어요.
2: 오, 그죠, 그죠, 그죠.
3: 내려온단 말이야.
2: 오, 진짜 많다.
0: 우와.
2: 오, 하나가 아니었어.
0: 맞는 것 같아요. 오, 진짜 예쁘다.
3: 여기가 좀 올라가기 좀 편한 것 같아.
0: 여기 좀 조심해야겠다.
1: 오, 오, 나왔어, 나왔어. 와, 잠깐만.
4: 여기서부터?
1: 와, 진짜 우와, 크다. 대박. 이렇게 커, 원래 둥글레가?
0: 와, 진짜 크다.

0: 짓벌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상록 참나무 숲은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이고 안전하죠. 이 숲들은 바다와 맞닿은 벼랑이 있거나 산을 온통 뒤덮기도 하고 거친 평원에 넓게 펼쳐져 있기도 합니다. 각각의 상록참나무 삼림지는 무척 다른 모습을 띕니다. 어떤 곳은 철옹성처럼 빽빽한 숲을 이뤄 동물들의 은밀한 안식처가 됩니다. 또 어떤 곳은 탁 트인 공간에 자리 잡은 채 거대한 나무들이 그 위엄을 뽐내기도 하죠. 하지만 모두 다 상록참나무가 중심에서 군림하는 매혹적이고 풍요로운 세계이자 독특하고 다채로운 생태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듯 상록참나무는 여러 방면에서 지중해의 숲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명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성 생태계는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미국 캘리포니아, 호주가 있죠. 하지만 그 진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단연 지중해 주변이고 그중 최고는 안달루시아일 것입니다.

안달루시아 내륙 지방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록참나무가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상록참나무는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차디찬 겨울부터 지는 듯한 여름까지 큰 폭의 기후 변화를 잘 견뎌내는 것이 이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숲은 독특한 생태학의 무대이자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해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상록참나무 삼림지는 다양한 동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동물들은 이 관대하고 친절한 나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하죠. 놀랍도록 다채로운

생명들이 참나무의 굵은 가지와 나뭇잎, 나무 몸통과 뿌리 사이에서 그물망처럼 얽혀 살아갑니다. 하층토를 파고드는 기이한 지렁이 도마뱀부터 관목 사이로 몸을 감추는 커다란 사슴까지요. 참나무 그늘에서는 무성한 관목과 덤불이 숲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숲의 성장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생태계의 대표적인 동물이라 할 수 있는 검은 대머리수리와 스페인 스라소니 같은 종들도 상록 참나무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겨울이 왔습니다. 안개에 둘러싸인 상록참나무 숲은 신비롭기 그지없군요. 이 시기엔 밤이 되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록참나무는 굳건합니다. 잎사귀도 강인해서 끄떡없죠. 태양이 희미하게 숲을 데우기 시작하면 잠에서 깨어난 생물들이 움직입니다. 이 두루미떼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르고 차가운 눈과 얼음을 피해 북쪽에서 약 3,000km를 날아왔습니다. 동틀 무렵 큰 무리를 지어 날아든 두루미떼가 초지를 찾아 내려앉습니다. 초지는 나무와 풀, 작물이 함께 있는 일종의 경작숲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절반 정도가 이런 개방 삼림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의 주인공이 바로 상록 참나무죠. 두루미가 아침 일찍 움직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도착한 10월 말부터 끊임없이 도토리를 찾습니다. 고된 여행 후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거죠. 앞으로 반년쯤은 이곳이 삶의 터전이 될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몇 달은 도토리만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루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숲 비둘기들도 때를 지어 이곳을 찾습니다. 비둘기는 도토리를 통째로 삼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두루미가 남기고 간 조각을 먹는 게 더 편한가 봅니다. 상록 참나무가 먹이만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무 구멍에 고인 물로 목마른 새들의 갈증을 풀어주기도 하죠. 구세계의 작은 까마귀인 갈까마귀도 도토리를 모읍니다. 이들은 도토리를 통째로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향기롭고 영양가 많은 열매를 먹으려면 부지런히 껍질을 쪼아야 하죠. 상록 참나무 숲에서 생활하려면 도토리 채집은 필수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도토리를 먹고 살죠. 유럽 대륙에서 가장 키가 큰 새인 두루미부터 숲바닥에 작은 들쥐까지요. 만제곱미터의 참나무 초지에서 800kg의 도토리가 나옵니다. 이곳 주민에게도 여행자에게도 하늘에서 떨어진 귀한 양식이죠. 봄이 다가오자 부지런한 두루미들은 북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지에 남은 녀석들은 크게 소리치고 다투는 소리로 짝짓기 철의 시작입니다.

피어올랐다 물러나는 안개 속에서 숨어있던 상록참나무 숲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루미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인 스페인 스라소니의 울음소리가 들어차죠. 멸종 위기를 겪은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서식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스라소니는 번식을 준비합니다. 지금 짝짓기를 하면 봄이 한창일 때 새끼를 낳게 되죠. 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스라소니 한 쌍입니다. 둘은 번식기인 몇 주 동안만 함께 지내다가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날 겁니다. 안달루시아에는 봄이 일찍 옵니다. 2, 3월이면 숲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죠. 새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첫 둥지를 짓습니다. 대륙 검은 짓박이는 가장 먼저 번식을 시작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3월이 채 끝나기 전에 첫 번째 새끼를 다 길러내죠. 다른 새들도 대륙 검은 짓박이를 뒤따릅니다. 동고비는 나무 몸통에 움푹한 구멍을 내 둥지로 삼습니다. 이들은 여기저기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온갖 곤충들을 사냥해 배고픈 새끼들을 기릅니다.

새들의 이런 성실함 덕분에 오래된 참나무에 사는 기생동물들이 사라지는 셈이죠. 민무늬 지르래기도 참나무 구멍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건 수명이 1000년 이상 되죠. 참나무의 몸통과 가지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같아서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참나무 몸통에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합니다. 이베리아 까치도 거대한 참나무 가지를 기본 틀로 삼아 그 위에 정교한 둥지를 만듭니다.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의 상록 참나무는 새끼들을 키우기도 좋은 환경이라 이 우아한 새가 선호하는 보금자리죠. 무리의 구성원들이 부모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들의 둥지는 다른 이웃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검은 대머리 수리의 둥지는 무게가 몇백 킬로그램에 지름은 4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널찍한 둥지 안에 최근에 태어난 새끼 한 마리가 보입니다. 부모 새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여리고 약한 생명체에게 온갖 노력을 쏟아부을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지중해 숲은 검은 대머리 수리의 개체 수가 가장 많고 서식지 또한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입니다. 검은 대머리 수리의 둥지 아래로는 무성한 수풀이 펼쳐져 있습니다. 식물종도 다채롭죠. 롱로즈와 딸기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곳의 열기와 건조함을 버텨내며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깁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고유종 가운데 눈알무늬 도마뱀이 나타났습니다. 눈알무늬 도마뱀은 몸길이가 70cm 이상 되는 가장 큰 유럽 도마뱀입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사냥꾼이죠. 주먹이는 이곳 지중해성 생태계에 공존하는 큰

멀지 않은 곳에선 멧돼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 된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먹이를 찾고 있군요. 몇 달 동안은 어미가 젖을 먹여야 하지만 야생 새끼 돼지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라 제 힘으로 먹이를 찾기도 합니다. 한 녀석이 난생 처음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군침은 돌지만 아직 먹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유아기는 야생 멧돼지에겐 가장 취약한 시기일 겁니다. 쓰라소니 같은 포식자의 목표물이 되니까요.

스페인 스라손이는 지중해성 서식지에 잘 적응했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야생의 숲과 산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초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안달루시아에는 대규모로 번성한 산록 참나무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스라손이도 지금껏 살아남아 좋아하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토끼죠.

스페인 스라소니는 토끼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토끼 사냥에만 특화된 육식성 포유동물은 스페인 스라소니가 유일할 겁니다. 토끼가 식단의 80-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토끼의 개체수가 충분해야 스페인 스라소니의 생존도 가능한 것이죠.

유럽에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인 이들은 날개를 활짝 펴면 폭이 3m에 이르죠. 한 녀석이 활공하며 동물의 사체를 찾습니다. 어쩌면 토끼를 사냥할 수도 있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새끼들을 먹여야 하니까요. 먹이는 어디서 찾든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상록참나무 초지에 사는 황소처럼 크고 위험한 동물도 표적이 되죠. 이 초지에는 가축과 야생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검은 대머리 수리는 그걸 이용할 줄 아니까요. 하지만 고슴도치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고슴도치는 죽은 참나무 안에서 느긋하게 낮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해질 무렵이 되면 곤충이나 작은 척추동물 또는 뱀을 찾아

매년 이맘때쯤 여름이 다가오면 상록 참나무 숲은 날마다 조금씩 건조해집니다. 검은 대머리술이 새끼처럼 태어난 지 두 달쯤 된 새끼 스라손이도 어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 감각과 반사작용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새끼들은 놀이를 통해 포식자의 기술을 배우죠. 그래서 아직 어린 새끼들도 어미의 원정 사냥에 따라나섭니다. 스라손이만큼 훌륭한 사냥꾼이 또 있습니다. 이맘때는 낮엔 덥기 때문에 까치들은 해뜨기 전과 해질 무렵 시간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곤충을 잡습니다.

상록 참나무 숲이 지중해의 강렬한 태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한낮의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죠. 대머리 수리의 새끼는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쳐 태양을 가려주는 부모의 지극정성 덕분에 겨우 버티는 거죠. 물론 어린 새끼의 생존을 좌우하는 건 부모 새가 다는 아닐 겁니다.

지중해 숲에서 화재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의 저항성이 있는 일부 식물은 불이 나야 비로소 씨앗을 성공적으로 퍼뜨릴 수 있죠.

아직 어린 검은 대머리 소리는 불이 번지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하지만 멀리 반대편 참나무 숲에 있는 부모 새들은 새끼가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도 모른 채 먹이를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먹이는 늘 부족한데 배고픈 이웃들은 너무 많죠. 결국 충돌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나마 이들은 몸집이 크고 힘이 센 덕분에 다른 청소동물보다는 우위에 설 수 있죠.

화재의 위기도 넘겼고 먹이 다툼에서 이긴 부모 덕분에 새끼는 마침내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몇 주 후면 새끼 대머리 수리도 이 숲 위를 훨훨 날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둥지 아래에서는 도토리가 싹 트고 숲은 새로운 순환을 준비합니다.

구름이 돌아오고 가을의 시작을 알리면 참나무 숲은 새로운 소리로 가득 찹니다. 번식기를 맞은 사슴의 우렁찬 울음입니다. 드디어 짝짓기 철이 온 것이죠.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도토리로 에너지를 보충할 시간입니다. 녀석들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부족하면 나무를 들이받아 열매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기온이 더 내려가면 새로운 이웃들이 참나무 숲으로 이사옵니다. 그리고 솔개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동하며 붉은 솔개들에게 집을 내주죠. 붉은 솔개 무리가 나무 위에 자리를 잡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잘 익은 도토리가 또 한 번 떨어지고 참나무 숲의 동물들은 올해도 먹이 부족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남을 겁니다. 격렬했던 사슴의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북쪽의 끝자락에 머물다 돌아온 두루미의 노래가 이내 그 자리를 채우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 해의 절반을 보낼 겁니다. 스페인 스라소니와 이베리아 까치, 검은 대머리 수리 같은 이웃들과 함께 변화무쌍하면서도 풍요로운 이 숲을 마음껏 누비면서 말이죠.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신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1: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2: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에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2: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0: 아틀란티스?
4: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3: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1: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6: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0: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6: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0: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4: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6: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0: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4: 진짜 멋지다, 맥스.
6: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트.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아,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저기야, 이쪽.
5: 어? 어?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5: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6: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어,
5: 바위가 빠르네.
6: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5: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5: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6: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어,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아,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3: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0: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1: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2: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3: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0: 뭐? 정말이야?
4: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0: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3: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4: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3: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4: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2: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4: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5: 우와!
4: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맥스!
1: 들여보내줘.
6: 알았어요.
4: 왔지.
3: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4: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3: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4: 아니.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7: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피드.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4: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7: 뭐? 널 던지라고?
4: 날 믿어. 믿고 던져.
7: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4: 솔라빔 발사!
7: 우와!
3: 눈보라가 사라졌어!
7: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0: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3: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2: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0: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4: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2: 좋았어, 슈퍼윙스.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범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4: 네!
2: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어?

0: 멈춰!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2: 그냥 보낼 수는 없지.
0: 유리 누나, 괜찮아?
2: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3: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4: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5: 성공이야! 내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1: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5: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6: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5: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6: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5: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6: 그만 타!
5: 잘 놀다 왜 이래요?
6: 왜 이러긴! 타이어 로봇가 아이들 구하러 온 거지!
7: 타이어 로봇? 우와!
6: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5: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야!
6: 야구를 치러!
5: 잡히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6: 와! 치사해!
5: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6: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5: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6: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5: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6: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0: 기술이라고!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5: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4: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5: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4: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고마워, 포근아.
1: 자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리리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4: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4: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5: 응. 됐다.
0: 자.
2: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4: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자.
2: 파이팅! 어,
3: 그만해.
6: 세나야!
3: 어? 안녕.
2: 안녕?
6: 학교 안 가?
2: 아, 가는 중이야. 가자.
1: 이 집이라고?
7: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1: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7: 있을까?
1: 난 모르지.
7: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한번 들어가 보장.
1: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0: 호근아, 아빠 잠깐 나갔다 올게.
1: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0: 알로?
1: 정말?
0: 알로? 알로?

0: 이건 뭐냐? 밀리리야?
1: 어? 산계 반응이야? 윤호네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 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5: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5: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해치다. 밖에 해치가 있어요.
1: 알았어.
2: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밀리리야! 문양 어때? 뜨겁지? 어쭈! 호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리! 문양! 어, 이게 무슨 뜻이야? 깜짝이야!
1: 하라리오! 그렇죠!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야! 어? 봐봐봐. 잠깐.
1: 무슨 소리지?
2: 아프다고.
3: 어이없어.
1: 어? 괜찮아?
3: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짜자! 뭐냐? 설마?
0: 안녕, 모냥?
4: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밀리야!
4: 얼레리요!
0: 꼴레리요!
5: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밀리리요!
0: 마주 언니!
6: 영화 아니에요?
5: 그럼 TV 드라마인가?
0: 어? 고마워, 포그나.
7: 윤호 왔니?
6: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7: 세나도 있었구나.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6: 한번 해봤어요.
7: 웬일로 청소를 다? 포그나?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4: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어? 좋을지도.
0: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0: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0: 와일드 카드봇?
1: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0: 와일드지!
2: 기관 트랙스! 메가 엠블로는?
3: 메가 엠블로는 스펠 난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4: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3: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4: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3: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윙?
5: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없을 걸세.
4: 알았어, 고마워.
5: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2: 블러드윙.
3: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2: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6: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5: 고맙다. 나도 준과 함께 하겠네.
2: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7: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2: 응, 서두르자. 크레스트, 무슨 일이야?
8: 준, 긴급사태야.
0: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2: 와일드 가디?
4: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2: 하지만...
6: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3: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4: 그래. 도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 호와 포르카타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3: 그렇고 말고.
2: 알았어.
4: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7: 응, 또 올게.
9: 반가웠다, 페루.
4: 내 친구들, 잘 부탁해.
2: 크레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0: 코끼리 형 와일드카드봇이야.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10: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2: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10: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11: 상처가 심상치 않네.
0: 그 와일드카드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12: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봇은 한둥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13: 왜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4: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게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2: 도끼라. 응? 블랙호크.
15: 준, 포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2: 괜찮니, 버파라?

0: 이것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아우.
1: 어떻게 된 거야?
2: 와일드카드 보시에 갑자기 덕쳤대.
1: 설마 카캐리어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0: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3: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4: 서둘러 애들한테 가지! 뭐라고?
0: 기린...
5: 기린 와일드 카드보?
0: 노란색 머리에 뿌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4: 와일드 카드보신 맛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3: 딥파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4: 그가 좋은 생각이다.
2: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와일드가드랑은 상처가 달라.
6: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1: 네.
7: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힘없어.
1: 와일드가드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6: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8: 카캐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연하다니.
2: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1: 당장 찾아내야겠어.
2: 우리 아빠한테도 얘기할게.
1: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2: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9: 부탁한 게 안 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2: 응?
9: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0: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9: 응? 조심해.
2: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10: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11: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 데 가주려고 했잖아.
10: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2: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섣두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설마 저건...
10: 어, 그 녀석이 들림없어.
2: 블레이어 셋업! 너는 코끼리 와일드 카드봇이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9: 정말 시청 앞이면 돼?
2: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 알겠어, 걱정 마.
2: 지각하지 말고.
1: 들어가, 안나. 솔레이유.
2: 세 번째가 나타났어.
9: 세 번째라고?
2: 무기는 활이야.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2: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톰 리더. 여기야 여기. 많이 어린데.
2: 지금이야. 레온 노샷.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어 블레이즈.
0: 파이어로어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블레이즈.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모넷 세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곳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조차 하셨대.
4: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뭐야 쟤? 기린이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곳이야.
4: 뭐?
5: 저걸 쓰는 녀석이면 내가 간다 줌.
4: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건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건.
5: 펜타모넷 비켜.
4: 캐논 포링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땅에 도끼가 칠 것 같으랴.

0: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온 세더.
1: 안 망했다게 무너지지.
2: 베스트 체인지 얼리 펀치.
0: 저 도끼.
3: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1: 넌 대체 어느 구석에 누구지?
0: 저 와일드 카드 보스는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긴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3: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1: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이 녀석 힘만 쓴 게 아니라 움직이는 틈틈이 없어. 어젠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4: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5: 어쩐지 좀 싱그럽더라.
6: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와 너무 다르다고.
4: 싸움이 길어지겠군.
7: 존,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6: 블러드윈.
7: 내 처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6: 알았어. 블러드윈, 대답!
8: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
9: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들어낸군.
6: 블러드문 슬래셔!
9: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6: 응, 하베스팅 소울!
9: 하베스팅 소울!
10: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 금지. 어?

0: 이런 총구석에선 일을 만날 줄이야.
1: 터키?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사바나드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잘할 수 있어, 브랜디.
1: 다음은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엄마고 브랜디 이모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생일 축하하려고 만든 춤이야. 춤이 전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2: 이모예요.
0: 안녕, 얘들아.
2: 안녕하세요.
1: 안녕, 브랜디.
0: 그동안 잘 지냈어?
1: 와줘서 반가워. 나도 반가워. 얘들아, 여기 브랜디 이모 오셨네.
0: 너희들 진짜 많이 컸다. 블루이, 넌 아빠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3: 정말이요?
4: 빙고는 누구 닮았어요?
0: 누구를 닮았냐면
1: 이모지.
0: 이모가 선물 사왔지.
4: 정말이야?
1: 브랜디, 그냥 와도 괜찮아.
4: 선물 우주복.
1: 정말 안 사와도 되는 건데.
0: 애들 우주복 좋아하지 않아?
1: 좋아해. 문제는 빙고가 저걸 입기만 하면 걱정 마. 이제 커서 괜찮을 것 같으니까.
0: 잘 맞았으면 좋겠네. 얼마나 컸는지 잘 몰라서.
1: 4년 됐어.
3: 내 건 너무 작잖아.
4: 빙고 건 너무 커.
1: 그럼 둘이 바꿔보면 어떨까?
3: 치타 우주복 맞게 해주실 수 있어요?
1: 미안, 블루이. 맞지 않으면 못 입는 거야.
3: 치타 우주복을 입고 싶은데.
1: 이제 입을 나이가 지났어요.
3: 알겠어요.
0: 정말 예쁘다.
1: 너무 오랜만이야.
0: 나도 알아. 근데 있잖아.
1: 어?
3: 엄마. 빙고 다시 시작했어요.
1: 안 돼.
0: 무슨 일로 그러는데?
5: 안녕, 브랜디. 오랜만이다.
6: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동물 우주복.
0: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살려면 시간 없어. 안전부스로 가야 해. 블루이, 아빠는 어떡해?
1: 괜찮아. 이미 끝났어.
0: 이제 어떻게 하지?
3: 자동차!
0: 대체 빙고 왜 저러는 거야?
3: 우주복만 입으면 빙고가 저래요.
1: 동물 우주복을 입으면 동물처럼 변해버려.
0: 정말?
3: 어디로 간 거예요?
0: 나도 모르겠어.
5: 동물 우주복을 사준 거야?
0: 이럴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3: 걱정 마세요. 자동차는 있으면 돼요.
1: 그래. 자리 밑에 먹을 것이 가득 있어.
0: 여기 음악도 있으니까.
3: 좋아요.
1: 브랜디, 아까 무슨 말 하려던 것 같은데.
0: 도망가!
3: 우리 여기 창고 뒤에 숨으면 돼요.
0: 이제 따돌린 것 같아.
3: 브랜디 이모, 옷가게에 치타 우주복이 작은 것밖에 없었어요?
0: 잘 모르겠네, 블루이.
3: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1: 블루이.
3: 왜요?
0: 미안해, 블루이. 이모 기억엔 블루이가 얼룩말을 좋아했었는데.
3: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치타가 좋아요.
1: 4년 전에 그랬지.
0: 근데 이제 가야겠어. 괜히 온 것 같아.
1: 아니야, 브랜디. 내가 미안. 가지 마.
0: 그럼 이만 가볼게. 어디야? 어서 도망가.
1: 엄마 생각엔 지금부터 동물 우주복 입기 금지 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어.
3: 엄마, 브랜디 이모가 왜 가려고 한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온 거예요?
1: 블루이, 빙고 치타 우주복이 입어보고 싶다고 했었지?
3: 네, 너무 입고 싶어요.
1: 근데 몸에 맞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안 맞는 옷을 맞게 만들어줄 수도 없어.
3: 네.
1: 브랜디 이모도 똑같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3: 왜 이모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1: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3: 저기 브랜디 이모다. 가서 괜찮은지 살펴봐요.
1: 이모가 오랜만에 왔으니까 치타에게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야.
3: 너무해요.
0: 안 돼. 돌아가. 돌아가.
1: 응?
3: 이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 도망가.
3: 브랜디 이모 지금 뭐 하세요?
0: 뛰어. 함정이야. 응? 함정이라고 했잖아.
1: 괜찮은지 와서 살펴봐야만 했어.
0: 고마워. 나 생각해줘서.
1: 괜찮은 거야?
0: 괜찮을 거야. 정말이지, 미안해.
1: 빙고가 난리 나면 어떤지 몰랐을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
1: 어,
0: 그냥 만나러 오는 게 어려운 것 같아.
1: 나도 알아.

0: 이제 약속할게. 다음부터는 동물 우주복은 절대 안 싸울 거야. 이제 블루유를 도와줘야 해. 같이 춤춰볼까? 어릴 때 우리가 춤춘 거? 어! 그때 춤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1: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2: 지타는 자전거 못 타거든! 아빠 도와주세요!
3: 못해. 잡아먹혔어. 규칙은 규칙이야.
2: 빙고가 잡아먹으려고 했다고요!
3: 얼룩말은 도망 잘 가던데?
2: 네, 맞아요!
3: 동물 우주복대로 행동하면 할 수 있어.

0: 준비?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이렇게. 아, 아니, 엉덩이 먼저. 잘하는데? 주는 집에서 일할 거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칠리.
2: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0: 3일이면 충분히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1: 네, 3, 4일이면 돼요.
0: 3일이요? 4일이요?
2: 아, 뭐가 3일 또는 4일일까? 나도 몰라. 여기, 엄마!
0: 어?
2: 여기 아래야.
0: 어, 거기 있었구나.
2: 누구예요? 지금 우리 마당에 뭘 그리고 있는 거예요?
0: 일하는 아저씨들, 연못을 만들어주실 거야.
2: 언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0: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는 모르겠네. 아저씨들 지켜보고 있어줄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고 있어.
2: 좋아요. 빙고! 왜 언니? 아저씨들을 몰래 감시하는 거야. 우.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연못 만들기.
1: 이봐, 그건 선체를 고쳐서 겉부분도 교체해야 하는 거야.
2: 지금 보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
1: 아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3: 트럭에 갔다 올게.
1: 알았어, 길게는 안 돼. 할 일이 많다고.
2: 초코우유가 어디로 가는 걸까? 잘 모르겠어. 따라가 볼래. 빙고는 벨트 아저씨 봐. 전화기만 두드리고 있네.
1: 어이, 미안해.
2: 벨트 아저씨가 초코우유한테 잔디깎기가 고장났을 때 아빠가 하는 말을 했어요.
0: 세상에,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2: 초코우유는 안 해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네, 벨트 아저씨도 그거 진짜 싫어해요.
0: 엄마도 싫은데 연못을 3일 안에 끝내면 좋겠어.
2: 벨트 아저씨랑 초코우유가 적인 것 같아, 블루였니? 그리고 둘 다 우리의 적이야.
0: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까?
2: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1: 어이, 어서 일해.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치피.
2: 좋아, 지금 전화 중인데 더 가까이 가야겠어. 난 벨트 아저씨 볼게.
3: 그런 말 안 했어. 알았어. 근데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
1: 빵! 따따땜!
2: 오, 안 돼!
3: 체리, 내 말 좀 먼저 들어봐.
1: 빠바바밤! 오, 얘들아! 장난꾸러기들.
2: 엄마, 초코우유가 누구한테 문자하는지 알아냈어요.
0: 잘했어요.
2: 여자인데 이름이 체리예요.
0: 오, 정말이야?
3: 저기, 체리, 여보.
2: 아마 체리겠지? 아마도. 근데 둘이 적인 것 같아.
3: 아니, 그러니까
2: 그럴
3: 그게.
2: 거야. 근데 적에게 왜 전화를 하는 걸까?
0: 오해가 좀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하려는 것 같네.
2: 엄마!
0: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네?
2: 봐! 오늘은 초코우유가 벨트 아저씨 차를 같이 타고 온 것 같아.
4: 근데 체리는 어디에 있지?
2: 나도 몰라. 벨트 아저씨가 사과를 먹고 있어. 알았어. 아저씨가 파이를 정말 먹고 싶다 그랬는데 주인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 먹게 한댔어.
5: 주인님이라고? 아마 벨트 아저씨 적일 거야.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2: 그리고 초코우유가 죽은 두꺼비를 찾았는데 벨트 아저씨한테 던졌어. 벨트 아저씨 사촌이 낚시보트에서 빠졌는데 근데도 괜찮대. 그리고 초코우유는 붕붕이 운전을 못하게 됐대.
0: 체리 전화 왔어?
2: 아니요. 벨트 아저씨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벽돌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0: 알았어.
2: 엄마가 식기세척기 고장났을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했어요.
0: 세상에.
5: 여기 적들은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2: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6: 아이스크림!
2: 우리는 사주세요!
0: 안 돼.
7: 여기 있어요.
1: 네.
2: 사탕가루를 뿌리고 있어.
7: 고맙습니다, 손님.
3: 체리. 아니, 이야기해.
1: 여기 남은 아이스크림을 누군 먹어야 할 텐데.
2: 빙강! 저야!
5: 주인님이 아저씨 아이스크림 먹는 거 알아요?
1: 누구?
4: 주인님이요. 그 사람이 파일 못 먹게 하는 거 알아요.
1: 주인님 말이야? 줄스 말하는 거지? 줄스는 내 아내야.
5: 어? 그러면 저게 아니네요?
1: 어, 항상은 아니지. 근데 잠깐만, 혹시 너희들 우리 감시하고 있었던 거니?
4: 네, 왜냐면 우리 적이니까요.
1: 정말? 왜 그런데?
5: 우리 마당을 파고 있잖아요.
1: 어, 그래, 맞는 말이야. 우리 아이들도 감시하는 거 좋아해. 다른 거 감시한 건 없어?
5: 아저씨 보티에 대해서 다 알아요.
4: 그리고 체리는 초코우유의 적이에요.
1: 초코우유? 아, 지피 말하는 거야? 아, 그게 말이야. 체리가 지금은 적이 맞는 것 같구나. 근데 다시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시를 아주 잘하는구나.
5: 정말요?
1: 어, 그럼.
5: 고마워요.
1: 너흰 적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5: 아마도요.
0: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야?
1: 아, 미안해요, 칠리. 내가 줬어요.
0: 스파키, 3일이면 끝나죠?
1: 네네, 그럼요. 어, 최대한 4일.
0: 알았어요.
1: 근데 그거 알아? 너 엄마랑 적이 되긴 싫어. 얘기 정말 즐거웠다. 이제 우리 다시 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5: 네.
1: 이봐, 지피. 줄장 어디다 둔 거야? 아, 또 저러네. 줄자 어디에 뒀냐고. 어허, 저기 있었구나.

0: 연못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좋아요.
1: 별 말씀을.
2: 그리고 3일 안에 끝내셨네요.
1: 저는 배가 부르면 일을 더 잘합니다.
2: 저분도 잘하셨고요.
1: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잘해요. 그래, 그럼 안녕히 계세요.
3: 안녕히 가세요.
1: 나중에 봐, 지피.
2: 오, 초코우유, 아니, 치피랑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요, 누가 데리러 올 거예요.

0: 언니 집에 가면 뭐하고 놀 수 있어?
1: 나도 잘 몰라.
2: 어, 저기 봐. 도린 할머니가 벼룩시장 여셨네. 오!
3: 와! 할머니 스쿠터다!
0: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할머니 스쿠터.
4: 도린 할머니 벼룩시장 여셨나 보네요?
5: 어, 진리. 안 쓰는 물건 좀 팔아서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갈 때 보태 쓰려고.
2: 어, 누가 저기 스쿠터 사면 도움 되겠는걸요?
5: 어, 그럼.
2: 이거 얼마예요?
5: 어, 그냥 주시는 대로 받을게요.
1: 좋아. 이제 우리 어떤 할머니가 될지 정해볼까?
6: 빙고는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할래.
1: 그럼 난 착한 할머니 할래.
0: 머피는 어떤 할머니 하면 좋을까?
1: 어, 다른 종류의 할머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0: 에이,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 머피는 할머니 할 수 없잖아.
1: 아, 생각났어. 머피는 초다리 할머니 하면 되겠다.
0: 어, 좋아.
1: 머핀이 여기 할머니 스쿠터 파는 놀이 하면 되는 거야?
0: 알았어.
1: 가자, 빙고.
6: 뭐라고?
2: 이건 얼마 드리면 돼요?
5: 어, 얼마면 될까요?
2: 2달러요.
5: 좋아요. 가져가세요. 고마워요.
4: 저 꽃병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5: 아, 별로 흥정하고 싶지 않아서.
1: 할머니, 우리 할머니 스쿠터 타고 놀아도 돼요?
5: 그래도 돼. 근데 배터리를 빼서 안 움직일 거야.
0: 어, 내가 탈래. 왜냐면 일꾼이 뭐야? 밀어주면 되니까 말이야.
1: 네!
2: 그 일꾼이 나야?
1: 더 빨리!
2: 네, 할머니.
0: 왜 자꾸만 울퉁불퉁한 길로 가는 거지?
2: 차도로 가면 안 돼요.
0: 어른한테 말 대답하는 거 아니야, 일꾼!
2: 아, 정말 투덜이 할머니군요.
0: 멈춰! 멈추라고 했어!
2: 네, 할머니.
6: 안녕하세요, 여러분.
0: 으, 내가 지금 이 할머니 스쿠터 팔 건데 이거 사고 싶어?
1: 어!
0: 빨리 결정하라고!
2: 할머니!
1: 그럼 이건 얼마예요?
0: 이봐, 일꾼. 숫자 보라고 써있어.
2: 어, 300달러네요. 도린 할머니 이것보다 더 받아도 되는데. 900달러로 하죠.
0: 알았어. 그럼 900달러.
6: 지금 얼마 있는 거야, 리타?
7: 뭐라고?
0: 빨리 해! 나 엉덩이 아파.
7: 동전 몇 갠지 세볼게. 하나, 둘. 오, 이거 예쁜데?
0: 빨리 해!
7: 내 동전.
0: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봐, 일꾼. 집으로 데려다 줘.
2: 네, 할머니.
0: 울퉁불퉁한 길 조심하고.
2: 미안해요, 할머니.
0: 블루이 언니, 투덜이 할머니는 너무 투덜대고 화내기만 하는데 정말로 다른 종류의 할머니는 없는 거야?
1: 아마 있을 거야. 근데 다른 건 생각이 잘 안 나. 머핀은?
0: 나도 안 나. 그냥 투덜이 할머니 계속 할게.
2: 아, 이런.
0: 그렇게 계속 그럴 거야, 일꾼.
5: 혹시 5달러는 어떠세요?
2: 그냥 2달러는 어때요?
5: 그러세요, 2달러.
4: 도린 할머니, 산호초 바다로 휴가 가려면 좀 더 받아야 할 텐데요.
5: 어, 그러게 말이야.
0: 오!
5: 오, 이럴 수가.
0: 테이블이 길을 막고 있잖아.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
5: 어, 정말로 죄송해요.
0: 변호사를 불러야겠네.
4: 제가 처리할게요.
0: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4: 뭐라고요?
0: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거요.
5: 아, 됐어요. 괜찮아요.
4: 아, 내 생각엔 뭐라도 사셔야 할 듯.
0: 내 생각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듯.
4: 와, 정말 굉장한 투덜이 할머니셔.
2: 집에 왔어요, 할머니.
0: 드디어 왔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와 봐, 일꾼.
8: 이봐, 거기. 당장 내려와.
0: 안 돼요. 내 거라고요.
8: 이건 내가 살 거야.
0: 그럼 900달러 내놓으시면 팔게요.
8: 왜요? 가격표엔 300달러인데.
0: 900달러라고요.
8: 900달러면 나 안 살 거야.
0: 좋아요. 그럼 안 팔아요.
8: 오, 그렇게 나오시겠다.
2: 할머니, 저기 가서 저분과 이야기를.
0: 내 말에 손 대지 마.
2: 아, 뭐 하시는 거예요?
0: 내 차는 어디에 있지?
2: 도린 할머니, 여기 멋쟁이 할머니가 스쿠터를 사고 싶은가 봐요.
8: 100달러 내겠어.
5: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2: 어, 할머니, 그것보다는 더 받아야 해요.
8: 당신은 살이나 좀 빼시지.
2: 에? 나보고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
4: 사실이야, 여보. 그냥 무시해.
8: 아, 말 많은 아줌마 또 왔네.
4: 제 말 좀 들어보세요.
8: 100달러 줄 거야. 탈 거야, 말 거야?
4: 도린 할머니, 안 돼요.
8: 이제 거기서 내려.
0: 싫어요.
8: 뭐야?
0: 아까 말했잖아요. 900달러라고요.
2: 이건 전부 물배란 말이야.
4: 저기 머핀, 그냥 이렇게.
0: 손대지 마요.
8: 더 이상은 줄 수 없어. 200달러, 마지막이야.
0: 그럼 1000달러.
8: 뭐? 꿈도 야무지군. 500달러.
0: 1100달러.
8: 정신 나갔구만.
0: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으면 되잖아요.
8: 난 1100달러나 주고 살 수 없어.
0: 왜요?
8: 저 할머니 모자처럼 못생겼으니까.
4: 저기요, 뭐요?
5: 잠깐만 기다려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8: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0: 그럼 색칠해요.
8: 싫어, 네가 색칠해.
0: 할머니가 주세요.
8: 아니, 네가 그래. 색칠해.
2: 출렁거리잖아.
0: 할머니가 색칠하세요.
8: 교화 1,100달러.
0: 1,200달러.
2: 뭐?
0: 그리고 사탕 18개 더요.
8: 어우, 이런 고집쟁이. 교화 1,200달러 줄게.
4: 오, 이건 말도 안 돼.
8: 그럼 사탕은 얼마 줘야 해?
4: 오, 2달러요.
8: 오!
9: 안녕. 만세!
4: 도린 할머니, 이제 휴가 가실 수 있겠어요.
5: 그러네.
2: 난 운동 좀 해야겠어.
0: 흥, 이 사탕 진짜 맛없어.
5: 머핀, 여기 둘러보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가져도 돼.
0: 정말이야?
5: 그럼, 머핀은 정말 특별하니까.
0: 이거 가져도 돼요?
5: 겨우 이 행주 하나만 갖겠다고?
6: 아, 내 동전들.
0: 따따따따따따.
6: 여기 슈퍼 할머니가 왔어.
0: 동전 줍는 거 좀 도와드릴까요?
6: 뭐라고요?
5: 팬디트, 여기 운동기구도 하나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
2: 어, 그럼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5: 잘 모르겠어. 얼마면 될까?
2: 20달러?

0: 원하는 게 뭐야?
1: 뭐? 없어.
0: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1: 안 했는데?
2: 하셨잖아요.
1: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0: 여보.
1: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0: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1: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3: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브라우니곰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3: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해결하실 수 있어요?
3: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4: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짓인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아, 됐어요.
3: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2: 네?
3: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3: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1: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빕.
3: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에?
4: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3: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2: 왜요?
3: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2: 오, 좋은 생각이에요.
4: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아빠?
1: 아,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2: 잡았다! 면세!
3: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7: 영어.
6: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7: 17점 수학.
6: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7: 책은 아닌 것 같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내가 뭘 갖고 왔게? 1, 2, 3, 4. 과자 4개야. 소풍에 딱 맞는 준비물이지.
1: 우와.
0: 시켜서 먹어야지. 보자. 1, 2, 3, 4. 접시 4개.
1: 이거면 충분해. 1, 2, 3. 과자 3개.
2: 어? 3개라고?
1: 하나가 없어졌어.
3: 근데 어떻게?
1: 누구 짓인지 알 것 같아. 바로 과자 유령. 근데 과자 유령이 뭐야? 아주 무시무시한 유령이야. 몸은 블록 3개고 과자를 잘 찾기 위해서 눈도 3개지. 몰래 과자를 훔쳐갈 손도 3개고 과자를 먹을 입도 3개야. 냠냠냠. 유령은 아직 근처에 숨어있을 거야. 왜냐면 과자가 사라진지.
0: 1, 2, 3, 4. 4개야.
1: 4개?
3: 과자 유령은 무슨?
1: 그게 바로 유령이 노리는 거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얘들아, 어? 어서 과자를 지켜.
0: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1: 어? 그래? 어디 보자. 1, 2, 4, 3. 또 세 개잖아. 또 훔쳐갔나 봐.
2: 과자 유령인가 봐.
1: 저기 뭐지?
3: 눈이 몇 개나 달렸어?
1: 하나, 둘, 세 개야!
0: 팔은 몇 개야?
1: 하나, 둘, 세 개야! 블록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야!
3: 과자 유령이 나타났다! 무서워!
1: 아니야, 오였어! 어?
4: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3: 오! 눈도 세 개가 아니고 팔도 두 개야.
4: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1: 숫자는 내가 셌어.
4: 3.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아니?
1: 응, 당연하지. 물건이 많이 있을 땐 숫자를 3이라고 세야 하는 거야. 3은 최고의 숫자니까.
4: 숫자는 그렇게 세는 게 아니야. 숫자 세기에도 규칙이 있거든. 규칙 1. 숫자는 한 번에 셀 것. 이 과자를 한번 세보자.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한 번에 하나씩 가리키면 놓치는 것도 없고 똑같은 걸 두 번 셀 일이 없어져.
1: 1, 2, 3, 4.
4: 정말 잘했어.
1: 4, 3, 2, 1. 잠깐, 1? 이상한데?
4: 규칙 2. 순서를 정확하게 지킬 것. 만약에 순서가 틀리면 1, 2, 3, 4.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1: 오! 1, 2, 3, 4. 과자 3개!
0: 아까도 저렇게 셌나봐.
4: 규칙 3. 마지막 숫자가 전체 개수야. 숫자를 세다가 마지막까지 왔을 때 그 마지막 숫자가 전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야.
1: 해봐!
0: 할 수 있어!
3: 파이팅!
1: 1, 2, 3, 4. 4가 마지막 숫자야. 그럼 4개네.
4: 바로 그거야.
1: 내가 해냈어. 이제 숫자 세기는 문제없어. 1. 한 번에 끝까지 다 세고. 2.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세고. 3. 마지막 숫자가 바로 전체 개수야. 숫자 세기의 세 가지의 규칙.
0: 이제 우리 과자 파티하자. 내가 5 먹으라고 하나 더 싸웠어. 잠깐, 사라졌어.
3: 어떻게 된 거지? 과자가 사라졌어.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응, 괜찮아.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술가가 돼볼 거야. 점토나 돌로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 말이야.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 조각칼로 조각상을 만들려고. 팅팅팅팅.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조각관 놀이거든. 나랑 같이 조각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서 손님을 기쁘게 해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팅팅. 좋았어. 팅팅팅. 팅팅팅팅. 팅팅. 다 됐어. 너희도 조각상처럼 해볼래? 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조각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조각상 만들 시간이야. 우리 조각상 돌리고 누르고.

0: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오즈 안녕 비씨 안녕 악수 멋지다
1: 안녕 딜런
2: 일곱 여덟 안녕 딜런
0: 안녕 데이지 조각관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2: 응 좋아 금방 돌아올게
0: 조각상을 뭘로 만들까? 진흙? 점토?
1: 진흙 점토!
0: 좋아! 이게 우리의 작업대야 솔방울 조각상을 만들자고? 좋아! 먼저 진흙을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해 아주 동그랗고 예쁜 덩어리로 빚는 거야 그럼 이제 조각 시작!
1: 팅팅팅팅 잠깐 근데 나 조각칼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팅팅 팅팅
1: 조각칼 조각칼
2: 오 찾았어
1: 팅팅 우와 된다
0: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팅팅 자 모두 인사해 솔방울이야 이제 또 뭘 조각할까?
1: 날 조각해줘. 난 점토야. 후.
0: 팅팅팅. 여기 조금만 더. 팅팅. 팅팅팅. 여기도 조금 더. 팅팅팅. 자, 조각상 완성. 소개합니다, 여러분. 단짝 친구들.
1: 오, 우리 조각상 이름 진짜 마음에 들어. 어? 조각상은 움직이면 안 돼. 너도 알지?
0: 완벽해!
3: 자, 그럼 소개할게요.

0: 오, 어서 오세요.
1: 난 조각상이 좋더라. 이 솔방울 조각상은 진짜 솔방울하고 똑같네. 이건 내가 살게요. 어디에 둘지 딱 생각났어요. 이거 배달 되나요?
0: 물론이죠. 금방 돌아올게. 거기 그대로 있어.
1: 바로 이쪽이에요. 여기 내 받침대 위에 놔주실래요?
0: 그럼 안녕.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1: 고마워요. 어? 어머나 세상에. 내 조각상이 똑같잖아.
0: 지금 몇 시야? 특별 학습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둥뒤둥 걸어라. 와우. 딜런이야. 움직이지 마. 어? 원래 이런 모양으로 서 있었나?
1: 저기 실례합니다. 이 조각상을 돌려주러 왔어요. 왜냐하면
0: 어떡해. 이게 그 솔방울 조각상이에요?
1: 이런 거 말고 녹지 않는 조각상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다 녹았네.
0: 있어요. 단짝 친구들.
1: 아, 여기 이 키 큰 조각상이 좋겠네요.
0: 이 둘이 짝이긴 한데. 그래도 비씨한테 새 친구를 조각해주고 이걸로 드릴게요.
1: 좋아요. 그럼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0: 있어요? 이건 안 녹아요. 그치, 조각상아? 그럼 안녕! 또 봐요!
1: 나도 고마워요. 또 봐요.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네. 딱 좋아. 어? 낮잠 잘 시간이네. 안녕.
0: 민들레야, 안녕. 나하고 특별한 악수할래? 그래, 비씨를 찾아보자. 민들레야 잘 있어.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할 시간.
1: 조각상아 나왔어. 으악! 내 조각상이 사라졌잖아. 대체 어디로 간 거지?
0: 새 오지 조각상 하나 나가요. 아이, 잠깐 기다려봐. 우우우 우린 조각가 조각상 만들지. 조각상 대신 조심해야 해. 깨지면 안 돼. 조심해. 자, 새로운 악수 친구야. 막대 오지! 오지 조각상 대신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네.
1: 내 조각상! 그게 사라졌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고요!
0: 아이, 말도 안 돼요. 조각상이 어떻게 가버려요?
1: 진짜 못 가는 건 맞아요.
0: 비씨 조각상도 사라졌네. 비씨 조각상아, 너 어딨니?
1: 비씨 조각상아? 조각상아, 너 어딨니? 혹시 이 밑에 있어? 아니면 이 안에? 아니야, 여긴 없는데.
0: 조각가들, 그 조각상들을 찾아보자. 자, 손상 안경 준비. 혹시 조각상이 보이니?
2: 비씨!
0: 저기야, 언덕 위에 있어. 우후, 예, 우. 예.
1: 지금 몇 시야? 특별 악수 할 시간. 손뼉 짝짝짝. 뒤뚱뒤뚱 걸어라. 아우, 둘이 있으니까 좋아하네. 저 둘은 같이 있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둘 다 살게요.

0: 그리고 그냥 여기 둘래요?
1: 우우, 저기 딜런, 우리 좀 움직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
2: 알았어.
1: 팅팅팅팅팅 팅팅팅팅팅.
2: 자, 다 됐어.
1: 예!
0: 내 조각상 진짜 마음에 들어. 나처럼 행복한 손님도 없을 거야.
3: 행복한 손님? 우리가 해냈어?

조각상 만들지 함께 신나게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1: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4: 야, 너 뭐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 저 진짜 괜찮은데.
5: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에이,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4: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4: 선배님!
5: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팍팍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내 밖으로 챙기기도 바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 양보를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 근데 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한 솥밥 나눠 먹기 위해 한 지붕 아래 뭉쳤다는 두 가족.
2: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3: 저희 자매입니다.
0: 동생을 유혹한 확실한 조건.
4: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 안 올리겠다.
0: 설마 언니네만 통큰 양보를 한 건가요?
5: 전혀 안 미안한. 서로가 그러고 살고 있어요.
0: 동생네 부부가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지? 친정 부모님과 30년째 의지하는 동거를 하고 있는지.
6: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7: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아, 돈을...
0: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사는 재미가 두 배라는데요.
2: 여기가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8: 돈 다시 집 짓면 안 되겠습니다.
0: 건축 탐구집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2% 부족한 부분을 120% 행복으로 끌어올린 건축주들의 특별한 비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이 많은 집 중에 어떤 집으로 가면 되려나.
9: 1층 나와라 오바.
0: 1층 나와라 오바.
9: 1층 나왔다 오바.
0: 2층에 부르면 1층이 또 나왔습니다.
10: 오늘 점심 메뉴 뭔가 오바?
11: 오늘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다. 근데 계란이 없다 오바.
10: 나 계란하고 무생채가 있다 오바.
11: 그럼 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오바.
0: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층과 2층이 무전기를 쓰질 않나? 비빔밥 속 재료까지 공유하는 사이라니. 식사 시간 한번 북적거린다 싶지만.
10: 자.
12: 반숙이네. 저기 오늘 가야 해?
0: 비빔밥은 자고로 이렇게 먹어야 맛있긴 하지.
12: 내가 비볐던 게 좀 싱겁다.
11: 싱거워? 고추장을 덜 넣어서?
13: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세요?
12: 네. 네. 내가 집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동서.
2: 안녕하세요.
12: 우리 막내 처제.
11: 저희가 네 자매인데요. 이렇게 둘째 언니고 제가 이제 넷째 딸이에요. 막내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으로 막내 동생 꼬드겨서 집 짓고 잘 살고 있는 2번 언니 정희경입니다.
11: 계획과는 조금 달라졌어도 언니와 함께 매일이라 행복한 4번 동생 정은정입니다.
15: 둘째 사위 배성환입니다.
16: 넷째 사위 최종선입니다.
0: 네 자매 중 둘째와 넷째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두 자매의 특별한 동거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15: 집을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꼬셔야 집 지을 돈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명의 희생자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13: 혹시 그 희생자 누구죠?
15: 4번 처제입니다. 제일 만만했어요.
14: 우리가 집을 지을 거야. 진짜 커다란 단독주택을 지을 거야. 그리고 미추도 도심권이고 너네 학교 애들 우리 애들이 다 케어할 거야.
15: 왜 이 말을 늦게 꺼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그냥 오케이 하더라고. 말도 안 끝났는데 오케이 하니까
11: 동의합니다. 저는 귀가 많이 얇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0: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강남권으로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됐고 여기는 경기도 광교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보면서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이건 잡아야 된다. 아 이건 나에게 찬스다.
1: 근데 4분 옆에 남자가 있잖아요. 그 남자가 어떻게?
2: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축비를 받고 그 금액을 전세금으로 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동안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생겨도 전세금은 안 올리겠다라고 했죠. 제가 생각해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말을.
3: 어떻게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쓸려가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 같습니다.
4: 서로의 필요가 맞아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자매들. 아, 벚꽃이 만개한 날 박형근 소장님 오셨네요.
5: 아, 벚꽃이 진짜 활짝 핀 날 요 광교 신도시를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 오늘은 어디를 찾아가나요?
6: 네, 오늘은 네. 이걸 챙겨가시면 됩니다.
5: 에? 이거 무전기인데? 어? 오바, 들리나 오바, 나 박형근이다.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가?
7: 네, 안녕하세요. 그 길 따라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오바.
5: 우와.
4: 자매 집에 필수템 무전기까지 받았으니 1차 준비 완료. 그럼. 본격적으로 집 탐구 시작해보자고요.
5: 저 박형근 건축가입니다. 왔습니다.
7: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5: 아이고,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5: 제대로 찾아왔죠? 아, 네. 각자 문을 열고 나오시네요.
8: 네. 예.
5: 그럼 네. 두 분이 부부는 아니시니까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8: 저희 자매입니다.
5: 아, 그래서 제가 이 외관을 보고 왠지 저것도 거실창 같고 여기도 거실창 같고 저기도 응접실 같고 해서 아, 두 가구가 같이 사는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8: 아, 네. 네.
9: 올해로 9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5: 아, 그럼요. 9년 차나 되셨구나. 와, 진짜 이 보니까 꽤나 오래된 집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뭐 하자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집 구경 좀 시켜주실래요?
8: 아, 네, 그럴까요? 네.
5: 와, 입주하신 지 오래돼서 참 이쁘네요.
8: 네, 나무가 많죠.
5: 이야, 네. 이게 포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주택의 다각으로 허가내신
8: 네,
5: 거죠?
8: 네, 네.
5: 아, 그래서 현관문이 두 개인데.
8: 네.
5: 이야, 이거 포치가 같이 공동 현관문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공동주택처럼 네. 이런 느낌도 나네요. 근데 이거 아 여긴 또 영롱 쌓기로 돼 있네요.
8: 네, 일부러 예. 좀 모양을 내달라고 했는데
5: 예.
8: 옆집에 창문이 바로 나 있어서 저희가 약간 시야를 좀 가리는데 다 쌓기에는 너무 답답하고
4: 영롱 쌓기는 벽돌 사이에 틈을 둔 조적 방식으로 빛을 들이고 시선은 차단하는 장점이 있죠.
5: 이 단독주택 저 지어보면 의외로 이런 포치 공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건폐율 때문에
8: 맞아요.
5: 이걸 다 실내로 채우려고
8: 맞아요.
5: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관 문 열고 나오면 항상 비를 맞아요.
8: 저희도 좀 고민을 한 게 일단은 이 공간 때문에 동생의 현관이 좀 작아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5: 그렇죠.
8: 아 이거를 포기를 하나 아니면 동생을 좀 넓게 해주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5: 네.
8: 이렇게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5: 네.
8: 공간 좀
5: 잘...
8: 넓고
5: 그, 이제 아셨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9: 맞아요. 난 지금 언니의 마음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고맙네요.
5: 네.
8: 아, 미안함이 있죠 항상.
5: 네.
4: 이 집의 구성원을 보자면은 마당 있는 1층은 막내 동생네 가족이 살고요. 전망 좋은 2층은 둘째 언니네 가족이 사는데요. 네 자매 중 퐁당퐁당 둘째와 막내가 뭉친 이유가 있답니다.
9: 1번도 독립, 1번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서 딱 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4: 자기 색깔이 강한 첫째는 탈락.
9: 딱 3번은 집안을 딱 가보잖아요. 모든 게 칼각이에요.

0: 그런 것처럼 자기 관리에 정말 투철한 사람.
1: 3번은 만약에 같이 살면 제가 좀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3번은 배제해야 되겠다. 간혹 가도 보는 건 좋은데 매일 본다 생각하면 제가 살이 빠질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철두철미 빈틈없는 셋째도 탈락.
0: 워낙 또 항상 좀 많이 이렇게 부비고 살았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가족적인 면에서 좀 잘 어우러지고 좀 같이 살면 좀 좋은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제가.
2: 둘째 언니와 막내 동생의 나이 차이는 7살. 적지 않은 나이 차이인데도 학창시절부터 유독 친하게 지냈대요. 막내 동생 가족이 사는 1층부터 구경 좀 해봅시다.
3: 들어가시죠. 아이고,
4: 감사합니다. 네. 와, 집이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아이고, 반갑습니다.
4: 좀 늦었습니다. 밖에서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5: 아, 예. 네.
4: 아주 심플하게 크게 이렇게 되었네요, 공간이. 네.
2: 1층의 특징은 한 가지의 옅은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었는데요.
3: 여기는 좀 모던하고 심플한 공간으로 좀 쾌적하게 가져가고 싶었는데
4: 예.
3: 좀 허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빈 공간을 찾아서 저렇게 좀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느낌의 해깅 식물도 좀 걸어봤고요. 제가 식물은 좋아하는데 네. 또 그렇게 식물을 잘 키우지는 못해서 그렇죠.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 위주로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요즘 카페에서 유행한다는 이 벽 선반 화분을 놓았고 여기에는 이제 다육식물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 정화도 잘 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물분무기로만 찍찍 뿌려주면 그렇죠. 생명력이 좋아서 네. 잘 살더라고요. 네.
2: 집안 전체가 같은 계열이면은 깔끔한 느낌은 주지만 자칫 단조로워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거실 벽과 바닥에 작은 식물들을 더하니까 포인트도 되면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4: 여기 액자가 있고.
3: 네. 여기가 우리 부부의 침실 공간입니다.
4: 신혼처럼 또 색깔을 좀 쓰셨네요, 예전에. 네,
3: 거실은 좀 네. 모던하고 깔끔한데 네. 여기는 좀 포인트를 주자 싶어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네. 색깔로 골랐습니다.
4: 잘하신 네. 저런 매입 선반도 네. 진짜 저 유용하거든요, 맞죠?
3: 네, 맞아요. 그래서 매입 선반 이렇게 두 개 놔두셔가지고 네. 그래도 유용하게 리모컨도 올리고 안경도 올리고 뭐 핸드폰도. 액자도 놓고 핸드폰도 놓고 그렇게 네. 쓰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4: 여기가 아이들이 쓰는 네. 방인가 봐요. 네. 아이들이 방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아직 좀 어리나요?
3: 여기 올 때 당시에는 6살, 8살이었는데 벌써 네. 중학생은 됐어요.
4: 그럼 네. 애들 공부방은 따로 있나요?
3: 애들 공부방은 네. 저쪽.
2: 요즘은 어린 자녀들도 각자 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방을 따로 뒀다더니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니 막내 동생의 남편이자 막내 사위 아니세요?
0: 또 제가 1층에 내려왔을 때 제부가 아이들 방 한켠에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할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 미안해져요. 좀 작아져요.
2: 이 집 뭔가 숨은 사연이 있네 있어.
1: 일단 저는 1층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2층은 제가 어차피 찜을 해놓은 상태고 1층은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우리 동서의 성향을 파악하고
0: 지하의 단독 공간에 제부만의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 지하실에는 제부의 영화관 제부의 오락실 이거 다 둘 수 있어.
6: 그 원래 설계도상에도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자리가 소파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계단이 있을 자리거든요. 그랬는데
2: 글쎄 지하실 견적을 받았더니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더랍니다. 결국 제부를 유혹한 지하실 공약은 공수표가 되어 허를 날아간 셈이죠.
1: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남자가

0: 한번 말을 딱 뱉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돈에 탁 밀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 지하층은 높아지만 최대한 마당을 이쁘게 만들어주겠다.
1: 저는 사실 마당 관심 없거든요. 지금도...
2: 지금 보니까 이 집 스타일이 정반대여서 잘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형님의 정원과 고기는 동구서에 대한 미안함인 걸로 하자고요.
3: 어, 형님.
0: 어.
3: 뭐 도와드릴까요?
0: 아드니래.
3: 아, 네.
0: 어.
4: 지금 그림이 좀 묘해요.
3: 아, 제가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형님이 예, 지금 가지를 치우고 계셔가지고.
4: 같이는 안 하시나 봐요.
3: 같이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형님이 저를 귀찮아 하셔가지고.
0: 이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를 도와준다고 할 때 처음은 거절하잖아요.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있어요.
2: 아유, 형님이 농담을 참 부드럽게 하시네.
0: 마당에 보면 그 칠자화라는 나무가 서 있거든요. 몇 년이 지나서 나무가 커졌거든요. 제가 마당에서 뭘 하고 있으니까 동수가 퇴근하면서 형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5: 1층은 이제 아기들이 좀 어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당을 같이 쓰면서 1층에서 아직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둘째 언니네도 딸 둘, 막내 동생네도 딸 둘, 사촌 간에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들 잘 지내더래요.
3: 정말 그냥 친자매처럼 그 지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나쁠 건 너무 하나도 없거든요. 아이들한테는.
0: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집으로 바로 안 올라왔거든요. 안 올라오고 1층에서 놀다가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그 하루 중에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올라오는 거예요.
5: 공동체 생활을 같이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크면 자기네들끼리 좀 이기적일 수 있는데 동생들 케어하면서 아, 이런 거 좀 내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좀 이렇게 줄 수 있구나. 뭔가를 주고 그다음 배려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2: 그렇다면 둘째 언니네가 사는 이 집은 또 어떤 모습일지.
6: 이제 1층은 잘 둘러봤는데 뭐 2층은 어떻게 누가 좀 안내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혼자 가야 되나? 아,
3: 그럼 잠시만 제가 네. 2층에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6: 아, 무전기.
3: 자, 여기는 세입자, 여기는 세입자. 2층 나와라, 오바.
7: 2층 나왔다, 오바.
3: 자, 곧 소장님 올라가신다. 준비하고 있어라, 오바.
7: 알았다, 오바.
3: 네,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6: 아,
3: 네.
6: 너무 재밌다. 아, 평소에도 이제 그렇게 지내시는 거네요.
8: 네. 네. 아.
6: 어, 이쪽으로 가요. 아, 열려있구나. 아, 야, 이것도 화학석으로 계단이 더러운 계단이네. 아이고, 아, 아이고, 네. 나와 계셨네요.
8: 아, 네. 예, 예. 어떻게 1층은 잘 모셨어요?
6: 아, 1층 너무 잘 봤고요.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즐겁게 잘 봤습니다.
8: 아, 네.
6: 예, 예.
8: 그럼 어떻게 저희 집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6: 아, 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8: 네.
6: 예.
8: 네, 들어오세요.
6: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0: 환영합니다.
6: 예, 예. 아이고. 좀 뵙겠습니다.
0: 예, 예. 반갑습니다.
6: 오, 오. 주인 세대라서 확실히 공간이 좀 큽니다.
0: 어, 당연하죠. 네.
2: 둘째 언니네가 사는 2층은 1층에 비해서 층고가 훨씬 높아 개방감이 확실히 좋은데요. 얼핏 보니 다락도 있는 것 같고, 막내 동생네가 사는 1층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6: 저 바닥 면적은 똑같은데 체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 개방감이 저는 1층이 훨씬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다음에 다락.
2: 어머나, 다락 계단부터 모아놓은 물건들을 보니까 살짝 느낌이 온다. 와.

0: 스키, 쇼트트랙, 탁구, 골프, 배드민턴, 낚시도 좋아하고.
1: 취미 부자시네.
2: 방학공간은 누가 봐도 나쁜 공간인 것 같아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를 가족들이 같이 즐기는 공간이죠.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그거는 본인의 착각인 것 같아요.
4: 아래 저기 세입자분한테 지하 파주신다고 했는데 지하 안 파주시고 다락은 하셨네요.
5: 그런 말입니다. 아, 그때 꼭 해줬어야 되는데.

0: 운영 구성이나 이런 거는 아래층하고 거의 같은 거죠?
1: 네, 구성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예, 예. 동생한테는 저희가 마당을 내줬고 그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0: 아, 그게 아까 밖에서 봤어 폴딩도 달려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응접실, 야외 응접, 준 외부 공간, 야외 네, 응접실.
1: 거기 앉으세요, 소장님.
2: 어머, 이 공간 느낌 참 좋다.
3: 다 같이 차도 마시고, 또 동생네랑 또 올라와서 저녁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은 좀 특별하게 좀 꾸며보자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테라스 느낌으로 좀 가져가 봤습니다.

0: 그 대부분의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단열돼 있고 창이 있으니까 실내로 쓰자고 하면서 마루 같은 걸 깔고 배수구를 안 만들어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가 실내가 돼요. 근데 외부 재료가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현관 포치에 있던 목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열면 외부로 쓸수 있는 공간이고 배수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다목적으로 쓰여요. 주택 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1순위로 추천하는 공간이 이런 공간입니다.
1: 제가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간 거는
0: 요즘은 혼자 살기 위해서도 집을 짓지만 결국은 사람은 모여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좀 정답을 보여준 거 아닌가. 육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 생활의 어려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담하고, 엄마들도 남편들이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이 자매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자매들 가족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한 분이 연락을 안 되면 한 분한테 연락을 하면 되고, 특히나 남편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내들이 걱정이 없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좀 부러운 집이네요. 네.
2: 여기
3: 박수.
4: 진짜 맛있다.
3: 야, 너무 부드럽게 잘 굳었는데? 대박.
5: 여행에서 재미는 사실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제주도를 갔어. 한라산은 못 간대. 지금 당장 같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록 한라산은 못 갔지만 지금 너무 인생 여행을 좀 9년 동안 즐겁게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미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3: 만약에 우리가 정말 헤어질 시점이 됐을 때 저는 막 상상하거든요. 트럭이 오고 짐을 싸고 안녕 이렇게 헤어질 생각하면 약간 눈물이 그만큼 나도 정도 많이 들 거고. 근데 지금 삶이 되게 만족해서 이런 눈물도 나는 것 같아요.
6: 얼마나 행복하면 언젠가 다가올지 모를 이별 생각에 눈물이 나겠어요, 글쎄. 아유, 그래도 미리 걱정은 마셔요. 내가 보기엔 이 동거 꽤 오래 갈것 같으니까요. 화성을 품은 도시 수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행궁동으로 갑니다.

0: 심을 건지 이제 봐야지.
1: 쪽파부터 먼저 심지 그래요?
0: 쪽파부터?
2: 옆을 좀 눕혀야 되는데.
0: 파래?
2: 응.
0: 향기가 너무 좋지 않아? 지금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 작지만 이 텃밭에다가 모종 심고 있습니다. 엄마 전용이에요, 텃밭이. 저는 텃밭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항아리 있는 데다가 텃밭을 놨는데 거기가 약간 엄마가 다니기가 불편했었어요. 엄마가 저 한쪽에다 어디에다 두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정중앙에 놔.
3: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애초에 딸은 잔디 정원을 원했대요. 그런데 텃밭을 강력하게 원하는 엄마 때문에 지금의 독특한 정원 풍경이 됐다지 뭐예요.
0: 어긋장 놓는 거였어요, 제가.
2: 기분 나쁘게 했어요.
0: 기분 나쁘게. 그럼 중앙에 놔, 엄마. 중앙에 엄마가 다 써.
2: 그래서 난 좋다고 그냥 내비뒀지.
4: 큼지막하게 편하긴 하시죠?
2: 네, 좋아요.
0: 잘 만들었지, 내가.
2: 네가 만들어서 박목수가 만들었지.
0: 엄마, 이거 돈 줬잖아, 일단.
2: 아니, 돈을 줘서 박목수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해줬잖아.
0: 내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박목수를.
5: 아니요, 제 아이디어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4: 같이 사시면 저 티격태격 하시나봐요, 또.
2: 예, 해요.
0: 에이,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랑 엄마랑 그냥 평생 투닥투닥 티격티격
2: 싸워요, 많이.
0: 맞아, 싸워. 맨날 싸워, 맨날.
2: 싸우고 어디 가면 또 외롭고.
3: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모녀라잖아요. 오늘도 모녀는 정드는 중입니다.
4: 오늘은 화성 내에 있는 행궁동에 왔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시 뷰가 너무 좋아요. 예, 문화재 심의로 높이를 다 제약을 받으니까. 그런데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공사하기 안 좋은 조건에 어떤 집을 지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또 사연이 많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집이네요. 야, 이 구도심의 이 집과 집 사이에 이 집 짓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3: 문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진짜 쉽지는 않았겠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아유.
0: 부모님의 정든 동네에 터를 잡은 아내 최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6: 까다로운 규제 속에 성곽 같은 집을 완성한 남편 노무용입니다.
3: 박형근 소장님이 동네 초입부터 규제를 걱정을 하던데 이 동네를 고집한 이유가 뭐래요?
0: 저희가 결혼해서는 남편이 직장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6: 뭐 건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전국으로 다 다니다 보니까 완도 쪽에 도로 현장 쪽에 가 있어가지고 뭐 한 7년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저희 시댁 어른들께서 아이도 아직 어리고 남편도 집에 없으니까 친정 가까이에서 살아라. 그래서 친정 부모님 위층에 올라가서 살게 됐어요.
3: 지방 근무를 하는 남편 때문에 독박 육아를 해야 했던 아내는 신혼 3년을 제외하고는 친정 부모님과 동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이 수원시에 수용되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는데 동네 전체가 건축 규제를 받는 곳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0: 부모님이 여기서 벌써 20년 이상 사셨고 그다음에 여기가 입지 조건이 되게 좋아요. 여기 밑에 시장이 7개인가 8개가 시장이 모여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다음에 큰 대형병원들도 주변에 있고 그리고 뒤에 팔다산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매일 팔다산에 올라가시거든요. 운동하시거든요. 나이 드실수록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3: 마침 원래 살던 집 근처에 마음에 드는 구옥을 매입해 신축까지 하게 됐다네요.
0: 비 오는데요. 어서 오세요.
4: 그러니까요.

0: 부모님이 먼저 이사를 오셨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2층 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1: 이번에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의 집을 가보는 건가요?
0: 엄마! 나와보세요.
2: 네. 아이고, 얌전해라, 우리 딸.
0: 그러지 마세요. 엄마, 모종을 사왔는데 이걸 네. 어디

0: 비가 오기 예. 시작하네요. 아, 열려 있네요.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아, 예, 반갑습니다.
0: 예, 아, 집, 아, 여기 들어오니까 잘 보이네요. 비 오는데 올라가시죠.
2: 예, 예. 가시죠. 올라가시죠.
0: 아, 여기 올라오니까 마당이 잘 보이네요.
1: 네.
0: 아, 이렇게 마당을 가지고 싶으셔서 건물을 뒤로 밀었나 보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도심지 좁은 땅인데도 이런 텃밭도 있고 디딤석도 있고 정원이 있네요.
1: 예. 네.
0: 아. 아니, 꽤나 집을 신경 써서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역사문화 보존지구잖아요.
2: 예.
0: 이게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예.
2: 행궁과 화성이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0: 그러니까요.
2: 처음부터 이 집을 지었을 때 문화재 조사부터 했습니다. 유네스코 또 뭐 화성 지구 안에 있다 보니까 성 안에 산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습니다. 다른 출장 갔다가 집에 오면은 여기에 성문을 딱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아 나의 보금자리로 왔다는 그런 어떤 또 만도감.
3: 그런데 첫삽을 뜨기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대요. 글쎄
2: 여기가 문화재 지구다 보니까 문화재 조사위원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문화재가 만약에 발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집을 짓지 못하니까 일단 조마조마했습니다.
4: 그건 사비로 해야 돼요.
2: 예.
4: 손실에서 한 푼도 안 줘요?
2: 안 줍니다.
0: 역사문화보존지구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 의외로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예. 그런 경우가 있죠. 안에도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
2: 예.
0: 보실까요?
2: 예. 예.
0: 아이고 제가 열어 드릴게요. 먼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예.
3: 이 집은 총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친정 부모님, 2층은 딸과 사위, 3층은 손녀들의 공간이래요.
0: 야,
1: 들어오세요.
0: 와. 아니,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3: 네. 어머나, 소장님이 뭘 보고 놀랐나 했더니 거실 창이었네요. 사각형에 삼각형을 얹은 듯한 한쪽 면을 이렇게 유리창으로만 채우다니. 거실 중간중간에 포인트로 놓여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들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 화성, 행궁동을 꼭 닮은 것 같고 말이죠.
0: 아니, 이 정도 창은 일반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거든요.
1: 네네.
0: 요건 좀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2: 예, 예.
1: 아주 큰 창에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집을 갖고 싶다. 이쪽이 남쪽이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보통 실내 온도가 한 27도, 8도까지 올라가요.
0: 그러니까요.
1: 햇살이 좋은 날은.
0: 근데 이거 제가 이 창하고 주방하고 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 창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사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별건 아닌데요. 주택에서는 이렇게 이런 창들을 프로젝트 아웃 창이라고 하는데 방충망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거 여름에 환기해 놓으면 이게 벌레들이 벌써 여기 다 붙잖아요.
2: 네.
0: 이거 좀 번거로운 편이 있는데 좀 어떠세요?
1: 네. 이렇게 톡톡톡 튀는 게
0: 많아요. 에프킬을 뿌리고 톡톡톡톡 치고 그것도 갑자기 이렇게
1: 예. 맞아요. 그렇게 닫아요.
0: 주택에서는 방충망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2: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
0: 건물은 조금 안 이쁠 수 있는데 편하거든요.
1: 그래서 불편했군요.
3: 정말 그러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세부사항이겠어요. 박현근 소장님의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1: 전에 살던 집이 한 40년 된 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화조? 연화조라고 하죠. 중간에 그 단열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여름에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겨울, 그러니까 3계절은 다 커튼을 닫아놓는 거예요.

0: 이중창을 다 닫고 맨날 좀 안타까웠거든요. 부모님 뵐 때마다. 근데 여기로 이사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반팔 입고 계시고 그래요. 벽난로 하나에다가 이 햇볕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벽난로 켜놓고 엄마랑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희 강아지랑 베개 하나 놓고 둘이 누워있어요. 반대로 엄마는 이쪽 편으로 얘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뿌듯해요.
1: 그러면 어디 그 아내 건축주분 부모님하고 아니면 남편 건축주분
0: 부모님? 아, 저희 부모님입니다.
1: 아, 네. 그럼 오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0: 그럴까요? 잠깐만요. 엄마!
2: 1층은 계단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인데요. 1층의 거실과 주방 반대편으로 친정어머니의 방이 있고요. 그 끝을 따라가면 친정아버지의 방이 있습니다.
3: 장모님!
0: 엄마! 엄마!
4: 왜?
0: 소장님이 인사드리고 싶대는데.
3: 아, 안녕하세요.
0: 어머님.
3: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담하고, 방이 너무 아담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 예, 예, 아이고.
1: 어머님, 방이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많이 놀랬는데요. 안 불편하세요?
4: 아유, 너무 좁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어요.
0: 아!
4: 뒤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마루는 실내는 조금 해도 안방은 컸어요.
1: 그렇죠. 옛날에는 안방이라고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응접 공간도 안방 안에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왜 이렇게 이 큰 집에 어머니 방을 이렇게 작게?
0: 아, 물어보지 마실 걸 물어보셨네요.
1: 네.
2: 부모님의 방 크기를 두고 딸과 어머니의 생각이 많이 달랐던 건데요.
0: 그러니까 방에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이 공간은 엄마 아버지가 그냥 나와 계셨으면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시면 식구들이 들며 나며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 거거든요.
2: 1층 전체를 부모님 공간으로 생각했던 딸과 방만이 내 공간이다 생각한 어머니의 차이라고나 할까?
4: 그래서 우리가 어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또 어쩌 살. 근데 마음은 내 마음 같아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프기 전마다 아버지가 아파서 애들한테 피해줄까 봐 나가서 살라고 마음 많이 먹었어요.
0: 아이, 엄마, 얹혀 살기 뭘 얹혀 살아 같이 사는 거지.
1: 평생 서로 얹혀 살았어요.
0: 아,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프기 전까지는 네. 저희가 얹혀 살았어요.
1: 아,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같이 계속 같이 사셨네요. 아,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저 집을 보니까 집이 좀 더 애틋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4: 근데도 조금 서운하긴 해요, 아직도요.
1: 그치? 어떻게 지금 그러면 저기 거실을 방으로 아예 제가 바꿔드리고 갈까요?

0: 아버지가 얼마 전서부터 아프세요. 뇌졸중이랑 치매 중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하루에 3, 4번 정도 밖에 나가서 간식을 드세요. 햇볕 맞으면서.
1: 조금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0: 거기 앉아서 햇볕 맞고 간식 드시고.
2: 저기가 그러면 아버님 방인가요?
0: 아, 예, 맞습니다.
2: 아, 그런데 여기는 또 문이 폴리카보네이트로 했네요?
0: 네. 왜냐면은 이제 불이 꺼져 있거나 켜져 있을 때 아버님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쪽은 문을 이렇게 했고요.
2: 그럼 여기가 아버님 방?
0: 네, 아버지
2: 여기
0: 방.
2: 여기 화장실?
0: 화장실입니다.
2: 아, 화장실인데.
0: 네. 사용할 때는 불이 켜져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2: 아, 저 잠금도 혹시나 못 하시게 이렇게
0: 네네, 맞습니다.
2: 했고.
0: 얼마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이제 쓰지 못하게 우선은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2: 요거는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또 네네. 반영.

0: 한 거고. 아, 그러니까 진짜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도어도 여다지보다는 미다지가 훨씬 좋거든요. 아, 이거 이 아이디어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좀 참고할 것 같습니다.
1: 오랜 시간 부모님과 살다 보면은 짐이 꽤 많았을 텐데 수납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2: 집을 짓기 전에 살 때는 이제 농이나 뭐 서랍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락도 있었고 어느 정도 버리고 왔는데도 살림이 엄청 많더라고요.
3: 크게 비밀스러운 저희 집에 공간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방 옆에.
2: 1m 넘어.
3: 1m가 넘습니다.
2: 1m가 넘고 텅백나무로 마루를 짰거든요. 그리고 위에 카펫을 깔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라요. 선풍기가 6대 정도 되거든요. 선풍기 6대가 들어갈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서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1: 그뿐이 아니라죠. 계단 밑 공간을 불용 수납 공간으로 짰다는데, 와, 이거 정말 아이디어 좋네요. 이제 부부만의 공간 2층으로 가봅니다.
3: 저희 내실은 방.
4: 침실만 딱 쓰게끔 좀 규모가 작아요.
3: 그리고 드레스룸.
0: 아, 안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 예.
4: 그 다음에 이쪽이 건식 화장실 겸 목욕탕입니다. 예,
1: 예. 2층은 거실과 욕실, 드레스룸과 침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래요. 3층엔 지금은 독립했지만 자녀들이 사용했던 공간이 있고요. 서로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3대가 오밀조밀 모여 살다 보니 부부만의 특별한 공간도 필요하다나요.
2: 저희들은 의도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여가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제 밖을 보고 친구들이 오면은 거기서 차 마시고 날씨 좋을 때는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맥주를 마십니다. 몰래.
1: 부부의 공간 2층에는 아늑한 데이트 장소, 야외 테라스를 두었답니다.
3: 집 안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좀 비밀스러운 대화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모님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부분은 나가서 둘이서 따로 이야기하는 공간일 수도 있으니까.
5: 무슨
2: 엄마 아버지 흉박?
3: 이 3대가 살면은 비밀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각자 맡은 또 그럴 때는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1: 아유, 그럼요. 그게 현명한 거죠.
0: 여기가 지상층 면적이 60평이 채 안 돼요. 그런데 3세대가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이 5개나 있어요. 예,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큰 방에서 지내시다가 작은 방에 와서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방 5개에 3세대가 사는 공간을 60평 안으로 푼다는 거는 이 딸과 사위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이 아니고 다른 택지지구 같은데 편한 집 짓기 편한 곳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어떤 기억이 담겨 있는 이 공간을 지켜주고 싶어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집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치? 이게? 반 이렇게
6: 어떻게?
7: 평소에도 이렇게 음식 준비 같이
2: 하세요? 아, 아니요? 엄마 혼자. 아, 저는 근데 설거지나 이렇게 깨빠주거나 이런 거는 해요. 엄마 근데 아주 가끔 한다고 얘기해.
6: 집안 청소 다 하잖아.
2: 집안 청소 말고.
8: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겨울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즐겁고 지금처럼 이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3: 저는 뭐 우리가 보면 행복해요. 다 사이 사랑은 또 장모님이다 하시지만 아 내가 그래도 같이 살기를 잘했다. 새 집을 짓고 또 이렇게 행복한 공간에

0: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1: 부모 자식 간에도 배려와 양보는 필수.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겨운 풍경이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2: 아파트 우리 오늘 탐구하는 거예요?
3: 이 아파트가 68년도에 지어져서요. 네. 저희랑 동갑이에요.
4: 창작을 하는 재미와 풀어나가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5: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다가오는 느낌이 좋은 거죠.
6: 가계약을 하고 나서 빠루를 먼저 샀습니다.
4: 빠루요?
6: 이 네. 집의 주인공이 천장이기 때문에.
2: 이게 뭐지? 저 뭐예요 도대체?
7: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8: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9: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김선영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만에 만드는 반찬 레시피. 요리 초보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반찬. 휘리릭 볶기만 하면 끝. 간단하지만 감칠맛은 일품인 어묵 양배추 볶음부터 날이 더워지면 더 자주 찾게 되는 입맛 도는 무침 요리. 매콤 새콤한 양념에 맛있게 비벼먹는 쫄깃쫄깃 골뱅이 채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빈 작가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선생님, 네. 이 양배추는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아서 여기저기 곁들이면 좋은 반찬이 되잖아요. 네. 오늘은 어묵을 넣어서 맛을 더 살렸는데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2: 네, 일단 어묵 4장 정도 네. 좀 얇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양배추 200g, 네. 그다음에 당근, 대파, 네. 마늘, 오일이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게 네. 저는 이게 이 통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른 거라면서요.
2: 이게 바로 통들깨예요. 우리가 들깨가루는 많이 넣어서 드셔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통들깨는 톡톡 씹히는 식감이 아주 재밌어서 오늘 제가 네, 통들깨 준비했고요. 네. 양념은 간장, 네. 굴소스, 설탕, 네. 맛술, 통깨,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이 재료만 봐도 요리가 쉽다 아니다를 알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밑반찬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어묵 네. 양배추 볶음 할 건데, 자, 어묵이 나와서 너무 신나요.
2: 어묵 좋아하죠?
1: 그럼요. 네.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어묵 좋아하는데, 네. 근데 어묵도 종류가 여러

0: 가지고 두께도 여러 가지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어묵 구입하실 때 뒤에 성분이 어육 함량이 높은 걸 구입해 갖고 오시는 게 좋고,
0: 네.
1: 오늘은 도톰한 거보다는 좀 얇은 거. 요게 한 장에 한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어묵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0: 네.
1: 오늘 좀 길쭉길쭉하게 썰 거라 저는 길이로 이렇게 썰게요. 넓이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0.3에서 0.5 정도? 예,
0: 네.
1: 그 정도로 써시면 될것 같고요.
0: 우리가 맨날 이렇게 먹는 왜 고구마 스틱 정도 그 정도 길이, 그다음에 얇게.
1: 비유 너무 좋다.
0: 그쵸.
1: 아우.
0: 사실은 저도 이제 엄마가 어묵 반찬 해주면 정말 잘 먹었거든요.
1: 네, 정말 어묵은 남녀노소 정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0: 그럼요.
1: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썰어서
0: 네.
1: 네, 제가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양배추.
0: 예.
1: 사실 양배추는 한통 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쪄서 드시기도 하고, 쌈싸 드시기도 하고, 정말
0: 예.
1: 많이들 잘들 드시고 계시는데,
0: 그럼요.
1: 오늘 또 어묵이랑 볶아서 드시면 또 새로운 맛이거든요.
0: 네.
1: 자, 요 줄기 쪽이 약간 굵어서
0: 예.
1: 드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 줄기 쪽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0: 양배추는 참 몸에도 좋지만
1: 네.
0: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1: 양배추가 보통 이제 겨울이 제철이에요.
0: 예.
1: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게 양배추가 좀 약간 이렇게 너플너플 되잖아요.
0: 예.
1: 이게 지금 알이 차려고 할 때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0: 오.
1: 날이 추워질수록 이제 꽉 차죠.
0: 예.
1: 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이거는 훨씬 더 조금 굵게 썰어주시는 게 좋은데
0: 예.
1: 0.7cm나 0.5cm 정도 이렇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결대로 썰지 않고 결을 꺾어 썰었죠.
0: 그러게요.
1: 아삭아삭하라고.
0: 오.
1: 결대로 썰으면은 차분해지는데
0: 예.
1: 이렇게 결을 꺾어 썰면은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0: 소리도
1: 훨씬 더
0: 아삭아삭 나고, 예.
1: 아우 아삭아삭하다니까 내가 말을 줄이게 되네. 네,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어우, 볼륨감이 이씨,
0: 네.
1: 이렇게. 이거 근데 볶아서 숨죽으면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0: 맞아요.
1: 네, 요
0: 사실
1: 정도.
0: 뭐 양배추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지만
1: 네.
0: 생으로 먹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서
1: 맞아요.
0: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좋으니까 맛있게 드셔보세요.
1: 네. 자, 이제, 색깔이 약간, 붉은 색깔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붉은색 담당으로, 자, 당근을 약간만 썰 거예요.
0: 당근을.
1: 당근이 색깔이 이제 오렌지 색깔이라
0: 네.
1: 예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0: 어떤 단점이요?
1: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
0: 오.
1: 단점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약간, 보석처럼 빛나게 그렇게 넣으려면은 적당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0: 네. 이렇게 중간중간 또 몸에 좋은 당근도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도 좋고 또 되게 보기도 좋고.
1: 그쵸. 당근 하면 딱 떠오르는 영양 성분이
0: 아,
1: 베타카로틴이에요.
0: 맞아요. 베타카로틴.
1: 베타카로틴은 근데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요.
0: 그럼 굳이 안 먹어도 되나?
1: 아니요. 흡수를 시키려면은 기름 성분의 영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0: 오.
1: 볶아서 드시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0: 아, 그래야 몸에 또 제대로 이제
1: 흡수가
0: 흡수가
1: 돼요.
0: 되니까.
1: 비타민A로. 네. 자, 그 다음에
0: 네.
1: 대파.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먹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게 너무 많죠.
0: 그러게요. 이 베타카로틴은 매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1: 네.
0: 정확하게 흡수가 되려면 기름에 볶아야
1: 네,
0: 한다.
1: 지방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0: 오.
1: 우리가 왜된 당근을 된장 쌈 같은 걸 찍어 먹는 거는
0: 예.
1: 된장에 지방 성분이 약간 있어서
0: 이유가 있었구나.
1: 맞아요.
0: 또 이렇게 알아가네요, 선생님, 진짜.
1: 네. 자, 이렇게 이제
0: 예?
1: 파를 송송송 썰었어요. 자, 그러면
0: 네.
1: 어묵이 튀긴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약간의 그 기름을 좀 빼볼까 해요.
0: 기름을 뺄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뭐 뜨거운 물에 데쳐도 되지만,
0: 예.
1: 이거를 뜨거운 물을 살짝만 그냥 껴줘서 가볍게 이렇게 해줄게요.
0: 저희 커피포트에 물을 좀 끓여놨는데요.
1: 네.
0: 그냥 끼얹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1: 네, 살짝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 진짜 질문 많이 듣는 게,
0: 예.
1: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진짜 많이 하세요.
0: 자, 꼭 해야 되나요, 선생님?
1: 정답은,
0: 네.
1: 그렇진 않다.
0: 오.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0: 예?
1: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0: 그쵸.
1: 사실은 하면 기름을 약간 뺄 수가 있으니까
0: 예.
1: 건강에 좋다.
0: 취향에 따라 또, 예.
1: 입맛에 따라.
0: 그래요,
1: 네.
0: 맞아요.
1: 자,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0: 예.
1: 양념을 먼저 만들고 조리를
0: 그럴까요?
1: 해보도록 할게요. 네.
0: 양념 재료가 진짜 간단해요.
1: 맞아요. 지금 뭐 조금 이 볼륨감에 비해서
0: 예.
1: 양념이 그렇게 과하지 않죠.
0: 예.
1: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자,
0: 네.
1: 간장, 양조간장,
0: 네.
1: 그 다음에 이거 굴소스예요.
0: 굴소스 들어가면 또 풍미가 달라지죠.
1: 그렇죠. 예. 근데
0: 감칠맛도
1: 굴소스
0: 그렇고.
1: 없다 그러면은 그냥 간장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0: 예.
1: 자, 맛술. 왜냐면 저도 어묵도 생선이라.

0: 맞아요.
1: 네, 맛을 넣어주고요. 네. 자, 굴소스하고 간장 들어가면 이제 짜단 말이죠. 네.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통깨.
0: 통깨.
1: 네, 통깨 들어가고 참기름 넣어줘요.
0: 자, 근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게 깨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죠?
1: 이게 통들깨예요. 통들깨. 우리가 왜 들깨가루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0: 아, 갈아서.
1: 네. 그런데 이거는 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씹어서 이렇게 드실 때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재밌거든요.
0: 예.
1: 그리고 여기에는 비타민 E, 토코페롤이 풍부하게 들어서 피부 미용에 좋으니까 예. 요거를 여기다 안 섞고 이따가 볶을 때 뿌릴게요.
2: 이 재료를 넣는 순서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자. 저는요, 기름 두르고 파부터 넣어서 파기름을 좀 내줄게요.
0: 파기름. 네.
1: 근데 지금 마늘도 넣어서 이렇게 볶을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런데 같이 안 넣고 지금 파부터 넣는 이유가 있어요.
0: 네.
1: 마늘은요, 당분이 굉장히 많아요. 사과보다 더 높아요.
0: 오, 정말로요? 네.
1: 그래서 같이 넣어주면 네. 마늘이 먼저 타요.
0: 맞아, 맞아.
1: 단맛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파부터 조금 향을 내주다가 마늘을 넣어줘요. 향을 내주도록 할게요.
0: 향을 조금 내고 자, 파기름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마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마늘 들어가고요. 자, 이제 바로 어묵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왜 그러냐면 어묵이 네. 기름에 튀긴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고요. 자, 수분을 좀 날려주면서 바삭바삭하게 할 때는 열이 세면은 하겠죠.
0: 네.
1: 이때는 조금 불 좀 줄여서 네.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몇 분 정도 볶아주면 좀 맛있게 볶을 수 있나요?
1: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0: 예.
1: 네. 자, 그래서 시간을 재봤습니다.
0: 네.
1: 1분 30초.
0: 1분 30초.
1: 네. 일단은.
0: 아, 근데 선생님, 이 파기름 향과 이 어묵의 그 우리가 맛있는 향 있잖아요. 그 감칠맛 나는 향. 이게 섞여서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지금.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1: 네. 사실은 뭐 어묵도 어느 정도 간이 있어서 지금 예. 드셔도 아주 맛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더더더 맛있게 제가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0: 지금 먹으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거고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양배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예.
0: 건강을 생각해서 더.
1: 네, 좀 더 볼륨감도 있고.
0: 예. 선생님 이제 양배추하고 이것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당근이랑?
1: 모두 다 한꺼번에 들어가요.
0: 오, 진짜?
1: 양배추, 당근, 예? 그 다음에 양념장까지.
0: 예.
1: 그러니까 요 어묵 한 1분 30초 정도 볶아주는 거는 볶아줄 수 있겠죠?
0: 그럼요.
1: 네. 네, 자, 이 정도 해서
0: 예.
1: 지금, 기름기가 있어서 촉촉해 보이긴 하지만,
0: 네.
1: 확실히 식감은 그 전에 드셨던 것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요.
0: 네.
1: 이때, 불을 약하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0: 네.
1: 자, 이제, 다 넣어주세요.
0: 다 넣어요?
1: 네. 자, 저 불 세게 합니다. 불 올렸어요.
0: 네. 자, 뭐 그런 말, 그냥 우리끼리 쓰는 말로 다 때려 넣는다고 하죠?
1: 어우, 나 그런 말 싫어해.
0: 아, 알겠습니다.
1: 다 때려 넣는다는 말 너무 싫어해.
0: 다 쏟아부어 볼게요.
1: 네. 예. 다 쏟아서 넣어주세요.
0: 예.
1: 양념장 넣어주실래요? 이제,
0: 예.
1: 이제 양배추가 살짝 이제 숨이 죽었어요. 예.
0: 양념장이 이렇게 보시기에 많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괜찮은 거죠, 선생님?
1: 왜냐면 어묵에 예. 양이 약간 간이 돼 있어서.
0: 양념장 넣고 나서는 불 조절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이미 아까 양배추 넣을 때부터 불은 올렸어요. 간걸로.
0: 불 좀 올려도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는.
0: 아, 양배추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네, 그리고 재료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양배추 들어갈 때부터는 불을 예. 세게 하셔도 돼요.
0: 아니, 양념이 많지 않아서 금방 타버릴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채소들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1: 네, 지금 맛있게 돼가고 있죠.
0: 향이 너무 좋아요.
1: 자, 이제 통들깨
0: 예?
1: 제가 넣을게요.
0: 자.
1: 통들깨, 자.
0: 이야. 이렇게 늦게 자. 넣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1: 톡톡 터지는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네.
0: 이야, 네. 양배추

0: 정도 넣어주시고, 네. 뭐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
1: 네.
0: 자, 저 불 끌게요. 완성입니다.
1: 어, 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묵이.
0: 네. 자, 불 끌게요.
1: 네. 네.
0: 자,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검은 깨처럼 예. 보이지만은 네? 이따가 드실 때는 톡톡 터지는 식감은 다르다는 거.
1: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묵으로 했는데 만약에 조금 적은 칼로리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네. 어묵 대신에 어떤 걸 사용하면 될까요?
0: 네, 두부면 같은 거 예. 요새 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두부면 같은 거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2: 그러게요. 출출할 때 이렇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 진짜 이렇게 탁탁탁탁 박힌 게 예. 정말 입에 넣진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예. 느껴지시죠? 네. 자, 요거 드시면은 정말 씹는 즐거움이 있는 네. 어묵 양배추 볶음입니다.
2: 예.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어묵 양배추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묵은 채 썰고 양배추는 줄기를 제거한 뒤 채 썰어주세요. 당근은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어묵은 채에 받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양조간장, 굴소스, 맛술, 설탕, 통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른 팬에 대파를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어묵을 넣어 약불에 볶아주세요. 양배추, 당근을 넣어 볶다가 양배추 숨이 죽으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통들깨를 넣어 볶다가 남은 통들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어묵 양배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2: 선생님, 네. 이 골뱅이 무침 하면 야식의 대명사고 네. 그 안주의 대명사지만 오늘은 비타민 가득한 채소를 넣어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1: 네, 아주 밥이랑도 잘 어울리는 네. 골뱅이 채소 무침 만들어볼게요.
2: 네, 재료 볼게요.
1: 네, 일단 골뱅이 큰 캔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전 오늘 오징어도 약간 넣어줄게요.
2: 진미채.
1: 네, 진미채 오징어. 그다음에 채소는 네. 사실 여러분들이 다 활용하셔도 되는데 오늘 그냥 딱 제 눈에 띈 채소는 상추, 네. 적근대, 오이입니다.
2: 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이 골뱅이 요리는 워낙 많이들 따라하셔서 다들 어떤 양념이 들어갔나 집중하고 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양념 한번 볼까요?
1: 네, 일단 고춧가루하고 고추장 들어가고요. 이제 약간 짜니까 설탕 들어가고요. 네. 전 오늘 간을 소금으로 네. 해줄 거예요. 약간 붉은색이 더 붉게 보이도록. 네. 그다음에 새콤한 담당인 식초하고 매실청 들어가고요. 네. 마늘하고 깨소금 들어가고 참기름 들어가는데 골뱅이 우리 캔 국물 있잖아요. 네. 그거 한 두 큰술 정도를 좀 이용할 거예요.
2: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네.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네. 골뱅이 캔 하나를 따서 여기다가 이렇게 빼주고 요 골뱅이를 좀 한 입에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2: 예, 아무래도 커서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한 입에 들어갈 수 있게 네, 적당히 네. 썰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골뱅이 썰실 때 있잖아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써시는 분 계세요.
2: 맞아요. 이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1: 그런데 골뱅이가 나 골뱅이야 하고 하려면 이렇게 표면적이 약간 좀 넓게 썰어주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2: 길이감 있게, 그렇죠?
1: 네. 아니, 골뱅이 좀 써세요. 그랬더니 땡글땡글하게 썰어.
2: 저도 그렇게 썰 뻔했어요, 선생님.
1: 네. 근데 이렇게. 그러면은 오, 골뱅이구나. 이렇게.
2: 맞아. 선생님, 네. 저도 이 골뱅이 무침에 이 맛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이 골뱅이 무침을 엄청 많이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2: 이게 또 한번 맛을 보고 정말 이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골뱅이가.
1: 네. 이 골뱅이가 그거 아세요? 약간 그 철쭉 있잖아요.
2: 네. 네,
1: 철쭉 필 때쯤 돼서 올라온대요.
2: 오.
1: 왜냐하면 짝짓기를 하려고.
2: 요 봄에.
1: 네.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잡는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는 이제 통조림이긴 하지만 네. 철쭉꽃 필 때 골뱅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2: 신선할 때 네. 통통하게. 네.
1: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을게요.
2: 네.
1: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진미채 준비를 했잖아요.
2: 네.
1: 진미채는 드시기 편하게끔 이렇게 제가 썰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골뱅이 국물 요거 남잖아요.
2: 네.
1: 우리가 두 큰술을 덜어서 양념장에도 쓸 거지만 이렇게 해서 오징어채를 이렇게 네 오징어채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2: 선생님 그냥 물을 담아도 되는데 왜 이 골뱅이 물을 넣는 거예요?
1: 골뱅이 국물에 그 맛있는 이제 맛이 싹 있잖아요. 예. 골뱅이의 그 향과
2: 예.
1: 그 골뱅이의 향과 맛을 이 오징어에도 약간 넣어주기 위해서 국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2: 네. 선생님, 저희 집에 황태포가 조금 있는데 황태포 넣어도 돼요?
1: 그럼요. 이 지금 제가 오징어채 하듯이 네. 똑같이 황태포도 이 골뱅이 국물에 이렇게 재워놓으시면 돼요.
2: 자, 이렇게 불려놨어요.
1: 네, 불려놨어요.
2: 확실히
1: 네.
2: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드러워진 것 같고 맛있는 맛이 쏙 빨아 땡긴 것 같은데.
1: 골뱅이가

0: 쫄깃쫄깃한데 오징어도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불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이거 그 물기를 짜서 쓰나요?
0: 아, 이따가 이제 버무릴 때 제가 장갑을 끼고 꽉 물기를 짜주도록 할게요. 야, 자, 일단 더. 좀 같이 어울릴 채소를 한번 썰어볼까요?
1: 네. 자, 채소 이제 해볼게요. 네.
0: 자, 오이. 예. 오이 반 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어서 썰어서 준비를 해줄게요.
1: 자, 이 골뱅이 무침하고 오이 잘 어울리죠?
0: 네, 오이 잘 어울리죠. 오이의 그 향이 네. 골뱅이의 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 오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네.
1: 먹기 좋은.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이렇게 썰어놨고요.
1: 혹시 집에 다른 자투리 채소 있으면 같이 넣어도 돼요?
0: 사실은 제가 이제 재료의 양을 적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드린 거고요.
1: 예.
0: 여러분들이 있는 채소는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말해 뭐해. 그쪽에 집에 있는 거 다 넣으면 되죠. 몸에 좋은 건데.
0: 그렇죠. 만약에 깻잎 있다 그러면 깻잎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요. 미나리, 당근 뭐 이런 거 다 활용하셔도 돼요.
1: 그렇죠. 네.
0: 자, 이렇게 해서 젓근대까지 해놨고요.
1: 예.
0: 자, 상추.
1: 상추.
0: 이때도 또 이렇게 제가 요거 썰면은.
1: 네.
0: 청상추만, 요 지금 이 적상추잖아요.
1: 예.
0: 청상추는 안 되나요?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됩니다.
1: 어디서 이렇게 자꾸 질문이 올라오지? 제가 녹화하고 있는데?
0: 네.
1: 예.
0: 네,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올려볼게요.
1: 자, 채소까지.
0: 네. 그럼 이제 양념장을 예. 만들어서 버무리면은,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1: 예.
0: 자, 무칠 거라 그냥 큰 볼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자.
1: 자.
0: 일단은 네. 칼칼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장.
1: 예, 이 골뱅이 무침은 확실히 매콤해야 더 맛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0: 맞아요. 두 큰술씩 넣어주고요.
1: 예.
0: 여기다가 보통 이제 간장으로 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저는 오늘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1: 오.
0: 이유가 있어요.
1: 어떤 거예요?
0: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은 간장을 넣게 되면 색깔이 약간 검게 되잖아요.
1: 아, 맞아요.
0: 소금을 넣게 되면은 이 붉은색이 더욱더 붉게 보여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금을 넣어주고요.
1: 아, 색감을 생각해서.
0: 네. 자, 설탕 약간 네. 넣어주고요. 이제 골뱅이 무침 하면 좀 새콤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식초 넣어줘야 되고요.
1: 새콤, 달콤, 예, 매콤.
0: 또 매실청. 이 매실청이 골뱅이 무침에 잘 어울리는 게
1: 네.
0: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골뱅이 무침의 매실청은 골뱅이와 양념장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더라고요.
1: 제일 중요한 역할이네요.
0: 정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이 골뱅이 무침에 매실청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틀려요. 이 매실청이 골뱅이의 그 약간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싹 상쇄시켜줘요.
1: 매실청.
0: 네, 그래서 있으시면
1: 예?
0: 네, 있으시면 꼭 넣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1: 네.
0: 자, 여기다 마늘은 정말 약간.
1: 마늘 약간.
0: 자, 깨소금.
1: 예.
0: 그다음에 참기름.
1: 네.
0: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따가 우리가 골뱅이도 무쳐야 되고 채소도 무쳐야 되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양념에 중량을 조금 늘려야지만. 그 부피가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버무릴 수가 있어서.
1: 그거 아까 골뱅이 물이었죠?
0: 네, 골뱅이 국물.
1: 국물.
0: 이렇게 두 큰술 정도를 넣어서 양념장을 완성을 했습니다.
1: 양념장만 봐도 벌써 먹음직스러운데.
0: 네.
1: 선생님.
0: 네.
1: 자, 아까 이 진미채 골뱅이 물에 좀 담가 놨는데 이거 짜신다고 했잖아요.
0: 네. 일단은 먹을 때는
1: 예.
0: 이제 요거를 꽉 짜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 자. 꼭 짜야죠.
0: 네. 자, 지금
1: 예.
0: 이 골뱅이 국물이 들어가서 맛도 들었지만 양념이 들어올 길도 열어줬을 거예요.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1: 네.
0: 넣어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채소까지 넣어서 다 함께 버무리잖아요.
1: 네.
0: 예, 저는 안 그렇게 해요.
1: 왜요?
0: 그냥 골뱅이는 골뱅이가 딱 보여야지 골뱅이구나라고 느낀다 그랬잖아요.
1: 아.
0: 그래서 완성 그릇에다가
1: 예.
0: 바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그쵸.
0: 이렇게 해서 골뱅이하고 진미채하고 일단은 이렇게 버무려서
1: 네.
0: 그냥 처음부터
1: 예.
0: 이 완성 그릇에 이렇게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채소가 부피감이 더 있으니까 이 넓은 곳을
1: 예.
0: 채소한테 양보하고
1: 야, 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무치니까 확실히 양념도 잘 배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0: 맞아요. 그리고 같이 섞어서 먹을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섞어서 먹는 것보다.
1: 예.
0: 요즘은 먹을 때도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1: 그럼요. 우리 취향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예. 그래서.
1: 아우, 푸짐하네요, 선생님.
0: 이거 캔 하나면은
1: 예.
0: 정말 양이 푸짐하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소면 같은 거 만약에 넣어서 드실 경우에는 양념만 조금 더 추가로 해서.
1: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 이 진미채랑

0: 다음에 골뱅이 묻힐 때는 좀 다르게 조금 부드럽게 하세요, 지금은.
1: 네. 슬쩍 버무려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0: 아, 먹음직스럽게. 야, 선생님.
1: 네.
0: 밥반찬으로도 최고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뭐 행복이 따로 있나요?
0: 그럼요.
1: 이런 게 행복이죠. 네. 이렇게 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골뱅이 채소 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골뱅이는 체에 받쳐 골뱅이 국물을 분리한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진미채에 골뱅이 국물을 부어 불려줍니다. 반 가른 오이는 어슷 썬 뒤, 적근대, 상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고추장, 소금, 설탕, 식초,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골뱅이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진미채는 물기를 짜낸 뒤 양념에 넣고 골뱅이를 넣어 함께 버무려주세요. 그릇에 양념한 골뱅이, 진미채를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양념에 오이, 적근대, 상추를 섞어 곁들여주면 골뱅이 채소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밥 한 그릇에 배도 채우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도라지 솥밥부터 쓴맛 없이 새콤달콤한 맛에 인생 만찬 등극할 도라지 깻잎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랩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내가 뭘 갖고 할게? 1, 2, 3, 4 과자 4개야 소풍에 딱 맞는 준비물이지
1: 우와
0: 시켜서 먹어야지 보자 1, 2, 3, 4 접시 4개
1: 이거면 충분해 1, 2, 3 과자 3개
2: 어? 3개라고?
1: 하나가 없어졌어
3: 근데 어떻게?
1: 누구지신지 알 것 같아 바로 과자 유령 근데 과자 유령이 뭐야? 아주 무시무시한 유령이야 몸은 블록 3개고 과자를 잘 찾기 위해서 눈도 3개지 몰래 과자를 훔쳐갈 선도 3개고 과자를 먹을 입도 3개야 냠냠냠 유령은 아직 근처에 숨어있을 거야 왜냐면 과자가 사라진 지
0: 1, 2, 3, 4 4개야
1: 4개?

0: 눈이 몇 개나 달렸어?
1: 하나, 둘, 세 개야!
2: 다른 몇 개야?
1: 하나, 둘, 세 개야! 블록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개야!
0: 과자 인형이 나타났다! 무서워!
3: 아니야, 오였어! 어?
4: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0: 오! 눈도 세 개가 아니고 팔도 두 개야!
4: 누가 그렇게 말했는데?
3: 숫자는 내가 셌어.
4: 3.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아니?
3: 응, 당연하지. 물건이 많이 있을 땐 숫자를 3이라고 세야 하는 거야. 3은 최고의 숫자니까.
4: 숫자는 그렇게 세는 게 아니야. 숫자 세기에도 규칙이 있거든. 규칙 1. 숫자는 한 번에 셀 것. 이 과자를 한번 세보자. 이렇게 한 줄로 세워놓고 한 번에 하나씩 가리키면 놓치는 것도 없고 똑같은 걸 두 번 셀 일이 없어져.
3: 1, 2, 3, 4.
4: 정말 잘했어.
3: 4, 3, 2, 1. 잠깐, 1? 이상한데?
4: 규칙 2. 순서를 정확하게 지킬 것. 만약에 순서가 틀리면 1, 2, 3, 4.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3: 오! 1, 2, 3, 4. 과자 3개!
2: 아까도 저렇게 셌나 봐.
4: 규칙 3. 마지막 숫자가 전체 개수야. 숫자를 세다가 마지막까지 왔을 때 그 마지막 숫자가 전부 몇 개인지 알려주는 거야.
3: 해봐!
2: 할 수 있어!
0: 파이팅!
3: 1, 2, 3, 4. 4가 마지막 숫자야. 그럼 내게네?
4: 바로 그거야.
3: 내가 해냈어. 이제 숫자 세기는 문제없어. 1. 한 번에 끝까지 다 세고. 2. 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세고. 3. 마지막 숫자가 바로 전체 개수야. 숫자 세기의 세 가지의 규칙.
2: 이제 우리 과자 파티하자. 내가 5 먹으라고 하나 더 싸웠어. 잠깐, 사라졌어.
0: 어떻게 된 거지? 과자가 사라졌어.

여기 덩어리져 있잖아.

죽이나 죽고 말이야. 확인 좀 해봐야겠어. 다른 친구들은 분명 집에서 항상 맛있는 걸 먹을 테니까. 맛있지도 않네. 달콤하지도 않고 완전 별로야. 여기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맛있어. 아침이다 좋은 아침. 내가 원하는 건 맛있는 거. 너무 시잖아. 이건 너무 쓰잖아.

우리 아빠는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모두 다 날달기.

있는 걸 어디다 숨겨놓고 있다는 걸. 그럼 어때?

먹었어. 나 지금 완전 배고프거든. 그게 뭐야? 엄청

입으로 완전 딱인데 정말 맛있어. 쩜쩜쩜쩜쩜쩜. 맛있는 아침 드세요.

정말 시계 쪽 같긴데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 것 같아.

내가 이럴 땐 좀 까탈스럽지.

하지 마. 조립할 수 있으니까. 분해를 반대로 하면 조립이잖아. 전혀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고쳐놓을게.

뭐가 들어있어?

0: 방파제에서의 위기.
1: 아, 좋다.
2: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1: 테디 왕자님은 무슨...
2: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1: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1: 에이리니께.
3: 야!
1: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1: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룰루루.
2: 모두 난간을 붙잡아.
1: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6: 모두 괜찮아?
1: 어? 어?
6: 아저씨!
1: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1: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헤큘리스 액션!

0: 이카루스,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0: 레스큐젯 든든한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2: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0: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4: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5: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6: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7: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8: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9: 아이스걸?
10: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10: 이건 좀 차가울 거야.

Thank you.

0: 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레스큐대!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두고 보자, 발 열어봐.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경호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어? 뭐야, 조그만한. 출발해! 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여기서!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이제 어쩔 거냐고!
4: 글쎄, 거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5: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0: 이 건물이 맞아.
6: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4: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6: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4: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죠. 찌릿찌릿.
6: 그만 둬.
4: 잘 놀다 왜 이래요?
6: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7: 하이어로보? 우와!
6: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4: 여기 어떻게 알고 왔죠?
6: 야구르지.
4: 거기서요?
6: 와! 시체!
4: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6: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4: 저 고철 덩어리가!

0: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1: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3: 오늘의 안전 교육.
4: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5: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4: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5: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4: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퍼지 캔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자. 어? 이게 뭡니까?
1: 꿀입니다. 보통 꿀이 아니라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죠.
0: 아니, 이 귀한 걸 왜 저한테?
1: 안전을 지켜주시는 곰철스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받아주세요.
0: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1: 예, 예. 그럼 이만.
2: 이게 뭐예요?
0: 어허, 조심! 이건 스칸디아 반도에서 천년에 한 번 피어나는 사탕꽃에서 벌들이 채취해낸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다.
2: 아, 꿀.
0: 아꼈다가 곰시멜로 만들 때 써야겠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2: 네, 알겠습니다.
0: 못 믿겠다, 곰초이. 그래, 금고. 꿀을 숨겨둘 금고가 필요해. 어디 좀 다녀오겠다.
2: 네, 철수님. 다녀오세요. 어떤 꿀이길래? 냄새만 맡아볼까?

꿀을 묻었네?

0: 곰초이, 이 꿀 절대 먹지 마라. 알겠나?
1: 어떡해. 가! 전화를! 곰통령님!
2: 곰초이, 무슨 일인가요?
1: 뭐 좀 여쭤볼게요. 제 친구가요. 아빠가 엄청 아끼는 걸 다 먹어버렸다는데 괜찮을까요?
2: 그럼요. 아빠는 이해하실 겁니다.
1: 그렇겠죠?
2: 예.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만 아니라면요.
1: 그게 스칸디아 사탕 벌꿀이면요?
2: 그럼 그 친구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지도요. 근데 그 친구가 스칸디아 사탕 벌꿀을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보세요? 여보세요?

알아버리면 사람으로 변신하는 게 낫겠지? 됐다, 가자.

0: 떠납니다.
1: 반갑군 조수.
0: 함께했던 추억들 영원히 간직할게요.
1: 걱정 말고 누워 있어요.
2: 감사해요.
0: 안녕.
2: 감사했어요. 저를 구해주셨어요.
1: 곰초이. 곰초이.
0: 나 벌써 철수님이 그리운가 봐.
1: 곰초이.
0: 벌써 철수님 목소리가.
1: 곰초이.
0: 응?
1: 어? 뭐야? 왜 저래? 그나저나 금고 파는 곳이 이렇게 없다니.
3: 와, 뭘 그렇게 놀라?
2: 철수님인 줄 알고.
3: 멈췄어? 왜?
2: 그러니까 너 꿀잼의 핫초코 가게를 떠난 거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꿀 갖다 줄까?
3: 아니?
2: 그럼 그냥 꿀이 아니야. 스칸디. 아무튼 무슨 벌꿀이라고.
3: 아, 나 벌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
2: 어디?
3: 저기.
4: 저게 뭐야?
3: 벌집. 벌들이 벌집에 꿀을 모아놓잖아.
2: 그래서 저걸 나보고 가져가라고?
3: 응. 그러면 곰철수도 널 용서하지 않을까?
2: 철수님은 용서할지 몰라도 벌들이 우린 용서하지 않을 텐데.
3: 일단 벌들을 다 쫓아내자.
2: 그러다 벌이 쏘이면.
3: 에이, 안 쏘이게 해야지.

0: 이거 보조원자 너무 미안한데.
1: 하지 말까?
0: 잘 쏴.
1: 한 방에.
0: 알았어. 준비, 발사!
1: 응? 못 맞췄다.
0: 아이, 멀어서 그래. 한 번 더 가까이. 다시, 발사!
1: 에이, 또 못 맞췄어. 아, 좋아.
2: 대체 금고는 어디서 파는 거야?

0: 네, 곰통장님. 네? 그럼...
1: 너무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2: 이래야 맞추지. 벌들아, 미안. 발사!

0: 있다. 별점 못 가져가겠다.
1: 그러게, 너 어떡하냐?
2: 그냥 경찰서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
0: 사실대로?
3: 알겠습니다, 곰통령님. 아쉽군.

0: 녀석 벌에 쏘였군. 기다려라 공초이.
1: 실컷 울어, 실컷.
2: 내가 안 지러워.
3: 어, 긁어.
0: 안 돼! 안 돼!
1: 어? 철수님?
0: 네. 벌에 쏘였을 땐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일단 벌침부터 빼자.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게 벌침이다. 벌침은 신용카드 같은 얇고 평평한 물체로 살살 긁어내야 하지. 자, 이제 벌에 쏘인 곳을 물과 비누로 씻어내면 된다.
1: 화장실 가서 씻고 오자.
2: 그래.
0: 혹시 모르니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겠군. 그래도 알레르기 반응은 없어서 다행이다.
2: 그러게요. 괜히 벌집 건드렸다.
0: 너? 벌집?
2: 그게... 이거 제가 다 먹어서 그래서 꿀을 구해오려다가...
0: 괜찮다.
1: 괜찮다고요?
0: 꿀 때문에 벌집을 건드리다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도록.
2: 줄스님, 감사해요. 줄스님, 용서해 주셔서요.
4: 네, 공통경님.
5: 철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꿀, 스칸디아 사탕벌 꿀이 아니라네요.
4: 네? 그럼...
5: 아이고, 스칸디아 맹탕벌 꿀이랍니다. 한마디로 좋은 꿀이 아닌 거죠. 어쩐지 싸더라. 제가 잘못 알고 그만.
0: 괜찮습니다, 곰통령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스칸디아 사탕벌 꿀 꼭 먹어보고 싶군.
2: 철수님, 저도 철수님처럼 마음이 덩그런 공돌이가 될 거예요. 철수님.
5: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저분들 산에 가려고 준비 중인데요. 하하, 양수.

0: 주고 뿌리고 오, 또 달콤한 과일도 준비하죠. 자, 이렇게 산에 가는데 강렬한 향수 냄새, 달콤한 과일 냄새를 맡은 벌이 달려듭니다. 아유, 벌을 쫓으려고 하지만 저런, 벌에 쏘였어요. 자, 벌에 쏘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으로 빼도 될까요? 아니요! 잘못하면 독이 더 많이 퍼질 수도 있어요. 벌침을 뺄 때는 신용카드처럼 얇고 평평한 물건으로 벌침을 밀어내듯 살살 긁어주세요. 벌침이 빠졌으면 다음은 비누와 물로 상처 부위를 살살 씻어주시고 얼음팩을 올려 붓기를 가라앉히면 더 좋겠죠? 자, 모두 벌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곰돌이 협회가 함께합니다. 곰곰!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얼음이 꽝꽝 얼었네. 얼음판에서 놀아야지. 하하하하. 겨울 스포츠 하면 나 스키를 빼놓을 수가 없지. 하하하. 어, 근데 스키는 눈에서 타야 되는데 여기는 얼음 위네. 미안. 하하하. 얼음판 위에서는 나 썰매지. 슝슝슝. 어때? 엄청 빠르지.
1: 하하하하하. 얼음판 위에서 가장 빠른 건 나 스케이트지. 스케이트. 어때? 정말 빠르지.
0: 우와, 빠르다. 우와, 정말 빠르다. 와, 나도 진짜 스케이트 타고 싶다.

0: 처음 타요? 스케이트!
1: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팬데맨이니까 할 수 있어!

0: 네, 저 쇼트트랙 선수 김건희입니다.
1: 우와! 아, 김건희 선수님, 저도 스케이트 잘 타고 싶어요.
0: 아, 지금은 초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부터 먼저 배우신 다음에 타셔야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일단 첫 번째로 걸음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1: 걸음마요?
0: 네.
1: 걸음마를 어떻게?
0: 걸음마는 일단 무릎에 손을 짚고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떼주시면
1: 돼요. 한 발씩?
0: 네. 한 발씩 이렇게 뺐다 붙였다 하시면은 이게 걸음마.
1: 아, 이렇게 괜찮나요?
0: 네.

0: 넘어질 때도 잘 넘어지는 법이 있다는데 있어요?
1: 네. 최대한 앞쪽으로 해서 넘어질 때도 앞으로 넘어져야 되고 그때 날 때문에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은 무조건 몸 안에 가둔 상태로 이렇게 넘어지시는 게 좋아요.
0: 아, 이렇게요?
1: 네.
0: 오, 그럼 걸음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1: 걸음마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다시 무릎에 손을 짚고
0: 아, 네.
1: 걸음마에서 이제 발을 이렇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한 발씩 옆으로 밀어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밀고?
1: 앞으로 조금씩 나가실 거예요.
0: 아, 밀고?
1: 밀고?
0: 밀고? 오, 간다, 간다! 밀고, 오, 간다! 밀고!
1: 밀고!
0: 밀고! 밀고! 밀고! 밀고! 어디까지 해야? 밀고! 아! 에! 에! 안전하게 넘어지!
1: 괜찮으세요?
0: 저 안전하게 넘어졌죠?
1: 네, 안전하게 잘 넘어지셨어요.
0: 밀고, 모으고, 밀고, 모으고, 잡고! 오! 아, 근데 잘 돌기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엄청 네. 빨리 도시던데 어떻게 하면 잘 돌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렇게 네. 원을 돌기 때문에 네. 원심력을 이겨내면서 돌아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코너를 넘기는 거는 아직 초보 단계에서 좀 위험하니까
0: 아, 네.
1: 한쪽 발만 이용해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도시 아, 오른쪽
0: 때. 오! 오! 오! 힘내만 냈을 뿐인데 정말 돌았어요.
1: 돌아지죠.
0: 그러면 이제 아 제가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한테요?
0: 우리 선수님한테.
1: 저한테요? 네.
0: 저랑 시합 한번 하시죠?
1: 그러면 한 바퀴를 도실 동안
0: 네.
1: 제가 네 바퀴를 하는 걸로 해서 시합을 하는 게요.
0: 네 바퀴요? 네 바퀴? 와, 네 바퀴. 와,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감사를 받겠습니다. 그럼 도전!
1: 도전.
0: 제가 준비 시작하면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더 못하니까 제가 구령을 외치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네.
0: 준비 시작! 우와, 너무 빠른데! 하지만 네 바퀴는

0: 여기까지 하셔야죠, 여기까지.
1: 아, 이 올림픽 장소. 아, 제가 선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님을 몰라 뵙고 너무 까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2: 그런데 어떻게 스케이트는 얼음판 위를 씽씽 달릴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3: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 타볼 것은 스케이트. 특히 김건희 선수가 타고 있는 쇼트트랙 스케이트는 시속 45km로 얼음판을 매우 빠르게 달리는 겨울 스포츠의 한 종목이야. 이렇게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를 지나가는 순간 스케이트와 얼음 사이에 물이 생기기 때문이야. 아주 잠깐이지만 물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이트와 얼음판 사이에 마찰력이 줄어들거든. 그래서 스케이트가 얼음판 위에서 쭉 잘 미끄러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야.
2: 아,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스케이트 날과 얼음판 사이에 물이 생기면 왜 잘 미끄러지는지 눈으로 확인! 두 물체의 면이 맞닿아 부딪히면 두 면에 마찰력이 생겨서 잘 미끄러지지 않아. 그런데 두 물체 사이에 물이 있으면 서로 직접 닿지 않아서 마찰력이 줄고 미끌미끌 미끄러지지.
3: 맞아. 물이 두 물체 사이에서 마찰력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
2: 아하! 스케이트가 얼음판에서 잘 달리는 이유는 스케이트가 지나갈 때 얼음판과 스케이트 날 사이에 있는 물이 미끄러지게 해주기 때문이구나.
3: 그래!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워터 슬라이드야. 물을 뿌려서 마찰력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거야.
2: 우와! 물이 미끌미끌하게 해줘서 스케이트도 워터 슬라이드도 탈 수 있었던 거네. 이제 스케이트가 잘 미끄러질 수 있는 원리를 알았으니까 스케이트를 타러 가볼까?

0: 아우, 코가 나오려고 하네. 아, 안 되겠다.
1: 아이, 호뚜가, 코를 그렇게 세게 풀면 어떡해?
0: 아, 코가 나오면 코를 풀어야지. 답답하잖아.
1: 그렇게 세게 풀면 귀에 병 날 수 있어.
0: 자, 코를 풀었는데 귀에 병이 난다고? 말도 안 돼.
1: 아이 참, 너처럼 코 세게 풀다가 귀에 중이염 걸려서 엄청 아프고 고생했던 코봉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코봉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이고, 우리 호떡이는 언제쯤 기억이 날까?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우와, 신난다.

0: 길을 조심해.
1: 고봉이를 폭력 대장으로 명하노라.
0: 폭력 대장이 되어 콧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어두운 밤을 밝혔던 코봉이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2: 너 늠름해졌다.
1: 아, 근데 코봉아.
0: 네?
1: 그럼 마스크를 왜 쓴겨?
0: 아, 코감기 걸려서요. 감기 걸렸으면 마스크를 써야죠.
3: 아, 역시 군과의 물을 먹어서 그런가 감기에 대한 자세도 다르네.
4: 아유, 감기를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겨.
0: 아, 네네.
1: 얼른 집에 가. 아유, 우리 코봉이 얼른 집에 가.
0: 아, 네네.
1: 코봉이가 최고야.

0: 걸렸던 코봉이는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콧물 때문에 고생했지.
1: 코 답답해. 아, 시원하다. 풀어도 풀어도 자꾸 콧물이 나오네. 안 되겠다. 귀가 왜 이러지? 어? 이상하네.
0: 코를 세게 푼 그날부터 코봉이는 귀가 아프기 시작했어.
2: 코봉아!
3: 코봉아!
2: 코봉아!
4: 코봉아!
2: 코봉아!
3: 뭐 어디 간 게 왜 대답이 없어?
4: 아, 그동안 그 전기 만드느라 힘들어서 작었지.
3: 아, 그런가?
4: 아유, 그럼. 이 코 감기도 걸렸다는데. 우리 다음에 오자고.
3: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많이 먹어야 빨리 낫지.
4: 그렇지.
3: 그치.
4: 먹고 쉬어야지 또 빨리 낫겠지.
3: 그치.
4: 먼저
3: 코봉아. 어디 간겨.
4: 아니었어? 그러니까 왜 귀가 아프냐?
3: 아이고, 지금 귀던 코던 열로 팔팔 나잖아요. 병원부터 데리고 가야죠.
4: 그러니까 병원 가자. 아이고, 빨리 아프다.
0: 결국 코봉이는 병원에 갔고 급성 중이염 진단을 받았대.
1: 코를 세게 풀어서 중이염에 걸린 거야?
0: 그래.
1: 근데 누나, 중이염은 귀가 아픈 거 맞지?
0: 응, 맞아.
1: 근데 왜 코를 세게 풀었는데 중이염에 걸린 거야? 왜?
0: 그게 그러니까 코랑 귀랑 친구야. 아주 친해서 코가 아프면 귀도 아프고 귀가 아프면 코도 아프.
1: 아, 뭐해 누나, 빨리 불러.
0: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중이염 딱지야. 중이염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1: 어? 백혈구다.
5: 기억하는구나. 그래, 나 백혈구야. 안녕.
0: 어? 왜 다쳤어요?
5: 코에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느라 다쳤지.
1: 아, 근데요, 코를 세게 풀면 왜 귀가 아파요?
5: 그건 코에 있던 바이러스가 귀를 아프게 했기 때문이야.
1: 네?
5: 바이러스가 코로 들어와서 코감기에 걸리면 코안 깊은 곳에서도 감기 바이러스와 우리 백혈구들이 전투를 하지.
4: 여기서 물러서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 더 이상 감기 바이러스들이 몸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라!
5: 바이러스들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게 우리 열심히 싸웠어. 그러나 바이러스들은 생각보다 강했지.
4: 쓰러진 백혈구들이 너무 많잖아.
5: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선 백혈구가 더 필요하겠어. 지원전사업! 바이러스들과 싸우기에 백혈구들이 더 필요하다. 지원받아! 백혈구 지원병들이 더 도착했고 우린 다시 열심히 바이러스들과 싸웠어.
6: 너희들은 아무데도 갈 수 없다.
7: 싫은데 우리 막 지나갈 건데.
8: 지나갈 건데.
9: 우리는 막을 건데.
10: 먹어봐라. 우와.
6: 안 되겠다. 가자. 야.
5: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
6: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4: 무슨 일이야?
6: 귀

0: 그랬어.
1: 답답해.
0: 코에서 귀로 연결되어 있던 이 비밀 통로는 평소엔 닫혀 있어서 콧물이나 바이러스들이 지나갈 수 없어. 그런데 홀수에게 부는 순간 비밀 통로가 열렸고, 비밀 통로가 열리는 바람에 바이러스들이 귀로도 가게
2: 됩니다.
0: 바람까지 넘어가게 생겼잖아.
1: 귀까지 넘어가겠네.
0: 코 속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귀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게 됐지.
3: 아니, 바이러스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2: 어? 아, 비밀 통로가 열려있던데? 우와, 이렇게 좁고 아늑한 데가 있었네. 얘들아, 와구 찌르자.
0: 갑자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귀속 백혈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어. 물러서지 마라! 고맙고 달팽이관을 부어! 정신을 차린 백혈구들은 고막과 달팽이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지. 우리 백혈구들이 온 힘을 다해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열이 펄펄 나게 된 거야.
3: 펄펄 끓여, 펄펄 끓어.
4: 고모가 너 왜 이러는 거야?
0: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바이러스가 고막을 마구 찌르기 시작한 거야.
5: 안 돼! 이건 또 뭐야?
4: 안 돼! 거긴 고막이야.
2: 어? 고막? 중요한 건가 봐.
5: 얘들아, 찔러!
4: 안 돼! 거기 고마워!
0: 우린 바이러스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지 못했고,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고막이 닥치는 바람에 귀가 아프게 된 거지.
1: 귀가 아파요!
6: 아! 코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비밀 통로를 타고 귀로 가서 귀를 아프게 한 거구나.
0: 맞아. 코를 세게 풀면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비밀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5: 그럼 코를 풀지 마요?
0: 바이러스를 내보내려면 삼키는 것보다는 코를 푸는 것이 좋은데, 세게 풀지 말고 한쪽씩 한쪽씩 살살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지?
1: 네.
5: 누나, 나 이제부터는 코 세게 안 풀 거야.
1: 그래, 코 풀 때 조심하고 손도 깨끗하게 씻어서 감기 안 걸리게 노력하자.
5: 아, 맞다, 감기 안 걸리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누나, 코봉이는 어떻게 돼 있어?
1: 어? 코봉이가 어떻게 됐냐면, 코감기에 걸렸을 때는 콧물이 나네. 자, 비밀 통로가 열리지 않게 한쪽씩 코를 살살 한쪽씩 한쪽씩 풀었대. 그리고,
7: 아이고, 우리 고봉이 중이염도 다 낫고 코감기도 다 나았으니까 떡 먹고 힘내자.
1: 아, 네네네. 코봉이는 중이염도 치료하고 코감기도 다 나았어.
4: 많이 먹어야 그 콧바람 퐁퐁 내지.
5: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코감기 걸리면 코를 살살 잘 풀어야지.
1: 우와, 우리 오딱이 최고.
5: 누나, 그럼 나 이 중이염 딱지 주는 거지?
1: 노래 잘하면
5: 그건 자신있지.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오, 예!

0: 가자!
1: 우와, 자이언은!
0: 우와, 중력 딱 집어넣다! 만세! 아이,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아이, 아이, 뭐라는 거야? 아이, 정말.
1: 호떡아, 넌 또 뭐 때문에 궁시렁거리면서 와?
0: 아니, 찐빵 형이 이 다음에 무지개를 보러 북극에 간다는 거야.
1: 무지개 보러? 무지개는 비 온 다음에 날씨가 맑아지면 보이는 거잖아. 근데 왜 북극까지 간대?
0: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응. 북극에서 보는 거는 무지개가 아니래.
1: 어? 무지개가 아니면 뭐래?
0: 그 알록달록하고 그 응. 넘실넘실하고 하늘에서 빛이 막 나는 건데 그게 무지개 아니야?
1: 아, 오로라 말하는 거구나.
0: 아, 맞다. 오로라, 맞아. 오로라였어. 근데 누나, 응. 정말 그런 게 있어?
1: 어, 그렇다니까. 너 북극에 갔다가 오로라 본 해적들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이거 해적들 얘기! 아! 당연히 기억 안 나지.
1: 아이고, 혹시나 했는데 괜한 기대를 했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0: 지구 수비대와 오로라. 해적들은 언제나처럼 보물을 찾아 항해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1: 손장. 제가 좋은 정보를 알아왔는데 북극 근처에 가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비단이 넘쳐난대요.
2: 뭐? 이렇게 고운 비단이?
1: 아,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있는 비단은 주인도 없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래요.
3: 우와, 그럼 우리가 먼저 가서 싹 다 가져와요.
2: 좋다. 북극으로 가려면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려야 한다. 나침반. 나침반 여기다 놓고 기다리면.
0: 나침반이 뱅글뱅글 돌다가 멈춰서며 북쪽을 가리켰어.
2: 이쪽이 북쪽이다.
3: 이쪽.
2: 뱃머리를 북쪽으로 돌려라.
3: 비단.
0: 배는 북극을 향해 달려갔어. 북극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점점 추워졌지.
3: 선장, 너무 춥다.
2: 고운 비단이. 예쁘고 고운 비단. 어디 있나 한번 볼까?
0: 해적들은 비단을 찾아 헤맸지만 북극 근처에서 보이는 건 하얀 눈뿐이었어.
2: 어쩜 눈밖에 없니? 대체 비단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정말 있긴 있는 거야?
1: 아이, 정말 있다고 했는데. 비단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 비단이 땅에 없으면 어디에 있어?
3: 그럼 바다 속에 있구나.
1: 바다도 아닌데.
2: 아니, 그럼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늘에 무슨 비단이 있다는 거야?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1: 아, 정말 있다고 했는데.
3: 귀엽다.
2: 해. 돌려. 집에 가자.
0: 해적들은 결국 허탕해지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지. 그런데 밤하늘에 정말 고운 비단이 드리우기 시작했어. 북극 하늘의 비단처럼 아름답게 드리운 건 바로 오로라였어.

0: 비단.
1: 대박이 맞지?
0: 이리로. 비단.
1: 아이고.
2: 무지개 말고도 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게 또 있구나.
3: 그렇다니까. 그게 오로라야.
2: 근데 누나,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거야? 북극의 오로라가 왜 생기는 거냐고. 왜?
3: 그게 그러니까 그 오로라가 북극에 살

0: 붓고 있어서?
1: 아이 무슨 붓고 계산아, 붓고 꿈이야.
0: 아 붓고 꿈은 아니지.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오로라 딱지. 오로라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2: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구 수비대입니다.
0: 지구 수비대요?
2: 우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로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1: 아하, 그런데 지구 수비대,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거예요?
3: 오로라는 우리가 지구에 들어오는 외계 물질을 막아내려고 싸우면서 생기는 빛입니다.
1: 외계 물질이요?
4: 우리 공기들은 지구를 둘러싸고 외부의 침입을 막습니다.
2: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외계에서 이상한 물체가 들어오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알겠나?
5: 네!
4: 외계 물질은 지구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왔습니다.
6: 걱정은 노!
4: 외계 물질은 태양에서 나온 전기 입자입니다. 태양에 있는 전기 입자들은 태양 표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전기 입자들은 활발하게 움직이다 태양이 훅 뿜어내는 힘에 의해 일부가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튕겨 나온 전기 입자들은 태양을 벗어나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죠.
0: 아, 외계 물질은 태양에서 온 전기 입자들이구나.
7: 그렇습니다. 그 전기 입자들 중 일부가 지구로 들어온 거죠.
1: 전기 입자가 왜 지구로 들어오는데요?
2: 지구에는 태양의 전기 입자를 잡아당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4: 바로 나침반 바늘을 잡아당기는 힘. 나침반의 앵극을 잡아당기는 북쪽 대장은
8: 날개로 올라.
9: 올라 올라.
4: 태양의 전기 입자들 중 일부를 잡아당깁니다.
8: 올라 올라 올라. 이리 와.
0: 누가 우리 잡아당기는 거야?
8: 야, 너네 어디 가?
6: 걱정은 노.
10: 빠빠빠빠빠빠빠빠.
6: 고민도 노.
10: 빠빠빠빠빠빠빠빠.
11: 아니, 지구를 향해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다. 방어태세, 방어태세.
4: 북쪽 대장에 의해 끌려온 일부 전기 입자가 지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2: 너희들은 누구냐? 여기서부터는 접근 금지다.
0: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왔어.
3: 아무나 함부로 지구에 들어올 수 없다.
4: 북쪽 대장에게 이끌려온 외계 물질들,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막아내려 애썼습니다.

0: 맞고 맞고 또 맞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부딪히면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1: 아, 그렇게 오로라가 생기는 거구나.
2: 그러면 지구 수비대, 오로라는 북극에서만 볼 수 있나요?
0: 그건 아닙니다. 우주를 날던 전기입자 중 일부는 지구의 남극 근처에서도 끌어당겨져 지구로 들어옵니다.
1: 그럼 남극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겠네요?
3: 물론입니다. 지구의 양끝, 북극과 남극 두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습니다.
4: 우와, 그렇구나!
0: 오로라는 우리가 지구를 지키면서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구수비대 안전!
1: 안전! 우와, 지구에는 정말 신비로운 자연현상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2: 맞아, 누나. 정말 신기하다. 근데 누나,
1: 어?
2: 해적들은 어떻게 됐어?
1: 해적들이 어떻게 됐냐면
5: 자, 자.
1: 더

0: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여주기 위해 오로라 여행 상품을 만들었대.
1: 자,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자. 해적과 함께하는 오로라 투어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영!
2: 해적 관광, 오로라 투어, 환영, 환영.
1: 자, 자, 자, 자, 자. 지금부터 추위도 싹 잊게 할 멋진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통영!
3: 블링블링 하늘에서 펼쳐지는 오색 비단쇼
1: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마음껏 구경하십시오.
0: 한국 사람이구만. 해적들의 오로라 투어는 엄청 인기가 많았대. 그렇게 북극도 가고 남극도 가면서 열심히 항해했대.
4: 우와, 잘됐다. 누나, 찐빵형한테 오로라는 남쪽에도 있다고 알려줘야지.
0: 우와, 우리 오떡이 똑똑해요.
4: 그럼 누나, 나 오로라 딱지 주는 거야?
0: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4: 자신 있지.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오!

0: 주변과
1: 남극 주변에
0: 오색 찬란한
1: 오로라 생기지.
0: 정말 신기해.
1: 우와, 저 여기
0: 우와, 오로라 딱지 맞았다. 우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신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제 음악과 고향이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1: 신의 축복이 깃든 집에 센터를 쭈뼛 서게 하는 섬짓한 녀석이 나타났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날카로운 발톱으로 거침없이 공격!
2: 어머!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깔깔.
1: 집사만 봤다 하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구석이란 구석엔 다 숨어 들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녀석. 그런데 녀석이 피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으니.
3: 선이! 엄마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나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1: 세상 깜찍한 얼굴로 유혹해도 냉정하게 외면.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도 좀처럼 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은둔 고양이 라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다는 주인공 가족의 집. 귀여운 녀석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 웃음 끊일 날이 없다는데요. 하나같이 애교 많은 사랑둥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사바라기라는 요 녀석.
4: 우리 호두는 5살이고요. 유일한 수컷인데 털 벗겨줄 때도 항상 이렇게 와서 가르릉대고.
1: 곰돌이 같은 외모에 성격도 순둥순둥한 첫째 호두.
5: 까미도 이런 털빗자.
1: 집사는 좋지만 털빗기는 싫은 까칠공주 까미.
4: 아, 우리 둘째 우리 밀크인데요.

0: 부끄러움이 많은 미미. 안녕. 반가워.
1: 이제 막 7개월 된 우리 말티즈 백설이에요.
2: 그래서 지금 서열 1위예요. 제가 언니들을 다 덮치고 있어요.
3: 요 막내가 천방지축이긴 해도 이 정도면 너무 완벽한 가정 아닌가요?
4: 선생님, 여기 지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1: 아, 문제가 있죠. 한번 PD님이 찾아보세요. 가까운 쪽이 있는데 바로 여기 바로 밑에 저희 문제가 숨어 있어요.
3: 고개를 숙여보니 소파 밑에 고양이가 있네요. 요 녀석이 오늘의 문제냥 라라랍니다. 그렇게 총 6마리의 고양이와 한 마리의 강아지가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다복한 집의 유일한 문제 라라가 무려 1년째 구석에 콕 박혀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집사와 살비비며 사는 게 집냥이의 행복이건만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처럼 소파 아래 철벽을 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5: 라라? 라라? 응? 아침도 안 먹었는데.
6: 라라는 만족을 몇 번이 여기
7: 열 손가락 안에 뭐 꼽을 정도?
1: 더 데리고 가려고 거의 격투기 씬으로 막 핥히고 물리고 그 이후에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정도에 만져보고 못 만져봤어요.
3: 어둠 속에서 24시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녀석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1: 라라가 항상 저 차 보닛 위에 올라가 있고 본네트 안에 이제 추울 때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월 지금 정도였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에는 그 본네트에 들어가 있으면 시동 키고로 또 고양이 죽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구조를 결정하게 됐고요.
3: 매서운 추위가 들이닥치기 전 녀석을 집에 들였지만 녀석에게선 찬바람만 쌩쌩 불 뿐이었죠.
1: 친하게 해서 그리고 구제를 했었으면 마음을 또 더 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없이 그래서 온 거라 되게 낯설고 또 고양이 다른 고양이들하고도 또 합사 문제도 있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라라가.
3: 그런 녀석을 움직이게 한 건 바로 로봇 청소기. 걸음아 나 살려라 뛰어나온 녀석 곧장 숨숨집으로 몸 숨기는데요.
1: 또 잘 들어갔어 거기?
3: 너무 짧았던 세상 구경. 결국 집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5: 낙심을 갖고 온 거 낙심을. 어우 무서워. 낙심 사람 있어서.
1: 나라 우리 추려 먹어볼까 추려?
3: 간식에도 반응조차 없습니다. 워낙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 먹는 게 없어도 살이 잔뜩 올랐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러나 눈 깜짝할 새에 다시 소파 밑으로 직행. 혹시 낯선 제작진 때문에 더 숨는 걸까 싶어서 철수 후에 관찰 카메라를 통해 녀석을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집사들의 따뜻한 관심에도 묵묵부답. 그렇게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을 이어가는 동안 좁은 집에 스스로를 가둔 채 꼼짝도 하지 않는 라라. 물도 밥도 먹지 않는 탓에 집사들의 속은 타다 못해 재가 될 지경이라는데요. 음악으로도 달래지지 않는 시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무려 12시간이 흘러 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드디어 라라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일 비좁은 곳에 숨어있느라 얼마나 뻐근했을까요? 무려 12시간 만에 외출. 일단은

0: 배부터 채워야겠죠. 본의 아니게 간헐적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은 녀석. 그렇게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앞에 두고 제사라도 지내는지 그저 멍하니 있는 녀석. 제때 볼일을 보지 못해서 건강에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런 이유로 집사들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답니다.
1: 집에 사람이 없으면 소파 위에도 나와서 뒹굴뒹굴하고 제 안방 침대에서도 좀 있고 또 고양이들끼리 코인사도 하고 뭐 장난감도 멈춰있는 장난감도 갖고 놀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실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뒹굴뒹굴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쓰더라고요.
0: 그야말로 꿈 같은 라라랜드.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짧은 외출조차 조심스러워한다는 라라. 강아지 백설이가 새 식구로 들어오면서부터라는데요. 아무래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2: 선이, 엄마가 라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안 돼 그랬지, 안 돼. 그지? 라라 괴롭히면 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그지? 우리 설이 착하지? 응? 라라 언니 괴롭히면 안 돼. 응?
3: 아, 라라가 백설이를 좀 무서워하나요?
2: 백설이가 라라가 자주 못 보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숨숨집에서 이제 밥 먹으러 내려오거나 화장실 갔다 가려고 내려오면 무조건 덮쳐요. 그래서 올라타기 때문에 백설이가 이제 천적으로 의식하는지 엄청 하악거리고 무서워하더라고요.
3: 백설이는 라라를 좋아하나요?
2: 좋아한다기보다 재밌다? 호기심 가득이다? 낯선 언니인데 뭔가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알고 싶은데 언니가 하악거리니까 너무 재밌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반면 라라는 백설이가 영 불편한 모양인데요. 실제로 백설이가 집에 오고 난 뒤부터 구석에 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라라.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상황. 조만간 병원도 가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사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잡을 새도 없이 숨숨집으로 몸을 숨긴 라라. 빠르긴 대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그런데 이때 다시 소파 밑으로 들어가려다가 길을 잃은 녀석. 아찔한 고개를 선보이더니 눈 깜짝할 사이 다시 숨숨집으로 몸을 숨깁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녀석. 예상대로 거친 반응이지만 오늘만큼은 집사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2: 라라가 흥분하고 그러면 공격성이 굉장히 커져갖고요. 장갑을 좀 껴야 될 것 같아요. 라라가 나 이거 왜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집에 이렇게 있어가 와.
0: 세상에.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2: 아마 와.
0: 이건 마치 야생의 맹수를 보는 듯한 느낌.
2: 와 손톱. 손톱 못 갖고 저 잠깐. 와 뚫고 들어왔어 뚫고 들어왔어. 지금 빗질을 못 해준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얘가 피부병도 지금 걱정이고요. 워낙에 눈곱이 지금 단단하게 굳어 있어갖고 눈곱 제거 자체가 안 돼요. 안약이라도 지금 넣어줬으면 하는데 지금 넣어주질 못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라라가 저희 집에 와서 또 생활 마감할 때까지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꼭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0: 집사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김명철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네요.
5: 네. 너무 심하게 반길까봐 제가 안고 있어요.
4: 아, 일부러 안고 계시구나. 네. 오. 오늘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고양이들은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5: 아, 네. 저기.
4: 아, 이쪽에?
5: 네. 근데 이렇게 투명 고양이처럼 저희도 얼굴을 많이 못 본.
4: 보니까 네. 귀가 이미 이렇게 수평 귀가 된 상태여서 네. 어느 정도 긴장도도 되게 높은 상태고 네. 또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겠다는 네. 생존 본능도 지금 되게 올라간 네.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제가 조금 네. 객관화 영상 보면서 네. 지금 집에서 어느 정도 상태이고 네. 그리고 또 강아지랑 관계도 또 어떤지 네. 보통 이게 관계가 좋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한번 쭉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0: 라라의 문제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잔뜩 나를 세우고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였죠. 구석에 몸을 숨긴 녀석을 꺼내기라도 하려 하면 공포의 냥펀치.
4: 근데 라라는 원래 집고양이였나요? 그러니까 구조될 때 어쩌다가 구조가 됐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5: 이제 제가 얘가 품종묘 같은데 이렇게 예쁜 고양이가 차 밑에 기어들어가서 저희 동네를 다니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서요.
4: 그러네요. 그 전에 그럼 중성화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거의 뭐 방치돼 있었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어찌 됐거나 여러 사람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지 살아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생존 본능처럼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집에 와서 안전하지만 여전히 좀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0: 집사들이 자러 들어가거나 집을 비울 때면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것 마냥 온 집안을 헤집으며 자유를 만끽했는데요.
4: 지금 라라가 정말 다행인 거 한 가지는 집이라는 지금 새로운 집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편안해졌어요. 다니는 장소들 특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제 집처럼 생활하고 있거든요.
0: 혼자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도 꽤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런데 이때 김명철 수의사의 날카로운 눈에 포착된 한 장면.
4: 관계성에서 본다라고 하면 백설이가 집에 온 거는 확실히 스트레스 요인과 네. 또 긴장도를 높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0: 네. 라라가 백설이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요?
4: 그냥 단적인 예로 지금 강아지들이 고양이한테 다가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고양이들 사회에서는 그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 갑자기 막 뛰어와서 앞에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언어의 차이 때문에도 서로가 오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라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긴장도가 다른 고양이들보다는 지금 높아요. 영역에도 적응해야 되지, 아직 사람하고 관계성도 못 쌓은 상태지. 근데 여기서 새로운 변수, 백설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제가 봐서는 백설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도 라라는 이 집에 적응하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한 2보 정도는 후퇴했다.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되니까 오늘 그 부분 좀 한번 잘 풀어보죠.
0: 어둠 속의 라라를 구출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
4: 고양이들은 관찰하고 모방 행동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집에 있는 고양이들과 사람이 관계성을 맺고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 거를 라라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긴장의 끈이 조금 누그러뜨려져요. 그래서 그 도움료로 오늘 원래 라라랑 평소에 되게 사이가 좋은 친구 중에 호두가 네네.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0: 임무는 간단합니다.
4: 옳지. 보통 낯선 사람끼리만 있으면 서로 더 낯설잖아요. 근데 중간에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가 누그러뜨려지는 것처럼 오늘 호두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6: 자, 신기하네요.
4: 옳지.
0: 사람이 내미는 간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옳지. 교감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며 라라를 안심시키는 건데요. 오직 관찰만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에게 추천하는 훈련이랍니다.
4: 다른 친구여도 상관없어요.
2: 못 찍어 이거?
4: 못 찍어 와도 상관없어요.
2: 못 찍어 추루 추루 추루
4: 못 추. 옳지.
2: 다시 왔어?
6: 선생님한테 좋은 거 배웠네.
0: 이번엔 라라에게 슬쩍 간식을 내밀어 보는데.
4: 이제 받아 먹어요.
2: 받아 먹어요.
4: 그렇죠? 이런 식으로.
5: 라라.
0: 어제까지만 해도 집사가 주는 간식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까칠한 녀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네,
4: 이런 식으로 받아 먹죠. 네. 그래서 다른 고양이가 하는 모습을 먼저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옳지. 잘했어.
0: 눈빛만 보면 찬바람 쌩쌩인 듯하지만 지금 라라의 마음엔 따뜻한 봄바람이 일고 있을 거라는데요.
4: 자주 반복될수록 훨씬 더 효과는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지만 그 상황에서 라라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요걸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매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떤 교육이 있을까요?
4: 라라는 사람이 접근했을 때 긴장도가 좀 극에 달하는 상황,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뢰도가 없는 상태가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랑 직접 코터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스킨십 을 하고 나서 보상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하고 접점을 넓혀 나가고 그 다음에 거리를 좁혀 나가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 아직 끝이 아니죠. 라라를 구석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요인이 있었으니 강아지 백설이.
5: 라라 괴롭히면 돼야 안 돼 언니. 그럼 안 되지.
4: 라라는 우리 백설이가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른 고양이들보다 두 배 크게, 두 배 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아직 심리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 요소를 같이 줄여주셔야지 라라가 보호자랑 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백설이를 예절견으로 만들어라.
5: 근데
4: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때 앉아. 옳지. 짖는 게 아니고 아 앉으면 나 그냥 보상 받는구나. 짖었을 때 오히려 무시. 조금 안 짖고도 나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 방법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는 게 일상생활에서 이제 고양이들의 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
0: 그렇게 아무리 짖어도 소용이 없자 어라라.
4: 오히려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을 때 옳지.
0: 이렇게 안전할 수가.
4: 앉아.
0: 그야말로 개과천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답니다.
4: 백설이의 산책, 그리고 제대로 된 산책은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돼야지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백설이가 없는 시간대도 생기고 백설이가 돌아와도 충분히 에너지 소모를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집착성이 되게 많이 낮아져요.
0: 이제 라라 괴롭히면 안 돼.
4: 고양이와 강아지를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다 귀엽고 또 하나의 그냥 반려동물로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종은 생각보다 너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의사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습성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함께 지냈을 때 서로 좀 오해되는,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해하고 좀 철저히 준비한다라고 하면 합사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죠.

0: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집사. 근데 어째 횡재한 건 다른 녀석들 같은데요. 라라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느리지만 천천히 다가가 봅니다. 그 결과 라라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기특해라. 조만간 라라가 집사의 품에 쏙 안길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1: 라라가 아이고 아이고 라라 맘마 먹었다? 아이고 이뻐 라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2: 27년 정도 됐어요. 내가 못 움직일 때까지 밥을 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또 갔어. 단풍이를 지금 구리심터로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얘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초롱이가. 얘인데 걔야 걔. 단풍이.
3: 여기서 놓치면 우리 안.
2: 우리 못해 이제 끝이야.
3: 네, 끝이에요.
4: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5: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운 더 넓은 홍성의 바다에 숨겨진 보물. 펄떡펄떡 힘좋은 녀석의 정체.
1: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아무나 못해 이게.
0: 꽃 구경 제대로 즐기는 사람들. 온통 수선화 천지인 이곳은 해마다 열리는 수선화 축제 현장.
2: 꽃을 보니까 행복해져요.
0: 풍악 소리 신명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 마을의 전통이 고스란히 계승되는 거북이 마을 수선화 축제. 봄의 한가운데서 만나는 꽃향 가득한 홍성. 이 고장이 품은 보물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생태보고 천소만이 흐르는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해산물이 풍부한 서부면으로 떠나봅니다. 바닷물의 시간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꿈틀대는 드넓은 갯벌.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한 홍성의 천수만입니다. 그 신비로운 바다는 사계절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줍니다. 겨울이면 맛볼 수 있는 쫄깃한 새 조개. 가을이면 담백한 대하. 그리고 홍성의 봄에 만날 수 있는 바로 이 녀석들. 어떤 생선일까? 이어.
3: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4: 바다에서 숨을 떠와요.
3: 바다에서 숨어요?
0: 원래 송어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라고 알고 있는데 바다에서 가져온다고요? 요호, 그 녀석들 크기가 엄청납니다. 바다에서 송어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1: 바다에서 지금 송어 잡아온 거예요. 또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시겠어요?
3: 아, 지금 가실 거예요?
1: 네.
0: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 따라 나섰습니다.
3: 어디 멀리 가시나요?
1: 아, 여기서 한 10분 가요.
0: 남당항에서 배로 10분. 겨우 뜰채만 달랑 갖고 송어잡이를 한다고요? 이곳은 양식장 아닙니까?
3: 양식장인가 봐요.
1: 예. 여기서 바다 송어 키우는 거요.
0: 그렇습니다. 홍성의 보물 바다 송어 양식장입니다. 아니, 민물에서 사는 송어를 바다에서 키운다는데요.
1: 700g, 800g 되는 민물 송어를 갖다가

0: 순치를 시켜서 뭐 11월 달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 2kg 이상이 다 넘어요.
1: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당겨, 빨리 당겨, 빨리, 빨리 올려.
2: 이야, 바다에서도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0: 이 바다에서 기른 바다송어는 육질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비린내라고 하는 그 맛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2: 송어는 냉수성 어류로 양식하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생존에 맞는 염도가 있어서 스스로 민물과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며 염도를 조절해야 산답니다. 그런데 홍성군이 바다 양식에 성공을 한 거죠. 아이고, 그 녀석들 엄청 실하구먼.
3: 얘도 엄청 힘이 좋나 봐요.
4: 아, 힘이 엄청 세요. 이거 일반 고기들하고 틀려가지고 힘이 이거 다르다, 힘이 다르다.
2: 유수의 흐름이 빠르지 않고 어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천수만의 자연 조건이 바다 양식 성공의 첫 번째 비결.
0: 송어는 맑고 깨끗한 데서만 많이 살아요. 아무나 못해요, 이게.
3: 왜?
0: 그래서 못해요.
3: 왜 못해요?
0: 아, 민물송어 갖다 바다 넣으면 다 죽지, 나무요, 그게. 보통 여기서 7톤, 8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3월, 4월, 5월 달, 6월 달까지 남당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바다송어예요.
2: 두 번째는 양식장에서 염도를 서서히 조절해 주면서 송어가 바다에 적응하도록 기간을 가진 후 해상 양식장에 풀어서 키운다는데요. 염도 조절 방법은 어촌계의 인류급 비밀이랍니다.
5: 아, 이게 저기 바다 수달 이런 게 들어가지고 송어 양식하는데 송어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달도 살아야 되고 송어도 살아야 되고.
4: 여기서 수달이 한 마리 들어가잖아요. 다 죽여요. 한 마리 먹고 지금 양치하면 그냥 마를 것 같으면은 다 저기하지, 방생하지. 그런데 다 죽여. 놓고 뱃살만 먹고 다 버려요.
2: 그동안 해수를 끌어와 가두리 양식을 하거나 기술적으로 바다 양식에 성공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홍성이 처음이랍니다. 출하는 날엔 송어 요리를 먹는다는데요. 한 마리만 잡아도 든든하겠습니다.
6: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얘. 아주 힘들어요, 잡으려면.
2: 마치 연어처럼 붉은 빛의 송어회. 송어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셀레늄이 많이 함유돼 있어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6: 조류가 여기는 세요. 그래서 조류가 세서 살이 더 탱글탱글하고 이제 바다에 있는 미생물이나 막 멸치떼들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민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송어는 더 커요. 그래서 맛이 훨씬 좋아요.
2: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 자, 이번에는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려주면 새콤달콤 회무침 완성.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튀김옷 살짝 입혀서 기름에 퐁당. 지방이 적어 튀김으로도 좋죠.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바삭한 송어 튀김까지 곁들여 봅니다. 송어 요리가 이렇게 다양했던가요? 회로 먹고 무쳐 먹고 튀겨 먹고 송어 한 마리로 진수성찬. 아하.
7: 네, 맛있게 드시고 힘드세요.
8: 요 기름장을 찍으면 이게 소고기 그 육사심이

0: 나시나요?
1: 맛은 어떻습니까?
2: 그 맛이 나네. 소고기 그렇게 맛 나네. 이거 지금
1: 소고기. 그야말로 바다의 소고기 송어. 초무침에도 젓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2: 입을 쓰면 약간 흙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저 그거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요.
0: 전혀 없어.
1: 민물 송어의 흙 맛은 없애고 담백함과 쫄깃함은 더해진 바다 송어.
0: 아, 맞나.
1: 어촌계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한 바다 송어 양식.
3: 외지에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회, 새조개, 대하 이런 축제 때만 오거든요. 너무 아까운 동네예요.
4: 이 남당항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맛있으면서도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항구가 끝까지 존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욕심이 있습니다.
1: 입이 즐거웠다면 눈이 즐거울 차례. 만개한 벚꽃길 따라 구항면으로 떠나봅니다. 벌들이 꽃을 찾듯 꽃 구경은 사람들이 즐비한 곳.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마을 가꾸기가 잘 돼 있다고 그래서 꽃을 잘 가꾸었다고 그래서 왔어요.
6: 아, 여기가요?
5: 네.
7: 거북이 마을 수선화.
8: 거북이 마을 수선화?
7: 네.
1: 네. 온통 봄꽃으로 수놓아진 곳. 노란 수선화가 물들인 동화 같은 마을 거북이 마을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볼까요?
9: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0: 아, 예. 아유, 수선화 밥 메고 있어요.
11: 어? 수선화. 이 수선화가 풀 때문에 싫대요. 그래서 이거 매주노라고 그려.
9: 수선화도 농사 짓는 거예요?
11: 아니요.
9: 그러면요?
11: 밭으로 보는 거예요.
12: 뭘 아냐, 꽃농사 짓지.
9: 아, 꽃농사.
10: 얼마 있으면 수선화 축제를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전부 다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게 풀을 좀 메고 있어요.
1: 마을 사람들이 손수 수선화를 갖고 마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데요.
10: 그 일명 거북이 마을은 요 뒤에 보이는 산이 보계산인데 보계산이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그래서 저희 마을을 거북이 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 아홉 가지의 보물이 덮여 있다는 보계산 자락 아래 위치한 거북이 마을.
11: 제일 많이 뽑는 사람 내 맞기. 내가 제일 많이 뽑았어.
10: 노래도 좀 하고 하셔.
11: 노래하라고?
8: 해보세요.
11: 해봐요.
8: 예.
11: 산나울 두등실 흘러가는 저 구름을 나 반맥이 싫어서 한 거요?
10: 그 반맥 거보다 더 100번 더 나아요. 노래 한 게. 어른분들이 또 이렇게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또 하시네요.
1: 꽃 농사를 지어서일까요? 어르신들의 마음도 활짝 피었네요. 거북이 마을에는 계승되는 전통이 있답니다. 500년의 전통 오방제를 거북이 마을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13: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품들은 수선화 축제 때 이 마을을 알리기 위한 거기 마당놀이 소품들입니다.
1: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손수 만들었다는군요.
13: 아이, 선왕당인데 그중에 이제 그 선왕당에 배운 입은 꼭숲각시를 달아놓으면은 아, 이 마을에 초상이 났다. 아니면은 지금 이런 색동이 달려있는 꼭두각지가 걸려있으면은 아, 이 마을에 신생아가 태어났다.
1: 우환이 든 집엔 잡신을 쫓고 경사난 집은 축하를 해주며 안녕을 기원하는 거북이

0: 마당놀이.
1: 거북이는 우리 마을의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가는 게 거북입니다.
0: 거북이 마당놀이는 오방제를 지내기 전에 행해지는데요.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을 돌면서 지신을 밟아주고 축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2: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82이요. 쬐끔밖에 안 남으시오. 이 정도 되면은 볼거리가 되잖아요. 거북이가. 아니 뭐야 거북이 입이다. 이게 아주 복받으라고.
3: 천생입니다.
2: 뭐 하시는 거예요?
3: 거북이 네. 밥 주는 거예요. 저기 잘 좀.
0: 오잉? 거북이가 용돈을 받네요.
2: 요즘 거북이는 형사를 좋아하나 보죠?
1: 이런 것도 시골 문화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을의 전설이잖아요.
0: 2004년 거북이 마을에서 거북이 마당놀이를 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정월 대보름과 마을 축제가 열릴 때마다 이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르신께서 꼭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1: 여기는 우리나라 영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낭구만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은 후학을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권농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재진다. 소칠 아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재나무 사라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이슬을 읊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0: 약천 낭구만 선생은 마을에서 수선화를 키우게 된 유래가 된 인물입니다.
1: 당파 싸움에 유배를 갔다가 그 지역에 자생하던 수선화를 뿌리를 가지고 이 초당 앞뜰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마을이 수선화 유래가 생긴 거고 지금은 집집마다 마을 전체가 수선화 밭입니다.
0: 고향 땅에 심은 수선화, 선조가 심은 꽃은 후손들에 의해 가꿔지고 마을의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었습니다. 거북이 마을에는 귀한 보물이 바로 이곳 장충 영각에 있다는데요.
1: 여기 오셨으니 아주 귀한 그림 한 편을 보여드릴게요.
0: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27호 바로 이 그림입니다.
1: 2011년도 7월 27일 KBS 진품문품 시간에 15억 진가를 받은 문화재급 그림입니다.
0: 석천 전일상 장군의 실제 모습을 그린 석천 한유도. 감정가가 비싼 이유는요? 무진년 6월이라는 제작 시기가 정확히 표기된 점. 게다가 매와 말, 관기와 검 등 무인을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 무인의 생활을 정교하게 묘사한 점입니다. 그리고 풍속화로는 드물게 실존 인물을 그렸다는 점이죠.
1: 이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어났어요. 이 자리에서.
2: 어르신이랑 무슨 관계세요?
1: 아, 저한테 8대 조 할아버지입니다.
0: 이렇게 귀한 가문의 보물이지만 마을 축제 기간에는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는데요.
1: 우리 마을의 수선화 축제가 더 번창을 해서 전국에 알리고 싶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을에 보존되어 있는 민속고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거기에 이런 비싼 그림, 소중한 그림도 한 가지 들어있는 겁니다.
0: 자, 드디어 수선화 축제가 열리는 날입니다. 농악이 울리며 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연습했던 농악 솜씨를 발휘하는 마을 사람들. 아하, 어깨가 들썩들썩 힘겹습니다.
4: 자,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 박수 한번 주세요. 얼씨구!
5: 고맙습니다.
6: 자, 얼씨구는 4월 6일 보기산 아래 거북이 마을 지식마을과 일상축제!
0: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오늘 하루 신명나게 놀아보시죠. 거북이 마당놀이는 거북의 목에 줄을 메어 몰고 그 뒤로 농악대가 뒤따르며 동네를 도는 길놀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집안을 돌봐주는 안태고사를 치르죠.
7: 피난이다, 피난이다. 천지신명이니까 우방제신님께 피난이다. 충청도 홍성군 구학면 거북이 마을 동네 대동소지 일장 올리오니 정성이 부족해도 부족한 맛이요.
0: 옛 전통 놀이와 풍속을 계승하는 거북이 마을.
8: 맞고 지나가길래 내 딱고랑이 잡고.
0: 고향의 전통을 알리려는 노력은 어느덧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9: 네, 마을 분들이 고생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 주시고 꽃도 너무 예쁘게 키워주신 거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네
10: 오길 잘했네요.
9: 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아요.
11: 그냥 그 지나간 일은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마을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심해서 해주니까 참 보기도 좋고.
0: 거북이 마을에서 생산한 특산물도 있는데요. 바로 거북이 모양의 빵입니다. 제빵 기술을 익혀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구워냈다는데요.
12: 저희 마을이 거북이 마을이라 이 빵을 거북이 모양으로 틀을 제작을 했어요.
0: 몇 개월 전부터 마을 회의를 하고 반죽과 앙금을 넣은 거북이 빵을 축제 때 선보이게 되었죠. 과거의 전통과 현재를 이어낸 거북이 빵 인기가 좋습니다. 하하.
12: 빵 모양이 예쁘죠?
13: 네. 네,
12: 거북이 모양. 뒤에 빵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13: 난 머리부터 먹을래. 맛있어요.
12: 예,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구경 되세요.
13: 네. 감사합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13: 거북이 빵 일단은 모양이 너무나도 귀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슈크림에 그걸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혜자스러워요.
0: 거북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올해도 수선화 흐드러지게 필 무렵 웃음꽃도 함께 활짝 피었습니다.
14: 수선화라는 꽃을 몰랐는데 와서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고 느꼈고
15: 해마다 아이들이 더 오길 원해서 함께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16: 꽃이 펴서 예쁘고 사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아요.
0: 한쪽 부스에서는 수선화를 나눠주며 직접 심어보는 체험 행사가 한창인데요. 코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꽃을 심은 아이들의 모습이 수선화와 닮아 있습니다.
17: 저희 마을이 수선화가 이렇게 많고 또 전국이 또 노랗게 또 수선화로 물드는 그런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0: 선조들께서 심은 수선화가 현재에 와서는 이렇게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손으로 심어지네요.
18: 뱃속에 있는 아기도 접수됩니다. 어서 오세요. 두 개 드릴게요.
19: 한 겨울을 지나고서 제일 먼저 피는 게 수선화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아무도 갖다가 잘 키울 수 있는 꽃 중의 꽃이에요.
0: 수선화가 만발한 거북이 마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10: 아, 수선아, 많이 못 봤었는데 서울에서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집에 가서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20: 옛날에는 좀 고즈넉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활기를 찾는 좋은 아름다운 마을이 됐어요.

0: 있습니다. 저는 한 번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1: 옛 풍속을 재현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가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찾고 싶은 마을. 층의 열사의 넋이 깃든 순관 유적지에서 느낀 호국 정신. 풍요로운 바다에서 사계절 해산물이 넘쳐나는 입이 즐거운 고장. 전국 각지에서 찾는 톡을 세우듯 특산물과 추억을 부르는 명물까지. 전통과 역사가 숨쉬고 휴식이 되어준 홍성 여행. 즐거운 여정 되셨습니까?

0: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1: 쟁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뭐 하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2: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3: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꼴짝거리겠죠.
0: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4: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마음이 산해져요.
0: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5: 왜 안 뜨겠어요? 참아야지.
0: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6: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요. 다른 데 낚시보다. 모래투성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0: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0: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1: 아버님 오늘 몇 마리를 잡으실 거예요?
2: 15마리.
3: 16마리 잡을 것 같아요.
0: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4: 칼이라고 낙지 파로 파는 거예요.
0: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1: 어디까지 가야 돼?
4: 계속 가야 돼.
0: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이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1: 손만 넣다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걸 찾는 거예요?
4: 낙지 구멍이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1: 예.
4: 얘가 풀하고.
0: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아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여름에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0: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1: 어머님, 이거 낙지구멍 아니에요?
3: 개구멍이에요?
1: 개구멍. 저 낙지구멍 같은데.
4: 아까 숨쉬는 구멍, 숨쉰다고 있었잖아.
1: 예.
4: 그거 이제 찾으면 금방 구멍이냐. 구멍이, 낙지 구멍이 딱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서 들라는 태중 나잖아.
0: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5: 구멍이 찾기 힘들어갖고.
0: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1: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5: 이제 파가는 거야, 창창. 여기까지. 낙지 일로 가고 있다.
1: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5: 올라오잖아.
1: 예. 낙지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0: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4: 이게 세발 낙지다.
0: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4: 발이 훨씬 길잖아요.
1: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4: 적으니까 팔을 길 뒤 낙지가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0: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4: 감각이, 손 감각이. 네. 글로 찾아 들어가지.
1: 거기 뭐가 있는데요?
4: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좀 희열한 기가 있어.
0: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5: 그래서 진짜 크다.
0: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4: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 놀아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싹

0: 아니요. 그렇게 낚시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2시간 잠을 자야 돼.
1: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닌 거예요?
0: 4시간.
1: 4시간이요?
2: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0: 이거 농사하면 낚시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낚시 잡아서 다 키우고 자기들 다 키우고 농사지갖고는 자기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2: 허리,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두세 배는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0: 이러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나 낚시 잡으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2: 달콤한 휴식도 잠깐.
1: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0: 네, 시작. 또.
2: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0: 힘디.
2: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0: 그럼 낙지 나가봤어.
2: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0: 이건 안 살아. 나가봤어.
1: 나갔어요?
0: 쿵쿵 소리 나냐. 소리 안 딱딱했는데 소리 쿵쿵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지면 빡빡하니 하는데.
2: 벌써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0: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으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으려. 잡으면 이제 쪽밭이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르는데.
2: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에이, 굴뚝만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에이, 하얗게라 힘드니까.
2: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0: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잖아요.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위험하지.
2: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0: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 때.
1: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0: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2: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 줄 시간. 아,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0: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천장 보면 피로가 싹 풀려버려. 공기 좋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 힘들어도 잡생각이 안 들어요.
2: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흑쇠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3: 이 맛이요? 넣었다 내놔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단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1: 이건 세발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새자를 써서 발이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낙지라고 해요. 다리가 엄청 길죠.
0: 봄 세발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1: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0: 밀려오는 손님들 턱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2: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너무 커버리면 낙지만 냄도잖아요. 밥하고 어우러지게 크게 맞춰서 좀 잘라주는 거예요.
0: 각종 채소와 양념에 잘게 다진 낙지를 넣고 쓱쓱 비벼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낙지 돌솥 비빔밥이 됩니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살짝 볶아내는 낙지 볶음도 인기인데요. 한편 낙지하면 이 요리가 빠질 수 없습니다. 살짝 데쳐낸 낙지의 물기를 제거해준 후 막대에 돌돌 감아서 만드는 낙지 요리의 대명사.
2: 낙지 호롱국인데요. 지금은 나무 젓가락만 나무 젓가락 이용하는데 뭐 예전에는 볏짚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을 슥슥 발라가며 잘 구워내면 낙지 요리의 끝판왕 낙지 호롱구이가 완성됩니다. 낙지를 통째로 먹는 맛이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3: 여러분 이렇게 100개 갖고 여러분 물고
0: 돌돌 돌려가며 먹는 재미까지 두 배인 낙지 호롱구이.
3: 안 떨어진 낙지.
4: 아, 그러니까 낙지가 옛날에 들에서 소를 일으켰는데 소가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앞에 바다라 낙지라만 잡아다가 배추에 땀이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낙지가 최고라고 최고.
0: 귀한 봄낙지로 사라졌던 입맛까지 벌떡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한편 제철 식재료로 바빠진 또 다른 곳. 새벽부터 푹 삶아낸 양지고기로 뭘 만드는 걸까요?
5: 저희 집 육개장 끓이는 그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 각종 재료들 중에서도 육개장의 식감을 책임지는 고사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사리를 넉넉하게 넣고 사골 육수와 양념을 더해 푹 끓여줍니다.
5: 대파의 시원한 맛과 고사리가 어우러졌을 때 제대로 된 참된 육개장 맛을 낼 수 있지 않나.
0: 육개장에 있어서 고사리는 맛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인데요. 오랜 정성 끝에 드디어 육개장이 완성됐습니다. 깊게 어우러진 맛은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손색이 없는데요.
6: 육개장 나왔습니다.
0: 육개장과 칼국수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칼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의 식감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7: 파의 시원한 맛하고 고사리의 쫄깃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육개장.
8: 고사리가 들어가서 육수 맛도 좋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0: 산의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씹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고사리. 이른 아침부터 제철 고사리를 수확하기 위해 서둘러 산에 갈 채비를 마쳤는데요. 산을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이동수단은 바로 이 모노레일.
9: 야, 모노레일 한참 올라가야지. 그래 가려면 힘들어.
0: 드넓은 산을 매번 걸어서 이동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까지 설치했다는데요.
9: 2km
10: 올라가요. 시간은 얼마 걸려요?
9: 한 20분. 출발합니다.

0: 귀한 고사리를 만날 생각에 들뜬 작업자들. 한참을 달려 드디어 고사리 밭에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상주에서 고사리 농사 20년 짓고 있는 김진용이라 합니다. 요사이는 고사리 처리해서 잘 시간도 없어요. 여기에 고사리 끊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 이 고사리 꺾을 때 연한 부분을 꺾어야 돼요. 딱 꺾으면 딱 맞죠? 비어 꺾으면 안 꺾여요.
0: 딱딱한 부분과 연한 부위의 경계를 꺾어줘야 하는데요.
2: 이렇게 꺾어야지 삶으면 맛있어요.
3: 네. 고사리 밭이 얼마나 넓어요?
1: 우리 7, 8만 평 되는데요. 고사 있는데 한 2만 평 정도.
0: 축구장 약 10개 넓이의 고사리 밭. 넓은 산을 걸어다니며 고사리를 찾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1: 작년에는 3월 말부터인데 올겐 날이 조금 추워서 그런지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요. 오늘 목표가 오전에 100km, 오후에는 저쪽에 저쪽 산에 저 있어요. 저도
2: 200km
1: 따야 돼.
0: 한번 자리 잡으면 점점 넓게 퍼져나가며 군락지를 형성하는 고사리. 그냥 꺾으면 되는 쉬운 일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2: 아, 꺾었잖아요. 네. 거기 또 어디 있나 쳐다보고 가서 또 꺾었죠.
0: 고사리를 채취하면서 눈으로는 또 다른 고사리를 수색하는 만능 작업.
2: 아, 좋다.
3: 어떤 게 좋아요?
2: 네? 굵어서 이렇게 굵잖아요.
0: 줄기가 통통하고 너무 길지 않은 것이 좋은 고사리인데요. 고사리는 꺾을 때 꺾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채취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답니다.
1: 이거 그냥 놔두면 고사리가 안 올라와. 이걸 까줘야지 옆에서 또 올라온단 말이야. 부드럽게 먹어야 돼. 잎이 패프면 안 돼.
0: 고사리는 잎이 피기 시작하면 특유의 쓴맛이 강해져서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상품이 될 만한 고사리를 일일이 걸어다니며 선별해서 채취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 대부분 고사리는 조금 경사진 데를 식재 하든지 조성돼야지 고사리가 딱이야 좋아. 그래야 잘 비죠.
0: 습기에 취약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라야 썩지 않고 싱싱하게 클 수 있는데요. 고사리에게는 좋은 환경이지만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환경.
2: 더덕이 많아요. 여기 이파리가 4개 나오는 게 더덕이고 지나가면서 이게 다 닿으면 더덕 냄새가 나요.
0: 겨울을 이겨낸 자연산 산더덕도 고사리만큼 귀한 선물인데요.
2: 아, 굵다.
0: 이야, 향긋한 더덕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2: 껍데기 안 벗기고 먹으면 훨씬 좋고 벗겨 먹어도 되고 두드려서 양념해서 구워 먹어요.
0: 향긋한 더덕잎은 그냥 먹어도 별미 중에 별미라네요.
3: 산에서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어때요?
2: 이게 보약이에요. 산삼보약. 산삼보다 더 좋아요. 더덕이라서. 인삼보다.
0: 오랜 산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보물들을 하나씩 발견하곤 한다는데요. 잔대와 명이나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1: 산인데 나무 다 되고 이런 약초 이런 걸로 그래 조성됐는데 불이 났어요. 여기.
0: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해안 지역의 산불. 상주에서는 여의도 3분의 1 면적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당시 강풍으로 인해 진화가 어려웠던 산불. 과마는 순식간에 소중한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1: 고사리가 불나는 데는 막 전부 고사리 밭이라. 고사리 대단히 많이 번져요. 그래 고사리가 돈 되니까 고사리 따고 전화 입었댔지.
0: 망연자실했던 시기. 새로운 희망처럼 고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약초를 대신해 효자 상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네요.
1: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잘해져요. 고사리하고 산에가 일을 하면은 잡생각이 없어요. 정신없잖아 이게 따는 거.
0: 어느덧 묵직해진 나물 주머니. 점점 쌓여가는 고사리의 무게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요.

0: 게다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환경.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 오, 괜찮으세요?
2: 미끄러지도 자빠지고 마해요. 그래도 없어 괜찮아요.
0: 늘 위험이 두사리는 산속에서의 작업이라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참 후 목표한 양을 모두 수확한 작업자들. 와, 양이 엄청나 보입니다.
2: 내 무게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 저 50kg밖에 안 나가거든요.
0: 수확이 끝난 후 이제야 한숨 돌려봅니다.
2: 아, 맛있다. 시원하다. 저.
3: 마음이 기쁘죠? 항상 좋죠. 돈 벌어주고 건강 도와주고.
0: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4명의 작업자가 오전에 수확한 양은 총 200kg가량. 만족할 만한 양입니다. 한편 작업자들을 위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고사리를 곁들인 삼겹살 구이. 일반 삼겹살 구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다네요.
2: 이 기름 뭐예요? 이거 기름 나오는 걸로 고사리 볶아니까 맛있다고.
0: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고사리. 쌈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오늘 산에서 채취해온 참죽나물로 전도 만들었습니다.
4: 산이 순 저기다 마트잖아, 마트. 나가면 다 있어요.
0: 각종 약초를 넣어서 푹 삶아낸 수육도 등장. 잔칫집 버금가는 봄 요리들의 향연. 향기와 영양까지 가득한 봄의 진미들입니다.
4: 고기 먹어봐, 맛있나?
5: 아, 또 고사리 맛있겠네.
0: 입맛 없는 봄철, 군침이 절로 돕니다.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까지 자랑하는 고사리.
4: 너무 맛있다.
2: 맛있다.
5: 진짜 맛있어요. 이 고사리가 돼지기름하고 같이 합쳐져가요. 고소해요.
4: 명절이나 제사 이런 게 돼야지 고사리를 먹지.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인가 봐.
0: 나물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고사리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 작업자들의 특권이죠. 그날 오후, 고사리는 채취로 끝이 아닙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한 데치기 작업이 필수. 수확 후 바로 데쳐줘야 상하지 않는다는데요.
6: 오늘 얼마 삶아야 돼요?
4: 한 200kg 정도 삶을 거예요. 4시간 정도는 이걸 삶아야지 이걸 다 삶아야 해요.
0: 팔팔 끓는 물에 일정량을 넣어서 뒤집어주며 잘 데쳐줘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답니다.
4: 김이 푸르륵 나면은 만져보면 알아. 사람이 이해가면 만져보면
7: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고
4: 눈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고 이제 말려봐야지 이제 몰라가면 이제 다 됐다 하고 씻어가지고 놔둬도 이게 또 불어. 아주 여기서 물컹하게 삶으면 돼.
7: 자국이 나지요. 이렇게 몰라하는 게.
0: 손으로 눌러보며 감각으로 데친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일.
6: 안 뜨거우세요?
4: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0: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 고사리의 식감이 좌지우지 된답니다.
4: 고슬고슬하게 고사리인데 이게 물고기가 퍼져 놓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고슬고슬한 그런 게 그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고사리지.
0: 데친 고사리는 바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옛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건조하는 고사리. 통풍이 안 되면 쉽게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잘 널어줘야 한답니다.
6: 어머니, 이제 이거 얼마 말려야 돼요?
4: 이거요, 3일.
6: 3일이나?
4: 오늘 그러면 3일은 말라지 바싹 말라요.
0: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뒤집어주며 잘 마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아이들 돌보듯 잘 관찰해야 좋은 품질의 건고사리가 됩니다.
4: 이렇게 솎아줘야지 딱 붙으면 안 돼. 흔들어주면 바람이 술술 치러 올 잘 말라요, 이러면.
0: 수확하고 데치고 말리는 과정까지 여간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0: 그리고 또 하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고사리를 일일이 골라내는데요.
1: 고사리가 절당할 때 따야 되는데 안 따고 이거 폈잖아. 미포리 항날 때 그런 걸 이런 거는 이어놔두면 그게 품이 안 돼. 이 딱딱하잖아. 이봐, 막대기가 이거 틀리죠. 이런 거는 못 써.
0: 수십 년간 옛 방식 그대로 지켜오는 일. 하루 종일 고사리와 씨름하느라 온 몸이 안 아픈 곳이 없답니다.
1: 이런 대로 해가지고 집에서 뭐 먹든지 해야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좋은 거 안 먹잖아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은 찌끄레기 먹지.
0: 햇빛과 바람을 맞으면서 자연적으로 건조해야 고사리 맛을 잘 간직할 수 있다는군요. 3일 후 완전히 마른 고사리를 걷어들이는 날, 건 고사리는 보관이 쉬워 오래도록 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바삭바삭하게 잘 말랐어요.
2: 어떤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1: 여기 완전히 바삭바삭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서지잖아. 완전히 다 말란 거지. 이렇게 하면 바삭 부서지잖아.
0: 이렇게 잘 건조돼야만 품질 좋은 고사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장장 3일간의 과정 끝에 포장 단계만을 남겨둔 고사리. 단연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산꼭대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따서 모아갖고, 삶아갖고 말려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진짜 맛있게 드셔주시면 우리는 행복하죠.
0: 한편 또 다른 봄의 맛, 바지락이 제철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바지락 살을 손질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맘때 살이 꽉 차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은 바지락.
2: 뭘 그렇게 드세요?
3: 맛있어.
2: 아, 이걸 그냥 먹어도 돼요?
3: 그럼.
0: 다양한 바지락 요리를 위해 1차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바지락 살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1: 적은 양의 물에 많은 양의 바지락을 삶지. 뼈다귀 구운 거 그 육수같이 맛있어.
0: 바지락은 봄철 대표 조개라 할 만큼 맛뿐만이 아닌 영양도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국민 조개라고 불릴 만큼 요리도 다양합니다.
1: 볼이 펼 때가 최고 좋지. 지금 바지락 속에 살이 꽉 차.
0: 바지락을 삶아낸 육수로 끓여낸 바지락죽은 이맘때쯤 서해안 사람들에겐 귀한 영양식이랍니다.
1: 옛날에는 죽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 먹었잖아. 지금 보약이지, 보약.
0: 시원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바지락죽. 기력이 없을 때 이 죽 한 숟가락이면 입맛이 돈다는군요.
4: 바지락 육수가 조금 얕은 맛이 아니고 깊게 그 천연 조미료 그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5: 고소한 맛이 많이 나고요. 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고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골고루 들어있어서요. 영양식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0: 시원하고 깊은 맛을 선사하는 봄 바지락. 바지락 채취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온 동네가 분주합니다. 오늘 총 8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바지락 캐기에 나섰는데요.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력 30년 차 어빈, 청계장이자 어빈이네요. 오늘 첫 바지락 작업을 나가게 됩니다. 김간 할아버니, 몇 킬로 작업을 하고?
7: 30kg?
6: 30kg? 네. 왜 그거 뺏기군요?
7: 아이고, 힘들어서 묻어갔어.
6: 인순 어머님은?
7: 50kg.
6: 50kg? 이따 50kg 넘으면 맛있는 칼국수 끓여줘야 돼? 오케이.
0: 이곳에선 마을 사람들이 어장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함께 채취하며 분배하는데요. 올해 첫 수확을 나가는 만큼 수확에 필요한 도구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1: 물찌개. 이렇게 조개를 한 양장씩 담으면은 이걸 굵직이 마냥 지고 오느라고.
0: 물이 완전히 빠지면 배가 뜰 수 없어 물이 빠지기 전 서둘러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6: 낚시장이 배로 한 7분 가고요. 걸어서는 한...

0: 40분 가야 돼.
1: 어린 바지락을 바다에 뿌린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바지락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2: 얼마 싸움을 안 받아 우리요.
3: 오늘 110.
2: 네?
3: 110.
2: 110이면 좌우리로 올라가야 한다.
1: 바지락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모래와 펄이 적당히 섞인 갯벌에서 주로 서식하는데요.
4: 오늘 주민들 할당량이 100kg, 100kg. 아, 100kg. 해를 잘못 따면 30kg도 묻어고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량을 못 맞추면 상인한테도 혼나고 어민들한테도 쪽팔리고.
1: 드디어 바지락 서식지에 도착한 배. 이제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잠시 수다 타임을 갖습니다.
5: 아프던 것도 싹 가시워 아주.
6: 아, 바다에 오면요?
5: 네, 스트레스가 싹 풀려. 이 넓고 고기만 부르고 얼마나 좋아.
4: 오늘 80가구가 나와서 최하 4톤에서 나와야 돼요.
1: 개인이 따로 파는 것이 아닌 어촌계가 목표 양을 정해서 함께 채취하고 수익을 내는 공동어업 방식. 물이 빠지자마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걸음이 빨라지는데요.
7: 완전 긁글라.
5: 바닥이 소유 바닥.
7: 완전 긁글라. 많이 긁글라.
1: 바지락을 캘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배에서도 한참을 걸어나가야 바지락을 좀 더 많이 캘 수 있답니다.
6: 얼마나 걸어오시는 거예요?
5: 아이고, 걸을 차서 산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2: 차가 없어서 걸어와, 차가 없어서.
4: 차길이 없어서 걸어와.
6: 오늘 많이 캐실 거예요?
4: 아, 그냥 뭐 적당히 조금 캐야죠. 많이 캐야죠.
6: 얼마나 캐시려고?
4: 기본?
6: 기본 100kg.
1: 이제 본격적으로 바지락 캐기에 돌입. 그런데 이 넓고 넓은 갯벌에서 어떻게 바지락이 있는 곳을 알고 채취하는 걸까요?
4: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분양 보이시잖아요. 여기 다 바지락 분양이 있는데. 자, 내가 캘 테니까요. 바지락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고요.
1: 숙련된 계장님의 바지락 채취 시범.
4: 보이시죠? 이런 작은 사이즈는 그렇게 놔주면 다음 주 한 15일 있으면 여기 또 이만큼씩 커요. 한 1, 2cm씩. 그래서 다음 살에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캐먹는 거야.
8: 이게 누구 거야? 야, 많이 했네. 우리 중앙 같은 게 바지락 큰 거 잘 잡는 분.
9: 에이, 말도 안 되는데.
8: 지금 몇 년 되겠어요? 기사 몇 년 되겠어요?
9: 아이, 시끄러워.
8: 아빠야.
1: 물이 들어오기 전 조금이라도 더 캐야 하는데요. 두 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갯벌을 긁어낸 다음 빠르게 두 손으로 모래 속에서 바지락을 골라내는데요.
4: 가루리만은 그 바지락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뻘과 모래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바지락이 서식하기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바지락이 좋아하는 염장녹수 먹을 게 풍부해가지고 지금 4월 중순인데 꽉 찼습니다. 연그렇습니다.
1: 저마다 바지락 캐는 데 집중하는 마을 사람들. 손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양손으로 바지락을 주워내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8: 무조건 손발에다 손을 타면 돼. 발바닥이 땀나다 손바닥이 땀나다.
10: 그냥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
1: 그냥 긁어내는 것 같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오랜 숙련자만이 구별해낼 수 있는 바지락과 빈 껍질.
5: 돈 생긴 게 대충은? 한 푼이라도 버려야지.
11: 이거 지구력이 있지 않으면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일할 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1: 평균 20년 이상 바지락을 캐다 보니 제각각 채취에 필요한 도구들도 직접 맞춤 제작한다는군요.
5: 이거 양재에 사다 집에서 이 끈 달았고 좋지. 여기다가 조개 그려가지고 내고 여기 낙지 담는 거고 굴도 까고 이 통이 돈 많이 벌어주는 통이요.

0: 어느덧 갯벌과 한몸이 된 작업자. 온몸엔 진흙과 모래로 가득. 하지만 작업을 멈추지 않습니다.
1: 무릎 앞으로 힘드니 거기 아프니까 무릎을 끌어야지 편하죠. 좀 이렇게 하면 쪼그리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2: 힘들지. 허리 아파요. 허리. 이 동네 사람도 허리 안 꼬부러진 사람 내렸어. 노인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0: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아픈 만큼 기쁨도 크답니다.
3: 아, 신을 왜 이렇게 둔부려 좋지? 누가 둔, 이렇게 좋은 둔 안 주나, 누가? 내가 버려야지.
4: 자연이 주는 혜택인데 너무 좋아요, 나와서 이렇게 하면. 노력한 만큼 주시니까 게을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돼요.
5: 여기 이제 거의 다만 이쪽에는 아들의 거인이 없다 하면 딴데로 옮겨.
0: 성실한 만큼 보상해주는 바다이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니다. 어느새 바지락으로 가득 채워진 통. 이동하면서 무거운 바지락 통을 챙기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벌써 멀리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6: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가르세요. 빨리 달고 걸어가실 분은 걸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20분 정도면 여기까지 금방 차요. 그래서 빨리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
7: 보통 일 아니지. 어렵지. 어렵긴.
8: 덕성!
0: 그런데 갑자기 누굴 찾으시는 건가요?
7: 내 아들 이름 불이야. 아니 이게 다 똑같아 갖고 누가 그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8: 뭐니까?
0: 이제 저마다 자신이 캔 바지락을 배까지 옮겨야 하는데요. 이때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닷물에 진흙을 한번 헹궈주는 건데요.
9: 흔들어가지고 뼈로 완전히 빠지게 깔끔하게 씻어야 됩니다.
0: 깨끗하게 씻은 다음 이제 배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7: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0: 망 하나당 10kg이 넘는 무게. 이제 물지개가 제 역할을 할 때인데요.
7: 하나에 10kg씩.
0: 나와! 각자 캔 바지락의 무게를 달아서 기록합니다.
10: 9.
7: 아이고 힘들어.
0: 강산소.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물지개. 하지만 이 정도 일은 예산 일이랍니다.
5: 50kg 조금 분다.
3: 몸무게만큼 되지, 핸디. 그거로 능란 넘어가, 뭐, 어려서부터 이거로 살았 넘어가, 그게 무겁대요.
0: 마지막까지 힘을 내보는 작업자들.
3: 어디 자리가 올라간다.
0: 온 힘을 다해 바지락을 옮깁니다.
10: 네, 내리놓으세요, 내리놓으세요.
3: 아이고, 몸무게가 너무 힘들어. 좋지, 헌디. 이렇게 바다 갔다가 꼼짝거리도 없죠.
10: 집에서 일장도부터 하는데 왜 또 나와 그 일을?
3: 또 해야 돈 버리고.
0: 힘은 들지만 철마다 좋은 일자리가 되어주는 바다.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오늘 수확량은 목표치에 못 미치는 수준. 하지만 욕심을 낼 수 없는 바다인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생각보다 조금 캐가지고 좀 실망스러워요. 열심히 했고 많이 캔 줄 알았더니 28kg밖에 안 나오네. 그래도 뭐 주는 만큼 했으니까.
10: 78kg 했다 그냥. 어때요? 뭐 어느새 몸 안 아프고 어느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0: 드디어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그날 캔 바지락은 싱싱한 채로 바로 도매시장으로 옮겨지는데요.
11: 전국 사람

0: 여러분들이 다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각처로 많이 나갑니다. 아유, 마음이 좋죠. 맛있게 드신다니까 마음이 좋죠.
1: 어민들의 노력 덕분에 맛있는 바지락을 전국에서 맛볼 수 있겠네요. 한편 일을 마친 작업자들이 뒤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싱싱한 바지락을 넣은 바지락 칼국수.
2: 화단물이다 한 33시간 내지 놔두면 이제 다 해금했어요.
1: 감칠맛이 그만인 바지락 칼국수는 언제 먹어도 별미인데요.
3: 바다 갔다 와서 빨리 먹는 게 관건이에요. 일단 허기져가지고.
1: 어민들에게 이만한 만찬이 또 있을까요? 시원하고 뜨끈한 국물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4: 자, 칼국수 왔습니다. 맛있게 좀 드세요.
5: 지금 안 먹어요.
6: 소주 여만
3: 열금지 안 돼요.
5: 어쩌면 그런 거
1: 사계절 내내 바지락이 잡히지만 봄 바지락은 유난히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좋다는데요.
7: 아, 홍합을 못 먹는다고 하잖아.
4: 시원하고, 예, 살이 탄력 있어서 쫀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1: 쫄깃한 면발에 통통한 바지락 한 입. 야, 정말 맛있겠습니다.
7: 아, 맛있죠. 어미야, 어미 좋고.
0: 일꾼 난 후에 이걸 마시면 꿀맛이죠.
1: 오랜 세월 바지락은 마을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8: 바다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힐링의 공간, 주민들이 이렇게 또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간이 이 바다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7: 일기장이요.
6: 방과 후에 한 일은?
7: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6: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7: 빨간 머리엔?
6: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7: 오리를 길렀던 거요?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6: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7: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6: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7: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6: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7: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6: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7: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6: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7: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6: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7: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서슬라브로 가보겠습니다. 서슬라브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아우릅니다. 세 나라는 비슷한 지리적 위치를 갖다 보니 비슷한 서름을 겪기도 했는데요.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도 서슬라브 사람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찬란한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배출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체코가 자랑하는 세 명의 극작가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라하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불타바강을 따라 걷다 보면 체코 연극의 요람인 국립극장과 140년 역사의 유서 깊은 카페 슬라비아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두 곳은 모두 한 인물과 유독 인연이 깊은데요. 바로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끈 대통령이자 체코가 자랑하는 극작가인 바츨라프 하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국립극장에서는 지금도 하벨의 작품을 꾸준히 상연하고 있고 카페 슬라비아는 하벨이 단골로 드나들며 작품을 구상했던 공간입니다. 하벨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뒤에도 체코 국민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정치가이자 체코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극작가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도 많고 위대한 극작가도 많지만 훌륭한 정치가면서 동시에 뛰어난 극작가인 사람은 찾기 힘든데요. 동시에 이루기 힘든 두 가지 일을 모두 이루었다는 점에서 하벨은 참으로 보기 드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벨은 극작가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벨벳 혁명을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정치가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부의 집요한 감시와 탄압 속에서 감옥과 강제노동소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그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체코의 민주화 및 경제 발전에 힘썼고 여전히 체코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극작가로서 하벨 역시 체코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르주아 출신 성분 때문에 정식으로 극작을 배우지 못하고 극장의 무대 기술자로 일하며 어깨 넘어 배워야 했지만 하벨의 희곡에는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운 반성과 깊은 성찰의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명령으로 맥주 양조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쓴 대표작 접견은 계급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조리한 관료체제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체코 부조리극의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연극학자로서 제가 하벨의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은 권력자나 지식인의 위선을 통찰하고 비판하는 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향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반영한 인물을 종종 등장시키면서도 조금도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고 거침없이 희화화하는 점은 놀랍기까지 했는데요. 격동의 체코 현대사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누구보다 민주화에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오름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비판하는 하벨의 시선과 태도야말로 그를 존경받는 정치가이자 재능 있는 작가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한 원동력일 것입니다. 체코 국립극장에는 고풍스러운 구관과 세련된 신관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극장 사이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하벨의 이름을 따서 바츨라프 하벨 광장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광장 한 구석에는 새빨간 심장이 하나 놓여 있는데 바로 바츨라프 하벨을 위한 마음이란 이름의 조각품입니다. 자세히 보면 조각 표면에 하벨의 부인과 달라이 라마 등 많은 인사들이 쓴 메시지가 새겨져 있고 조각 근처에도 글을 그리는 메모들이 항상 수북히 쌓여 있어 작가 하벨에 대한 체코 국민의 사랑 역시 대통령으로서의 그것에 못지 않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하벨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토대로 한 희곡 리빙을 발표하면서 극작 활동을 재개했으나 몇 년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벨이 세상을

떠난 뒤 체코 정부는 모든 체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프라하 국제공항의 명칭을 바칠라프 하벨 공항으로 바꾸었고, 그리하여 하벨은 이제 프라하에 도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먼저 접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불타바강을 바라보며 카를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요세포프라 불리는 프라하의 유대인 지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보헤미아 일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여 자기들만의 전통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이 지구에는 예로부터 유대의 전설과 민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왔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전해진 유대의 골렘 전설은 이후 수많은 인조인간 이야기의 원형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로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카렐 차페크의 희곡 로슴의 유니버설 로봇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골렘은 사람 형상으로 빚어낸 진흙 인형으로 오래된 주술에 따라 주문을 걸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전설이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오던 골렘 설화를 새롭게 문학으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체코가 자랑하는 또 한 명의 작가 카렐 차페크입니다. 차페크의 희곡 알류아레는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인간의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로봇은 중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로보타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작품에서 차페크가 상상한 로봇은 우리가 떠올리는 기계형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사실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발상은 차페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도 신을 대신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실험이 등장하죠. 그러나 창조주에 대한 도전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또 이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 판매한다는 발상은 알류알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페크는 어느 날 사람들로 빽빽한 전차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는 전차 속에 서로 부대끼면서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앞만 보는 사람들을 보고 로봇을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 감정도 없이 그저 일만 하러 가는 존재들 같다는 강렬한 인상은 차페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프라하 유대인 지구의 골렘 전설과 이어지면서 작가에게 구체적인 형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의 형상에 비판적인 시선이 더해진 것은 그가 대학 시절 겪었던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습니다. 기관총과 폭탄, 탱크와 독가스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총동원된 전쟁을 겪으면서 차페크는 저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야말로 인류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문명의 총화라는 점에 섬뜩감을 느꼈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가 바로 1921년 체코에서 초연된 연극 알류알인 것입니다. 외딴 섬의 로봇 제조 공장을 배경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로봇들이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인류는 점차 노동 의욕과 생식 능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전 세계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류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로봇 제조 비법이 담긴 원고가 불타버린 후라 로봇들은 자신들을 재생산할 수 없어 공멸 위기에 처하고, 마지막에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 두 로봇이 등장해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막이 내리는 내용입니다. 사실 희곡의 구성이나 캐릭터 면으로 볼 때 이 작품에는 다소 허술한 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무려 100년 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현대의 SF 작품들이 다루거나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와 이슈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작품입니다. 일단 알류알에서 가장 또렷이 드러나는 주제는 로봇들의 반란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로봇을 만들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스템 자체 진화를 통해 로봇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인간보다 우월한 지능과 힘을 가지게 된 로봇이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차페크가 알류알에서 그린 로봇의 반란은 인류에 대한 섬뜩한 경고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인간이 만든 로봇이 창조자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이후 수많은 디스토피아 문학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차페크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존재로 로봇을 등장시킴으로써 미래의 노동이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맡게 될 세상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알류알의 서막에서 도미는 로봇의 노동이 보편화되면 인간은 아무 일할 필요 없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만 살아갈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상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실제 현실은 도민의 생각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벌써부터 로봇에게 빼앗길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부는 특정 계급에게만 집중되면서 사회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가 언제 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간이 로봇을 통해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를교 근처에 있는 존 레논 벽은 프라하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관광 명소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체코 젊은이들이 자유의 염원을 담아 방문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톰 스토파드의 희곡 록앤롤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연극은 1968년 프라하의 봄부터 1989년 벨벳 혁명에 이르기까지 약 20여년간의 굴곡진 세월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있어 연극으로 쓴 체코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를 정치적 측면에서 그리기보다는 당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록밴드의 음악과 함께 자유로운 예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풀고 있어 음악으로 본 정치사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프라하의 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의 지배에서 간신히 벗어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의 강력한 간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듯했지만 점차 소련의 간섭과 공산당 독재가 심해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 불만이 커졌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8년 1월 새 지도자 두체크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일련의 계획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두체크는 검열을 폐지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숨통을 터주는 온건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은 뜨겁게 환영했지만 소련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주변의 다른 공산권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체크에게 압력을 넣어도 반응이 없자 소련은 강력한 응징을 준비했습니다. 1968년 8월, 거대한 탱크 행렬이 프라하 도심 한복판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갑작스레 들이닥친 탱크 부대에는 무장한 소련 군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으로 무작정 밀고 들어온 소련군의 탱크에 시민들은 인간 벽을 만들면서 강경하게 맞섰지만 무자비한 발포와 진압에 의해 도시는 피로 얼룩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두체크의 개혁이 꽃피던 시기를 봄에 빗대어 프라하의 봄이라 부르게 되었고 소련의 침공으로 그 봄이 짓밟혔다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이 명칭은 역사적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련의 침공으로 두체크의 개혁은 좌절되었고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전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한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학생과 작가, 예술가 같은 지식인 계급은 당의 지속적인 검열과 감시를 받았고 조금이라도 불온한 낌새가 느껴지면 체포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가도 같았던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체코의 문학, 연극, 영화 등 모든 장르에 깊은 영향을 주면서 위대한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대표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바칠라프 하벨의 희곡들, 주류의 종달새 같은 이르지 멘젤의 영화, 보우밀 흐라발의 소설 등 근현대 체코 예술을 대표하는 수많은 작품이 이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1989년 프라하의 바칠라프 광장은 또 한 번 중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소련은 흔들리고 있었고 더 이상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희미해지는 가운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를 신호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하나둘 민주화 운동을 통해 이른바 철의 장막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체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프라하의 봄과 같은 유혈 사태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민 포럼은 평화적 시위와 파업을 이어가면서 이미 무력화된 공산당 정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체코 공산주의 정권의 마지막 대통령이 물러나고 하벨이 만장일치로 새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프라하 시민들이 바칠라프 광장에 모여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1989년의 민주화 운동은 어떤 무력 충돌도 없이 매끄럽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고 해서 벨벳 혁명으로 불리지만 사실 이는 국민들이 1968년의 탱크와 치열한 저항을 잊지 않고 이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톰 스토파드의 록앤롤은 바로 이 격동의 시기를 연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첫 장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던 주인공 얀이 프라하의 봄 소식을 듣고 귀국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얀은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지식인 청년입니다. 그저 프라하가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왔을 뿐이죠. 이런 얀에게는 유일한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록앤롤입니다.
조국에 돌아온 뒤에도 야는 바...

대표적인 극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프라하의 아름다운 명소와 함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서슬라브 문화권인 폴란드의 예술가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다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번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

볼, 데워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 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 지나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라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정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있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완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는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 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의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No Nothings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카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카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카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카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당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선거에서 미국당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정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 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노 나싱스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초창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나싱스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대책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 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황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애춘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사회적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선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 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오래 자리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죽은 이의 얼굴에 대고 뜬 밀랍 틀을 의미했던 라틴어 이마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면에 든 얼굴이 비로소 한 개인을 규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라는 의미일까요? 결국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죠. 마음에 인상을 새기거나 남기는 대상이 무엇이든 자국과 대상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시간과 관계, 그리고 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고정 혹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이끄는 대중문화는 이미지의 고전적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를 기반으로 한 SNS의 다양한 도구들은 왜곡되고 자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홍수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문명과 기술이 그것을 돕고 급기야 스스로 변검과 같은 수십 장의 가면을 그리거나 덮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캐나 부캐와 같은 신조어도 어쩌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내기 두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정서적 요소인 호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인터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죠? 여배우는 딱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달리 말하면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는 뜻이겠네요. 배우는 답이 없이 뚱한 표정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촬영 당시 과자를 직접 구워 출연진들에게 나눠주셨다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칩니다. 뱃지니! 영화 시사회에서 진행자와 여자 주인공이 잠시 나눈 이 대화는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됐고 사람들은 이 일화를 일명 뱃지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뱃진이란 일본어로 별로라는 뜻인데요. 여배우는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사와지리 에리카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외모의 실력까지 겸비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사회 순간의 몇 마디 대화로 그간 쌓아왔던 모든 긍정적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사건이란 단어가 붙을 만큼 인터뷰의 여파는 컸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당시 이 일화를 비꼬며 그녀를 배춘희 여사라고 불렀으니 그 여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춘희 사건은 이미지의 가변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몇 마디의 말 실수에도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진정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의 전혀 마음 쓰지 않는 사와지리의 일화는 진정성이 결여된 개인에게 뛰어난 외모와 능력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대상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적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호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같은 행동을

평가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일찍이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이미지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인지적 측면인 신뢰입니다. 영단어 트러스트의 어원은 독일어 트로스트로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전문서나 논문에서 공신력이나 신뢰성으로 혼용 표기하기도 하는데, 현실에선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앞서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는가죠. 아무리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무장했더라도 요즘 말로 듣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의 말은 더잘 통하죠. 권위와 인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권위에는 동경이, 인기에는 애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경과 애정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모든 글자에 공통적으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서 비롯한 감정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뢰의 어원이 편안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고 싶은 마음이 내재된 구도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인기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권위와 인기 역시 신뢰와 동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능함입니다. 뭐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눈으로 보는 결과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유능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능감을 느끼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는 곧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은 호감도로 드러나고 편안함은 신뢰도와 밀접하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곧 각자의 유능함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난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는 호감이 있음을,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는 신뢰를, 저 사람 참 똑똑해 보여는 유능함을 의미하겠죠.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상충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유능감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감을 주지 못하면 권위가 흔들리며 신뢰마저 이를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경우 존경을 얻기는 어려워지겠죠. 아랫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리더는 오히려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답은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노출의 빈도가 높아 정보가 축적된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교수로서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이나 상사로 부임해 직원 앞에 처음 서는 순간처럼 서로의 노출 빈도와 정보가 낮을 때는 자신의 권위와 유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감각 중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의 통로는 단연 시각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상에서 얻는 세 가지 범주의 정보를 언어화인데요.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93%나 되며 언어적 요소는 단 7%의 비중만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용하는 내용 중 10중 8구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됨됨이와 탁월한 언변이면 외적인 부분이 어떻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그 얕음이 쉽게 들통나지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에 있어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된 노출을 통해 내밀한 이야기까지 공유한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면 뒤에서 적당히 꾸민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흡사 지문과도 같습니다. 성형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에는 선명하게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명확하게 모습을 보인 오직 하나의 무늬처럼 말이죠. 도저히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지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앞에 우리는 분명 가면을 걷어낸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주변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Back to the Real Life,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라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때 어제 기억 이야기 보시고 짜증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그럴 거예요. 조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기억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없는 것, 없어진 것에 대한 것이 집착이거든요. 내 앞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착하지 않아요. 특히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그 기억. 그러면 딴 게 보이지도 않죠. 과거에 매몰돼서. 그래서 머릿속에 없는 것이 집착의 대상, 없어진 것이 집착의 대상이 돼요. 내 아이가 없어지고, 내 젊음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 내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내 부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거나 뭐 이러면은 뭐 가족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교의 핵심 가르침 얘기했잖아요. 남을 아끼지를 못하고, 꽃도 아끼지를 못하고, 애완견도 아끼지를 못하고, 내가 돌봐야 될 걸 아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어머니라든가 아버지가 아내나 남편 못 돌보잖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억들 있죠. 그 과거에 대한 기억들만 지울 수만 있으면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집착도 없잖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는 뭐가 보여요, 그냥? 방에만 들어가도 아이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이고 어머니가 보이고 아내가 보이고 남편이 보이잖아요. 있는 듯이 보인단 말이야. 현실은 안 그런데 현실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워야 되는가? 그래서 막 술 취하듯이 완전히 까먹어버린다든가 뭐 이상한 약을 먹어가지고 그냥 그 과거 기억 안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게 부처의 마음인가? 그래야 진짜 고통이 없어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꼭 기억이 그게 우리를 집착을 낳진 않아요. 그 남자랑 그 여자랑 헤어질 땐 죽을 것 같죠, 결별할 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수 있잖아. 근사한 남자였어. 근사한 여자였어라고. 기억을 다 제거할 순 없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기억이, 그쵸? 나를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하는 거고. 거울을 상대방이 친구랑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50이 된 거죠. 야, 안 보여. 20대 때 내 탱탱했던 피부가 사라졌잖아. 이런 친구를 두면 안 돼요. 이거 미친 거예요. 뭔지 알죠? 옆에서 친구가 가르쳐줘야지. 야, 50의 나이가 얼마나 예쁘냐.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착은 뭐다? 소중한 건데 없어진 거예요. 소중한 게 사라진 걸 집착하는 거야. 있는데 집착하진 않아요, 절대.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그게 과거에 대한 집착이잖아. 그 집착이 세서 현재가 안 보여. 아예 안 나올 거야. 친구들 안 만날 거야. 바깥으로 안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보면 다 연상이 되고 기억이 나니까. 이럴 때 문제죠. 그런데 봅시다. 자연스럽게 살아나갈 때 재밌는 현상. 시간이 지나면 아시죠? 그 사람의 기억이 집착으로까지는 오지는 않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로 좀 들어가야 돼요. 거울의 비유가 진짜 맞고 그 때 닦는 게 맞을지. 우리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 가져와봐. 이런 마음 보여줘봐. 뭐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미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다 그래.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명경이라는 비유 기억나지? 명경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비유가 된 거. 이거 계속 썼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거울에 때가 끼잖아. 그 청동 거울 안 써보셔서 그래. 그 때가 끼어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막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나 그 청록색 같은 때가 끼면 이렇게 보면 얼굴이 깨끗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거는 과거에 묻은 거잖아. 그럼 막 닦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명경이라는 것이 이게 이 거울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닦아야지 있는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 이런 비유가 드는 거야. 그런데 다른 게또 하나가 있어요. 아시잖아, 이거. 지수. 명경 지수 들어보셨나요? 이 그칠 지자야. 고요한 물. 양반집들은 거울 썼어. 청동 거울. 청동 거울 비싸요. 민중의 아낙네들은. 물로 비쳤다고, 물로. 그 냇가에 가가지고 물 고요하게지만 얼굴 거기다가 분발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수의 비유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문제 삼았던 거. 잘 보세요. 고요한 물이 있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물건이 없어지지? 내 아이가 죽고요. 내 남편이 죽고요. 내 아내가 죽고, 내 아이가 죽고, 내 건강이 없어지고요. 내 미모가, 내 젊음이 없어져.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돌멩이가 하나가 쿵! 이 물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치죠? 이 순간에 어떻게 이 물에다가 내 얼굴을 비춰봐? 이 물이 뭘 비추겠어요? 막 파문이 있는데 못 비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고요해지잖아. 그리고 이물 안에 돌은 그대로 있어. 근사하지 않아요? 물의 비유가 왜 매력적이냐면 처음에 부재했던 그 사건은 나한테 충격이죠. 왜이 돌멩이가 고요했던 물에 퉁 떨어졌다라는 비유 별거 아닐 거야. 이거 느껴봤을 거야. 갑자기 어머님이 죽었을 때 마음이 한켠이 퐁 하고, 그렇죠?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파문이 퐁 하고 일어나고 또퐁 하고 일어나서 파문 칠 때는 이 세상 비추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었던 사건이 이렇게 돌멩이처럼 물속에 들어온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은 다시 고요해지죠.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왜 이걸 제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 비유에는 제거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래된 물은, 80, 70 먹은 물은 돌멩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여전히 물은 맑아. 요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한 1000년 정도 전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비유가 변해요. 거울의 비유에서 물의 비유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부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는 거죠. 부처의 마음은 별거 없죠. 지금까지 두 가지 있었잖아. 하나는 과거의 때가 안 묻은 깨끗한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지면 부처. 지수 비유 때문에 하나 나왔죠. 동요 안 되는 맑은 물. 명경 지수는 그런 거예요. 물의 마음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옛날에 가운으로도 쓰고 그랬잖아. 거울 같은 거.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물의 비유의 매력은 뭐라고요? 이 돌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 이 돌을 제거한다고 손을 넣는 순간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근사한 비유예요. 요 비유가 좋다라는 걸 매력적으로 파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예요, 원효. 그래서 원효가 우리한테 매력적인 거예요. 잠깐 이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물의 비유가. 왜냐하면 치매를 우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때가 묻었어요, 청동 거울이. 그 때를 다 닦으면 이 청동 거울이 과거에 뭐 비쳤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우리의 마음일까? 치매 걸린 마음이잖아. 기억 상실의 마음이잖아. 부처가 기억 상실이면 안 되죠. 할머니 또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 누구세요? 어제 보고 오늘 보고 완전히 또 달라지고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물의 비유가 매력적인 거예요. 아유, 할머니 10년 만에 오셨네. 할머니 아직도 건강하시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 옛날에 당신은 너무 예뻤던 모습이었어요.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 아유, 지금은 나이 많이 드셨네.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요게 원효 전후에서 하나의 변화예요. 거울로 비유를 하면서 딱자, 딱자, 딱자라는 이런 비유가 이제 됐다가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거나 뭐를 잃어버렸을 때그 순간에 마음이 동요되고 그거

집착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자연스럽게 놔두면 그것이 집착까지는 안 가. 아련하게 옛날에 잃어버렸지, 옛날에 그 사람 죽었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 변화가 일어난 게 원효에서 결정적인 거죠. 우리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효라는 사람이 썼었던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면 하나는 부처의 마음이고 하나는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잘 보면 이렇게 돼요. 마음이죠.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그렇게 쓰죠. 일심이문. 마음이 문 열고 나오는 마음이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문이 두 가지가 있는가. 마음이가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진여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생멸문이라는 문을 열고 나오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생멸이 뭐냐면 생겼다, 멸했다, 생겼다, 멸했다. 파문이 일어나는 거야.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물이 이렇게 고여야 되잖아. 물이 이렇게 고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비출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물이 만약에 안에서 온천수같이 탄산수같이 부글부글 끓어. 이렇게 끓어요. 끓어. 부글부글 끓으면 이 표면이 움직이죠. 이게 생멸문이에요. 일단은 출발은. 요게 기억나죠? 딴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요렇게 가리켰었는데 기억나죠? 우리는 뭐라고 봤었어요, 이거? 단상이라고 보잖아요. 벚꽃을 안 봤던 사람한테는 그냥 벚나무일 뿐이야. 그런데 벚꽃이 예쁘게 폈던 걸 봤던 사람한테는 사라지게 나면 없어진 거고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부글 끓어. 이게 생멸문이에요. 그럼 이걸 가라앉혀야 되지. 가라앉히는 방법은 뭐예요? 얘가 거품이 없어야 되잖아. 이거에 대한 집착이. 그러면은요,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진여문이 뭔지 아시겠죠?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이해되세요? 여기서 원효의 핵심이 들어와요. 고요해지면, 물이 고요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문이 쳐요. 그 물에 있죠. 나뭇잎 사귀 하나 뚝 떨어져도 파문이 치고요. 아까처럼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져도 파문이 쳐요. 왜요? 고요하니까. 고요하니까 파문이 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원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면 세계와 반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이거는 내가 부글부글 끓고 내 아이 생각하고 죽은 남편, 죽은 부모 생각한 거잖아.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내 돈, 내 건강, 뭐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세계가 안 보이는 상태 아니에요. 막 파문이 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가라앉혔어. 물처럼. 가라앉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네. 잎사귀 하나 떨어지도 움직이다. 원효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면, 부처의 고요한 마음이 되면, 부처는요,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 원효의 유명한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순간적으로 고요해지겠지만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아. 원효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열반에 이르면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 열반이라는 건 내 욕망이나 내 집착이나 내 번뇌가 가라앉은 거고 이제 쿨해진 거죠. 아이 옛날에 핸드폰 잃어버렸지 여기서. 여기서 옛날에 어머니를 잃었지. 근데 원효가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순서가.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거는 굉장한 수행이잖아요. 내 집착, 내 번뇌로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이르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제는 평화롭고 상처가 없고 마음이 동요가 안 될 거라고. 얼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원효가. 부처가 되면 세계에 더 민감해지는 거야. 물이 고요해지면 물이요 파문이 줄거나 안에 막 아까 얘기했잖아. 탄산수나 온천수라서 자기만 갖는 번뇌 욕망에 부글부글 끌면 이해되죠? 세계를 못 비치지. 맞다. 진짜 맞다. 여러분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모님 고통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다 없어진 거야. 여러분 내에서 일어나는 동요가 없어진 거야. 생멸이 없어진 거야.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고요해져서 와 행복하다 부처됐다 이랬는데 대보니까 이제 파문이 일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아이 때문에 울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때문에 알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꽃들 지는 것 때문에 아파.
근사하게 나온 거죠. 고요하면 뭐예요? 마음이 고요하면 머물 수 없어요. 세상이 밟히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처음에 단계 있죠? 막내 안에서 끓는 거지. 막, 뭐, 나의 외모, 나의 건강, 내 부, 내가 가진 것들 다 어디 갔어? 내 아이는 어디 갔고, 내 남편은 어디 갔고, 어미는 어디 갔고, 꽃들은 어디 갔어?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없어지면 고요한 마음으로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아, 이제 행복하겠다. 근데 얼음이 아닌 거야. 너무 고요해서. 이제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조금만 바람이 불면, 잠자리가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팍 일어나. 처음에 생멸은, 처음에 이 마음이 생하고 멸하고 했던 건내 마음이나 내 기억 때문에 생겼다면, 두 번째 진염은 거쳐서 생멸문으로 왔다. 생멸은 뭔지 알죠? 잠자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아이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친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거울 비율보다 수천 배 좋잖아. 거울 깨끗이 닦으면 뭐 하는데? 얼음처럼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효가 이 비율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어떤 글을 쓰든 강연을 했을 때이 비율을 써요. 대학원 시절에 원효의 책을 보고 깜짝 사실 놀랐던 게 그런 거예요. 보통은 그러잖아. 열반에 이르면 자유를 얻고 평화롭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원효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고요함을 머물 수 없다고. 마음이 진짜 고요해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참 아이러니하죠. 마음을 안정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만만한 게 아니야. 안정시켜놓으면 나로 인해서 동요는 안 되지만 이제 세계가 열려. 뭐가 좋아요? 막 세상 사람들이 잠자리 지나가면 파문이 이르는 여러분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혼자서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게 좋아? 사실 결정할 수도 있어. 옛날이 다 나을 수도 있어. 자꾸 어미 아픈 거 보이고 아버지 아픈 거 보이고 친구 아픈 거 보이면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나만 아픈 것처럼 그냥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혹여 만약 마음이 고요해지거들랑 진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때부터 파문이 너무 부드럽게 조그만 거에서도 자리 잃어요. 파문이 조금 일어난 것들은 조금만 파문이 일어나도 티가 안 나지. 아주 맑은 물 봤어요? 연못같이. 아니면 사찰 같은 데 보면은 돌로 된큰 그릇 만들잖아요. 거기에 물이 고요하게 있다. 그러면 조금만 미세한 잎 하나 딱 떨어져도 파문이 일잖아. 그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된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아끼려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든 타인들이 아파야 되는 거니까. 열반에 머물면 열반에 머물 수 없고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서부터 이 세계 모든 것들, 계절이든 모든 것들 간에 동요가 된다고. 전 탁월하다고 봐요.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있는 스님이나 인도에 있는 스님들이 거울을 닦고 있었을 때 원효는 알아. 그리고 원효는 많은 게 설명이 되잖아. 물로 비유를 하니까. 돌멩이가 툭 던져져서 잠자리가 앉아서 파문이 생기든 돌이 떨어지든 간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은 돌을 품지. 그걸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과 관련돼서 착수처럼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맑은 물은 세계에 반응을 잘하죠. 고요한 물은. 그럼 거꾸로 하면 우리가 마음이 살아나지 않을까요? 계절이 변하면 리액션 빨리빨리 심하게 하기. 내가 세계에 반응이 많으면 많다라는 건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고요해져야 세계에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럽시다. 혼자 있지 말고요. 거울 닦듯이 그러지 마. 물을 고요하게 한다고 자꾸 만지지 마요. 그럼 물은 파문이 일어. 물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손을 안 대는 거야. 거울 닦는 거랑 달라요. 대면 파문이 일어나. 그러니까 집에 있을 필요 없죠. 바깥에 나갑시다. 음악 들읍시다. 음악이 잘 들리는 순간 그거에 반응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친구의 고통이 느껴질 땐내 고통이 안 느껴지는 때야. 내 고통만 느껴지게 되면 다른 사람 고통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고요한 물은 세계 리액션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게 그런 것 같아. 세상의 변화, 희노애락의 변화, 어떤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 그러면 거기에 과도하게 여러분들도 리액션을

0: 하자. 그렇게 힘들었어. 너 진짜 힘들었겠다. 그럴 때내 마음의 고통은 가라앉아 있을 거고요. 계절의 변화를 하거나 무지개가 뜨거나 근사한 풍경이 벌어질 때 있죠. 그거에 과도하게 리액션을 보내는 순간 우리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지. 집안에 틀어박혀서 물 고요해진다고 막물 흔든데 막 그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물은 계속 파문이 일지. 그러니까 출발을 그렇게 합시다. 원효는 그렇게 얘기했어. 물이 고요해지면 세계에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계에 잘 반응하면 물은 고요해진 거잖아. 그리 접근에 들어갑시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렇거나 막 속에서 파문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시겠죠? 집안에 가만히 놔둬, 내버려둬,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거야. 그런 사람들만 신뢰하지 맙시다. 머리채를 끄집고 나가야 된다. 바닷가에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밀어붙여서 물에 빠뜨린 게 나아요. 아이고 차가워, 이게 100배나. 가만히 놔두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구가 나만의 시간을 둬, 혼자만의 있을 거야. 아무 의미 없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인데 그거 물 만지고 있어. 파문은 계속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되지. 그 물에 집중하게 하면. 그래서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힘들어할 때, 아버님이 힘들어할 때, 후배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근사한 풍경,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는 게 100배 낫다고. 근사한 음악을 듣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닷가에 있거나. 친구가 뭐 인생은 어떻게 할까? 이럴 때확 밀어버려요, 바닷가에. 그럼 정신 차려. 리액션이 되잖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 절대 혼자 남겨두지 말기. 원효의 방법을 거꾸로 이용한 것 같아요. 마음이 고요하게 하고 싶으면 물을 만져선 안 되잖아. 바깥쪽에서 찾읍시다. 내가 내 고통 때문에, 내 번뇌 때문에, 집착 때문에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내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혼자 이렇게 고민할 때 있죠. 아버님이 죽었어. 어떻게 살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지? 그럴 때 그냥 옆에서 그러는데, 에! 그게 100배 나요. 정신 번뜩 들어가. 왜 소리 질러? 이러잖아. 그러면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에서 벗어나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욕은 먹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 가자, 동해 가자 그래가지고 물에 너무 심하게 빠뜨린다든가 그러면은. 그래도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내 마음이 고요해져야 세계에 반응할 수 있다. 내가 나에 사로잡혀 내 욕심, 내 욕망, 내 집착에 사로잡히면 외부의 리액션이 안 돼.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우리 요정 고요하다라는 거에 파트는 다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를 하나 보잖아요. 응? 우리가 나에 대한 습관, 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지옥에서 보낸 세철을 이거를 제가 읽어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중에서 좀 이렇게 막 60, 70 먹고 이랬던 분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거꾸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물속에 이렇게 돌멩이들이 고인다 그랬잖아요. 하나하나 이슬도 생기고. 그게 가장 적은 친구가 이 글을 읽었을 때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예.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렇죠.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저보다 더 진중하지 않아요? 자, 지옥에 보낸 세철입니다. 천천히 가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1: 지옥에서 보낸 새철, 그렇습니까? 나는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에 대한 습관 아닙니까?
0: 이 사람들은 박수를 안 쳐요. 그래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 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나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대체 가능하다라고 볼때 답없어요. 그때 되면 사표를 냈던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나 나가면 회사가 붕괴되는 걸 보고 싶어해. 인연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문제야.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만들까? 온도가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꽃이 딱 피잖아. 그런 것처럼 근사한 사람을 만나면 익스플리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0: 제가 참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좀 매달리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1: 기억나요.
0: 지금은 이제 좀 정중하게 거절하는 또 포지션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참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이거를 제가 다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뭐 이제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를 드릴 정도인데 보통 이제 다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2: 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 치면 한 12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고
0: 하루에요?
2: 네. 어. 좀 약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0: 그 2시간은 뭡니까? 집에 있을 때입니까?
2: 아니, 학과장님.
0: 아, 학과장님.

0: 미팅 할 때.
1: 아니야, 학과장이에요.
2: 학과장이니까.
3: 뭐 조교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뭐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그래요?
4: 아 그냥 하기 싫어요.
3: 학과장을
2: 자비리 많고요.
3: 우리 이 교수님은?
2: 저는 뭐
4: 워커홀릭이에요.
2: 예, 예전에 진짜 일일일일이었는데요. 요즘은 좀 몸 건강, 정신 건강도 좀 챙겨서.
5: 좋아요 진짜.
2: 평균 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5: 아, 이거 많이들 하시네, 다들. 네. 오. 아,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또 일 중독자. 네. 야, 일 중독자가 여기 있잖아요, 또. 예.
6: 저는 한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4: 15시간?
6: 예. 네. 아, 근데 안 자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이제 김재형 교수님이 나와서 막 못 잔다, 안 잔다.
0: 일하는 시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 15시간이라고 잠을 안 자면.
6: 바쁠 때, 진짜 많이 바쁠 때.
0: 저는 다행히도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합니다.
6: 맞아요.
0: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3: 재밌었나?
0: 프로그램 힘들긴 한데 네. 예, 짧은 시간에 고통을 주는 이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래도 뭔가 보람은 있죠. 네. 예. 아니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
6: 맞아요. 예. 사실 이 노동절이라고 하는 게 1886년도에 5월 1일, 오늘이 5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5월 1일 이 집회를 했었어요. 노동자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거의 5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뭐 때문에 했냐? 우리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0: 8시간을?
6: 네. 오. 이 집회가 이제 계기가 돼서 5월 1일이 노동절이 됐다고 합니다. 야,
0: 그걸 아는 분이 15시간을 일하고. 네. 근데 140년 전부터 8시간 네. 일하자고 그렇게 싸웠는데 이렇게 똑똑한 과학자분들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2: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2030년이면 네.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인간들이 아... 일주에 15시간 일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6: 제 하루치를 일주일에 늘려서
2: 그러니까 이게 과학기술이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을 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이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네요.
0: 아 좋습니다. 저는 사실 과학기술 덕분에 참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동과 과학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정말 멋진 네. 지식 노동자분을
6: 지식 노동자.
0: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이야디어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우리 바빠서 모시기 힘든 우리 교수님,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철학자 이상욱입니다.
0: 네, 우리 교수님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아니 교수님, 교수님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1: 날짜 따라 다르지만 한 10시간은 일하는 것 같아요.
0: 아, 기본적으로 지식인분들은 10시간 이상 일하는군요. 저희 중에서는 지금 노동시간이 제일 적은 분을 모셨어요. 제일 적게
1: 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저는 잠을 적게 자서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0: 너무 중요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케인스라는 사람이 15시간을 앞으로 이제 인류가 일하게 될 거다. 그렇죠, 라고 예측을 해야겠죠. 했다는데.
1: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요인들을 결합해서 보면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효율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예, 이상훈 교수님하고 세 번째 촬영하는데 항상 퇴근이 늦어졌던 거. 아... 기억하세요?
0: 네. 네. 오늘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노동법을 잘 맞춰주시겠죠?
3: 네. 네,
0: 저희도 이제 집에 가야죠.
1: 네, 그건 모르죠. 네. 이제 다 봅시다. 보죠.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0: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네. 자,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참 편해진 게 맞습니다.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여준 과학기술 중에 최고는 뭐라고 생각들 하세요?
4: 저는 화약의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심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3: 화자에.
0: 아, 그런
2: 화약. 화약 너무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0: 화약이요.
4: 다양한 화약 중에서 1866년에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상 가장 인상 깊은 건데, 사실 우리가 광산을 파야지만 재료를 얻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예전에는 그걸 무작정 사람의 노동력으로 그러네. 파고 흙을 퍼 나르고를 반복한 건데
0: 그러네.
4: 이게 폭발물이라는 게 생기면서 급속도

0: 제대로 되고 그렇죠. 심지어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가 다이너마이트가 없었으면 발전을 아예 못했었어요.
1: 그러네.
0: 거기 하구에 있는 거대한 섬을 암초를 네. 폭발물로 날리면서 무역이 가능해졌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게 저희 분야에서는 큰 임팩트 있는 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3: 저는 과학기술이 영향을 끼쳤다라기보다는 네. 이 노동의 개념을 바꿨다라는 관념에서 시계라는 게 발명을 했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2: 아, 그러네.
3: 옛날에는 우리는 뭐 자시, 축시 이런 시계를 썼었고
2: 대충 해 뜨고 해 지면 해 지면 이제 끝나자 퇴근 이런
3: 맞아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개념들이 나라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다 달랐어요. 그런데 시계라는 발명이 되면서 노동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그렇죠. 하기 시작된 것 같아요.
4: 저는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는 과학기술이 있어요.
2: 뭡니까? 뭐예요?
4: 그게 물기술이에요. 물.
2: 물이요?
4: 네, 물이요. 저기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 이렇게 돌리면 물이 막 달려와서 영어로는 물이 러닝워터거든요. 수도가.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UN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금도 가족들이 쓸 물을 깃기 위해서 가족 중에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왔다 갔다 해요.
5: 사실 음식은 없어도 버티지만 물 없으면,
4: 물 없으면 죽습니다.
5: 죽잖아요.
4: 그러니까요.
5: 근데 가사 노동 중에 아주 절대적인 양을 차지했던 게 물을 깃는 노동이었는데 덕분에
4: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압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 그 집들마다 배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수관 네트워크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정수시설.
0: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이 쓰이는데 보통 이제 플로큘레이션이라 그래서 건더기 같은 거나 알갱이가 막 떠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네들 놔둬도 안 가라는 애들도 있잖아요. 호수나 이런 데. 여기다 우리가 뭐 알루미늄, 염, 가루나 이런 거 넣으면 전기적으로 뭉쳐서 쫙 가라앉혀줘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주변에서 깨끗한 걸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5: 비슷한데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되는 게 미생물들.
2: 아, 미생물들도 정수에 관여합니까?
5: 네, 정수할 때 왜냐면 물에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게 사실 오염 물질이 될 수 있는데 미생물들을 넣어주면 그 유기물들을 먹고 미생물들이 물 뭉쳐서 가라앉으면 그런 거 보통 우리가 슬러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슬러지 기법 같은 게 적용돼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루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미생물을 이용해가지고 정수를 시키기도 하고 이 미생물 정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이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연에서. 네. 네. 근데 이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편해지기는 했는데 왜 인간의 일은 아직도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3: 아, 맨 마지막에 막 진심이 느껴져.
2: 편해졌는데 편해졌어. 근데 왜 15시간까지 막 이래야 되고 인간의 일은 왜 그렇게 끝도 없이 많고 힘들까?
4: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마 더 현실감이 있을 텐데 그 세탁기 있잖아요. 네. 세탁기가 이제 부잣집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시기가 한 1920년대 정도예요. 그래서 당시에 모든 기술 비평가들이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봐, 여태까지 10시간 걸리던 걸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네. 그럼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가정주부들은 시간이 남아둔다. 그래서 사회 진출할 것이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남녀 간에 훨씬 더 평등한 어떤 직업 세계가 열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단순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세탁기가 미국 중산층에 널리 보급된 다음에 미국 가사노동 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살짝.
2: 그러니까 이미 편해진 건데.
4: 편해진 건데 늘어났어요.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그럴까? 그러니까
2: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지지?
5: 더 많이 빨았어요?
4: 그거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속옷도 일주일은 입었어요. 상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바깥에서 입는 옷은 2주 입는 게 일반적으로 평균이었어요.
2: 그 구독함을 어떻게 참죠?
4: 아니,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10시간 노동을. 그런데 세탁기 집어넣으면 이제 1시간 만에 딱 깨끗이 그렇죠,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옷은 매일 빨고 밖에 입는 옷도 2, 3일만. 그러니까 세탁량이 늘어나니까 개별 세탁 시간은 확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노동을
2: 자주 돌리는 거.
4: 그래서 요점 뭐냐면 이런 자동화 기술을 비롯해서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시간이 그 단위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줄어들더라도 사람들의 욕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면 노동 시간은 절대로 안 줄어들고 점점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2: 야, 생각도 못 해봤어요.
4: 이런 그 자동화 기술이 또 그 욕구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0: 변하고 연관이 돼요.
1: 네.
0: 그 웬지 우드라고 혹시 아시죠?
1: 네, 유명한.
0: 그 사람이 사실 기술 혁신을 이룩했는데 온도 측정이라든가 시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싸게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사람들이 충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영국 중산층 아니면 노동계층조차도 이제는 나도 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부자들만 누리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생활 스타일 같은 것들이 밑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1: 네.
0: 오히려 더 많은 노자기가 생산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차주전자 만드는 노동시간은 늘어. 여기에 그 제본스의 역설이라는 그 경제학적 그 이론과도 관련이 돼요. 제본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19세기 경제학자인데
1: 네.
0: 이 사람이 석탄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왜 석탄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도 쓰자 그래가지고
1: 그래서 이제
0: 쫙 퍼지니까 오히려 석탄량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변화, 욕구의 변화 이런 것과 이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결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직업 세계에서는 항상 기억하죠.
1: 직업 세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냥 약간 소수의 전유물이었는데
0: 그렇죠.
1: 그것도 만드시는 분들의 노동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0: 그렇죠,
1: 거고. 그렇죠. 인간은 평생 일할 수밖에 없는 팔자라고 우리가 또 인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결국에 뭐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노동시간을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도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계 덕분에 노동이 좀 수월해지긴 했지 않습니까?
0: 예.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면이 있는 게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산업혁명 시기죠. 그 전까지 사람이 일일이 옷감을 짜고 실을 잡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었다면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제 방적기, 방직기 이런 게 나오고 근데 그 기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계가 가끔씩 서요. 그 저기 이 방적기, 방직기 막 돌다가 툭 쓸 수가 있어요. 뭐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어른 숙련 노동자가 구태여 필요하지 않아. 왜냐면 그걸 다시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툭툭 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아동노동.
1: 아.
0: 인간 숙련 노동자들은 제거화되고 아주 단순한 기계가 못하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노동 같은 것들.
1: 보조.
0: 근데 그러면 당연히 노동 착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죠.
1: 어린이들은 돈 많이 못 받죠.
0: 돈을 거의 못 받았고요. 그냥 재워주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산재도 무지 많았는데 그냥 쫓아내고.
1: 착취죠, 착취. 네.
2: 근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과학기술 때문에 아동노동이 시작된 건 아니죠. 아니죠. 이런 거 제도적으로 해야지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0: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당연히 그 아동노동을 쓴 거는 과학기술과 무관해요. 그거는 자본의 힘이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를 막게 되니까 이게 사회적인 힘이죠.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일어나요. 이제 막대기를 치는 애들 고용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산업혁명 후반기 1850년대 이후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숙련 노동자가 다시 들어와서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공과 이 훨씬 더 고도화된 자동화 기계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생산성을 확 올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낙 그 이제 봉급을 꽤 잘 받으니까 빈부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데 과학기술 자체만 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사실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이 적절하게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사회적인 어떤 결정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1: 사실 오늘 뭐 양자역학 얘기도 아니고 바나우타르스키도 아니고
3: 지난주에 했던 거
1: 네, 굉장히 가볍게 왔습니다. 네. 예, 그냥 편하게 놀다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 노동도 역시나 생각할 게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노동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절도 8시간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고, 직장인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일을 보통 하세요.
0: 네.
1: 9시에 출근해서 12시에 밥 먹고 6시에 퇴근. 9 to 6. 왜 9 to 6로 일하게 됐을까요?
4: 이게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네,
1: 아, 그래요?
4: 19세기 초, 그러니까 1810년대 오웬이라고 하시는 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 실험가가 자기 공장에서 이 과잉 노동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조금 다른 방식

0: 좀 운영해보겠다.
1: 그 사람 사회 개혁까지 했어요.
0: 네. 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888.
1: 888?
0: 888. 오,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2: 8시간 자고,
0: 8시간 재생. 자, 여가 같은 거 네. 말하자면. 그래서 888에서 8시간 일하자는 게 거의 200년 전에 맞아요. 이미 구호가 나왔더라고요.
2: 그 재생은 수면 시간하고 포함되나 보네요. 그렇죠.
0: 휴식에 이제 수면 휴식에. 시간이 포함된 것 같고,
3: 888. 그래서 사실상 24.
0: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오웬의 이상 속에 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8시간 어떻게 일하냐고 했을 때는 결국 생물학 속으로 봤을 때 그렇지. 해가 떠 있을 때
1: 그렇지.
0: 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하고 라고 하는 게 또 운영하는 사실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였을 것 같아요.
4: 그리고 우리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시에서 6시가 그나마 평균적으로 가장 밝은 시간대일 거예요. 네.
1: 근데 그 배경을 보면 결국은 노동을 통제하려는 노력.
2: 아, 통제요?
1: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2: 일은 그러니까, 뭐, 예, 일은 부담이고 책임감이죠. 예,
1: 그러니까 사실 공장이라는 제도가 근대적 제도인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같은 일을 시키거나 게 뭔가 넌 이래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키고 지멋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뭐 이러고 그게 당연히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리즘이라는
2: 테일러리즘.
1: 이제, 예, 그런 어떤 그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과학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동작 분석이라는 걸 해가지고
2: 동작 분석.
1: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요 단계를 건너뛰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한 단계 주 방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너 네 식대로 하지 말고 요 식대로 해.
2: 이걸 네 매뉴얼을 따라.
1: 그렇죠. 근데 이제 당근과 채찍을 둘 다 줬어요. 내 통제대로 하면 대신에 당시로서는 $5 a day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5. 당시 일당의 거의 두 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동관리의 시작이에요.
0: 말하자면 기계가 발전하면서 그 기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계처럼 만든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죠. 찰리 채플린의 모던 네. 타임즈라는 영화 보면은 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자기가 따라가가지고 테일러리즘 정도로 딱딱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기침이 나왔어. 그러니까 못 쫓아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고 무조건 이제 채찍만 졌을 때 나타나는
2: 그렇죠.
1: 그런 불쌍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5: 테일러는 돈을 두 배를 줬다면서요.
1: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두 배를 줬는데 딴 데서 테일러리즘을 가져갈 때는
5: 그 부분은 뺐군요.
2: 그러니까
5: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2: 당근과 채찍을 제일 처음에 이제 테일러리즘을 출발을 했는데 이걸 갖다 쓰는 쪽은 당근을 약간 반으로 쪼개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
1: 안 주든지
2: 예, 이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과학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러고 이 출근 시간이 딱히 저희는 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 개념이 사실 저희는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에 40시간
1: 맞아요.
2: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무가
1: 12시간.
2: 12시간을 할 수 있고 이 근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책정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임금의 핵심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1: 그건 어려운 얘기인데
2: 시간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나랑 같은 노동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좀 짜증나죠.
1: 네? 야, 잘 빠져나가네.
2: 그냥 내가 왜 이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같은 시간 일을 했는데?
0: 올라오죠.
2: 올라와요?
5: 저는 잘 받는 편이어서.
0: 그게 테일러리즘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이 규격화가 되는 거니까.
1: 맞죠.
0: 규격화가 되면 누가 하든지 비슷한 산물이 나온다면
1: 그렇죠.
0: 결국은 드린 시간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그렇죠. 편하잖아요.
1: 정확히 그래요.
4: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계 발명이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 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1: 그렇죠.
4: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또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
1: 그렇죠.
4: 거의 유일하게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죠.
2: 네, 해 떴다. 일 좀 할까? 나 해 졌으면 퇴근이다 하는데 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더 하셔야지.
4: 아 이거 몇 시까지 끝내야지. 약간 이런 개념이
2: 이제 있잖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니까
4: 맞아요.
2: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정확하게 이제 수치를 잴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놓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테일러리즘 같은 경우에 정확한 동작 분석에 의해서 객관화된 산물이 시간당 몇 개 나오느냐 이거를 표준화 시켜놓은 다음에 요거에만 이제 같이.

0: 되는 게 아닌가.
1: 업적주의나 성취에 따라서 예. 그런 차등적 보상 제도가 이미 기업체에서 많이 있잖아요.
0: 성과급. 예.
2: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만한 어떤 그 비교 사례가 야구인 것 같아요. 야구.
0: 야구?
2: 야구에서 여러 가지 그 선수들의 플레이에 대한 가치를 매긴 수치들 있잖아요.
0: 그렇지. 기록.
2: 네.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그 선수가 빠졌을 때 팀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가.
0: WAR.
1: 아, 그게 있어요? 아예 그런 수치가?
3: 네, 그런 수치가 있어요.
2: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빠졌을 때 그 사회가 거의 무너질 정도로 중요한 일을 멋있다. 하고 있지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1: 왜냐면 백그라운드 항상 네. 깔려 있으니까
2: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하시는 역할 하신 분들 빠져버리면 갑자기
1: 완전 무너지죠, 사회가.
2: 모든 국민 생활이 올스탑이 될 텐데 아하. 그분들의 하고 있는 그러한 일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고 있는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떡밥을 던지는 이유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이 지금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에 과학기술인들, 공학인들의 엄청난 기여가 그렇지. 있었는데 없다고 갑자기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아유, 없겠죠.
0: 네.
2: 그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
4: 아니 그 교수님들은 사실 그런 게 제일 좋겠죠. 논문 인용이 많이 되고 돈은 적게 벌어도 그러니까 명예냐 예 돈이냐
1: 왜 난처한지
4: 자 논문 인용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근데 돈은 정말 적게 벌었어요. 어떤 게 더
2: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된다는 것보다는 네.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할 만큼 네. 내가 의미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창출했다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돈은 제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으면 애초에 이 길을 못 오죠. 이미 제가 제 전공과 제 진로에서 사실 가장 돈을 벌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4: 근데 어떡하죠? 논문 인용도 많이 되실 거고 돈도 많이 버실 텐데.
2: 그래요?
1: 야, 진짜 생각 안 하고 있었나 보다.
4: 결국 논문 인용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그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3: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나는 일을 하는 만큼 그만한 가치와 대우를 받고 있다,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5: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이건 홀대 받고 있다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정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 저는 뭐 금전적 보상은 사실은 뭐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못 받겠지만
0: 그게 너무 아쉬워요.
2: 그게 너무 아쉬워.
0: 네, 더 받아야 돼 돈을.
2: 아 근데 그 외에 다른 꼭 금전적이지 않은 보상들도 뭐 주변의 어떤 저에 대한 이런 학자로서의 존중이나 존경 같은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도 꼭 보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 노동의 대가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저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하면서 저의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했던 활동을 통해서 진로가 막 바뀌어서
0: 서운한가 보네. 서운한가 봐. 말이 맞네요.
5: 20시간 일하는 그러니까 것만큼 받고
0: 지금
5: 있어요?
0: 지금 15시간 일하는 만큼
1: 아니 지금 보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
0: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5: 보람이 얼굴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보람이 아니에요. 제가 딱 서운한 거야.
3: 인정을 못 받고 받고의 문제는
0: 섭섭하죠 솔직히.
3: 아 그럼요. 더 받아야죠.
0: 섭섭하죠. 황 박사님 받는 대우보다 지금 다 더블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 부족해요.
5: 네. 왜 시작한 거예요?
4: 자 이제 노동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즐겁게 하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옵니다. 큰 거 AI. AI 확실히 노동을 줄여주지 않았나.
5: 저는 확실히 일이 줄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연구를 한다면 논문 작업 같은 걸 하는데 네네. 이제 학생들이 써오거나 하는 걸 교정을 보고 교육의 일환이니까 AI가 그런 걸 1차적으로 해주니까 확실히 쾌적해졌다는 걸 전 느껴요.
4: 근데 가끔 너튜브를 보면 겁을 주는 분들이 계셔. 네. 전문가분들이. 네.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딱히 많이 줄진 않았잖아요.
3: 근데 이게 ATM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업무가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ATM이 싹 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0: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직원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1: 필요 없는 거 아니야?
0: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ATM이 생기면서 그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 그런 지점이.
0: 은행 자체들이 늘어나고 직원들은 업무가 약간 바뀌는 거죠.
2: 대출이나
0: 이런 걸로. 그렇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1: 이거는 무한의 선 같은 거예요.
3: 이제 데프콘님이 모든 걸 과학적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무한까지 나오고 있다.
1: 이게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무한이에요, 무한. 예,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
3: 아니,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UN에서도 요즘에 인공지능 때문에 막 그 업무 다 자동화되니까 이제 일자리 다 그런 측면은 없진 않지만 중요한 건 태스크가 바뀔 거라는 거죠.
1: 그렇지.
3: 그전까지는 안 하거나 아니면 잘 못하던 업무를 훨씬 집중적으로 하게.
1: 그렇죠.
3: 그래서 직업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하느냐 마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일자리 다 사라지고 우리는 빈둥빈둥 놀면서
1: 그거 만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3: 네,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그렇죠.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예요.
4: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노동이 일정량이 끝났다고 더 이상 뭘 안 했으면은 더 발전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거고, 우린 그런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고대 그리스 때는 사회 기반의 노동 자체를 모든 노예가 했기 때문에 일 안 하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생긴 게 결국 시간이 남으니까 일종의 노동이 지식 노동으로 바뀌어서 그렇지. 수학과 철학이 그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이 줄어들면 다른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할 거고
1: 그렇죠.
4: 그 목적은 아마 성과가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1: 우리는 노동 사피엔스예요. 노동 사피엔스. 그냥 뗄 수가 없어.
3: 말도 잘 지어내셔. 예, 예,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그 AI가 정말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또 더 특징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1: 발전을 하고 있죠. 네.
3: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대체하는 AI가 당장 나온다. 그건 제가 보는 과장이에요.
1: 그건 과장이에요.
3: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그러면 사실은 충분히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촬영 감독 같은 거. 여기 계시죠?
1: 이거 갑자기 지금.
3: 이제 당연히 엄청난 그 숙련도를 요구하는 판단이지만 전부 다 데이터를 때려놓으면은 그런 것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롱샷으로 잡느냐 아니면 좀 가까이 잡느냐 이것도 사실은 미학적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촬영 감독의 일 중에서도 사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있고 어떤 태스크는 여전히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훨씬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우리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어릴 때 컴퓨터 있으셨어요?
1: 생겼죠. 아, 저 진돗개 컴퓨터 있지 않았어요?
5: 586 센티엄.
3: 586은 좀 센데?
5: 센티엄 맞나?
3: 역시 세대가 다르시네요. 586.
1: 정규 1등 상품으로 받았대요.
0: 약간 PC라고 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사회에 도입됐을 때도 이게 문서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무 노동 같은 게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사무 노동 거리들이 생기는 거죠. 일거리들이.
1: 근데 카메라 감독님이 그러면 이제 생존을 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리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한 대씩 다 잡고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근데 이제 감독님들이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혼자서 리모컨으로 이제
3: 그럴 수 있죠.
1: AI 기능이 이제 그 카메라 안에 들어가가지고
3: 그렇죠.
1: 너는 200mm만 챙겨, 너는 무조건 이거 확대, 이것만 챙겨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3: 맞아요.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도가 높고 그 분야에 대한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조수들을 데리고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러면 무조건 탑티어가 돼야겠네. 그죠? 그렇죠. 무조건 내가 탑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어요.
3: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있어요? 어차피 그 분야에 들어가서 조수 노릇하면서 막 좌충우돌하고 야단 맞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미 그 전 세계 AI 그쪽 학계에서는 그 탈숙련이라는 이름을
1: 탈숙련. 네.
5: 뭐 저희만 봐도 저희 농사 다 못 짓잖아요.
3: 아, 그렇지.
5: 저희 완전히 탈숙련돼서 저희가 그렇죠. 먹을 식량을 못 만들잖아요.
1: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용해야 돼요. 다 쓰면 안 되고 어쨌건 이 컨트롤은 인간이 해야 된다.
5: 근데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사실 AI와는 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후,
1: 그렇죠.
5: 기후 재앙, 아니면 또 감염병.
1: 그렇죠.
5: 그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이런 한편에서 발전하는 AI 같은 기술들을

0: 활용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런 직업들이 창출되지 않을까.
1: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겠지만 그만큼 또 생기는 것도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
2: 솔직히 저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게 소프트웨어 쪽이.
3: 소프트웨어.
2: 네, 아무래도 그 언어를 통해서 싸워야만 하는 분야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싶고.
1: 근데 이제 인간 수준의 AI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좀
2: 아,
1: 이제
2: 그렇죠.
1: 슬슬 들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이제 AI, AGI. AGI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알파고 기억하시죠? 바둑 기가 막히게 뒀잖아요. 얘가 모든 바둑 기사 다 이긴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도 꽤 잘했거든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타크래프트를 꽤 잘하게 된 알파고한테 바둑 두개 시키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3: 이미 했던 거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4: 아니에요.
3: 왜요?
4: 그게 인공지능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그 파라미터 값들이나 웨이트들을 다 조정해 놨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용으로 얘를 다시 잘하게 하려면 다시 재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티피셜 스페셜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특정 기능이나 특정 목적 함수에 최적화된 형태로 프리트레이닝 돼 있기 때문에 사전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할줄 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는 인공지능 중에서는 훨씬 보편적인 일들을 할수 있는 쪽으로 일반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NGI잖아요.
4: NGI?
0: 네, Artificial and Natural.
4: 아, 그렇죠. 그래서 Natural General Intelligence.
0: 네, 그러니까 AI가 점점 우리처럼 다재다능한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변화할 거라는 거죠.
1: 인간이 지능하고 좀 이제는 비슷해질 수 있는 게 AGI다?
4: 그게 이제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는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 정확히 AGI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정의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는 AGI. 그게 AGI다. 인간과 구별이 안 되는 게 AGI다. SF영화에 등장하는 것처럼 막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수준의 안드로이드. 아니면 잘 정의된 수학적 함수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AGI다. 그게 정의가 되게 다양한 거죠. 모든 사람한테.
1: 약간 저한테는 AI는 아직까지는 근데 좀 빠른 검색창? 뭐 그 정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일하고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약간 승이 안 찬다?
0: 저는 그래도 조금 꽤 많이 줄어들고 쾌적해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저만 AI를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AI를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AI를 엄청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있죠.
4: 그래서 사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는 AGI라는 용어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금기어였어요. 이렇게 인공지능 겨울이라는 걸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몇몇 학자들이 야 이제 곧 돼. 곧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설레발을 치다가 사실은 그걸 못 해가지고 역풍이 와가지고 펀딩 다 끊기고 그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좀 연배가 있는 학자들일수록 야 함부로 대중매체에 나가지고 뭐 AGI 이런 얘기 하지 마.
1: 맞다 이런 얘기 하지 마.
4: 아, 그렇지.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마다 개념이 다 다르니까 아니 뭐 그 저 앤드류 옹이라고 요즘에 인공지능 4대 천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저는 인상적인데 기자가 AGI는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그거 네가 AGI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AGI는 와 있거나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보기에는 수십 년 내로 힘들다.
1: 저는 AGI라고 할 정도면은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이디스라든가 자비스, 이디스 이런 거 있잖아요.
4: 그 정도는 쉽지 않습니다.
1: 그 정도 정도는 돼야 딱 명령하면 그냥 바로 일처리를 타타타닥 해주는 그 정도는 돼야 AGI가 아닌가.
4: 그건 조금 어려워요.
1: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좀 그 정도까지는 뭐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자비스 수준의 그 AGI가 울려면은 얼마나 보세요?
4: 되게 이제 2030년 정도로 봐요. 그 자비스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오픈 AI에서 인공지능의 이제 일반 인공지능 수준에 도달했다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나씩 랜드마크 찍어가면서 할 수 있게 5단계를 만들, 마치 자율주행차 5단계처럼 그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1단계는 이미 우리가 도달한 거예요.
1: 1단계.
4: 2단계 AGI도 사실은 많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추론할 수 있는.
1: 아, 추론. 예, 예, 왔죠.
4: 왔죠. 3단계부터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는 건데. 3단계

0: 관계가 에이전트 있고.
1: 근데 에이전트도 아직 멀었던데.
0: 그렇지. 에이전트도 아직 멀었어.
1: 에이전트 아직 멀었어요.
2: 근데 저는 조금 가깝다 느끼는 게 제가 실제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 개의 AI 서비스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이 회사들 중 한 곳에서 에이전트를 쓸 것 같거든요.
0: 쓸 것 같죠.
2: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쓴 스타일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죠. 누구한테 보낼 답장 초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보고 보내.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1, 2년 안에 저는 올 것 같거든요.
1: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냥 내 휴대폰 안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집에 물이 떨어졌네. 야, 내 집에 물 좀 주문해줘라. 그러면 지가 알아서 물을 주문해주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맞아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는 그게 2, 3년은 아니야, 더 걸릴
0: 그거는 기술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문제는 왜 그게 출시가 안 되냐면
1: 권한이요?
0: 예, 그렇죠. 얘가 사고를 쳤을 때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아, 나 몰라. 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나 그냥 들어가 잘래. 이 에이전틱 AI가 내 마음을 알고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아가지고 1년짜리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버리는 거야. 사고를 치는 거지.
1: 그런 사고 치는 기사들이 좀 있어.
0: 내가 다 때려치고 싶다고 했다고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는 게 어려워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0: 자, 4단계가 뭐냐면
1: 3단계는 에이전트고
0: 에이전트,
1: 4단계.
0: 4단계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창의성이다. 이제 그거까지도 하는 거예요.
1: 그럼 인간인데 이게
0: 단순히 주어진 학습 데이터의 패턴들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안도 해주는 그런 어떤 분야.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 오가나이징 AI라고 그래가지고 지시만 하면 얘가 척척척 일을 하는
1: 회계 업무, 뭐 디자이너, 뭐 이런 걸 다 다루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구별해놓고 오픈 AI가 자기네들은 2030년까지 5단계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 아, 쌤 올 줄 알지 마.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0: 대부분은
1: 차 빼려고 또 차 살라고 그래 또. 50억짜리 차 또 하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0: 대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5단계조차도 아까 데프콘 님이 말한 인간하고 구별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우리가 지시를
1: 직원이죠,
0: 하면 그 알아서 직원이죠. 그렇죠.
1: 5단계까지만 있고 안 보이는데 이제 한 8단계까지 있는 거예요. 6단계 인간을 뛰어넘고 7단계 인간을 지배하고 8단계 인류를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GI가 도입이 되는데 어떻게 다 성공적이었습니까?
0: 실패한 분야 많죠. 저는 주식 모르지만 네. 이제 케인즈가 유명한 얘기에서 케인즈는 주식 투자로 돈 꽤 많이 번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사람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도 돈을 잃었거든요. 예. 자기가 분명히 보기에 지금은 팔아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막 사고 비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사야 될 시기인데도 사람들이 안 사가지고 주식값 떨어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흥미롭게도 AI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들을 뛰어넘잖아요. 주식 투자에서는 아직 인간 전문가를 못 뛰어넘고 있어요.
1: 저도 AI한테 주식 한번 물어봤다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0: 그러니까.
3: 근데 그러면은 사람의 약간 어떤 광기 같은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을 읽지 못하는 건데 그렇죠. 인간에게 비합리상. 주식 투자를 금지시키고 AI들만 하게 하면 예측이 될까요?
1: 괜찮은데?
0: 그게 바로 그 실험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잘 레귤레이션 된 시장에서는 사람은 빼고 기계만 들어와라. 그럼 여기는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1: 괜찮은데.
0: 그거 그 제안을 했고 이미 그거가 노벨 결정서 받았어요. 실험 경제학자. 그리고 그거를 일부 주에서 미국의 주에서 네. 실험적으로 돌려봤더니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갔어요.
1: 야, 이거는 나중에 사업 아이템으로 이미 증권회사들이
0: 하지만 사람한테 못하게 하는 거가 헌법적 권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에서 실험만 하고 사실은 보편화되잖아요.
1: 이거 사람은 사람대로 하고.
0: 아, 사람은?
1: 네, 사람은 제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증권 어플이 있고,
0: 아하.
1: 내 AI들끼리 경쟁해서, 얘네들 판, 이렇게 약간 로봇 싸움 같은 거죠.
0: 창의적인데.
2: 당 초반에 네. 막 열어주고 막. 네.
3: 그러면은 진짜 대한 교수님 96%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2: 그 얘기.
0: 왜 아픈 얘기 또?
2: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1: 살려줄 수 있죠.
2: 남들이 AI가. 96 플러스 96%가 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앞에서 과학기술이 인간 노동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AI는 인간 노동을 줄일까요? 아니면은 늘릴까요?
0: 냉정하게 얘기해서 AI 만드는 데는 돈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돈을 100억 들여서 AI를 이 분야에 도입했을 때, 어쨌든 100억보다 더 많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럼 그 봐야죠.
0: 그러니까,

0: 그 ROI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별로. 나, 그런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공지능 기술이 있어도 그 분야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하는 AI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1: 하지만
0: AI 애들한테 철학 텍스트 잔뜩 집어넣고, 얘한테 막 훈련을 엄청 잘 시키면, 뭐 기가 막힌 철학 논문 써내겠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 대체하는 AI 만드는 비용이 안 나와요.
1: 그럼 약간 낭만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1: 낭만으로.
0: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그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인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방사선 의학과 의사들 더 이상 훈련시키지 말아라. 왜? 어차피 AI가 금방 따라잡을
1: 한동안이니까.
0: 텐데, 의사 훈련시키려면 10년 걸리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 훈련 당장 중지해라 그랬어요.
1: 야, 근데 진짜로 내년부터요,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AI가 판도하더라고요.
0: 근데 왜 의사가 안 없어졌을까? 왜 그러냐면요. 놀랍게도 그 방사선 의학과 의사의 업무 중에서 판독이 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럼 나뭐 하냐? 그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태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좋겠으니까 동의 없고. 그리고 AI는 아직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의사가 훨씬 더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디지털적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대체했을 때 ROI가 엄청 잘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거기는 위험한 거죠.
1: 그리고 우리 과학자분들 일자리는 보장이 돼 있네요. 여기
0: 어떻게
1: 디지털
0: 생각하면
1: 아니잖아요. 여기 디지털 아니잖아요.
2: 넘어와요.
3: 뭘 어디로 넘어와요?
1: 어때요, 지금? 디지털이에요?
3: 뭐가 디지털이냐고요?
1: 아니잖아요. 디지털만으로 일을 하는 게
3: 저는
1: 아니잖아요.
3: 실험이, 그래서 실험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3: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AI보다는 제가
1: 아, 그건 맞죠.
3: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학자로서는. 근데 이게 계속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2: 예를 들어, 천문학에서 블랙홀 사진 찍어요. 거기에 데이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AI가 다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새로운 신세계를 맛본 과학자들은 다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 연구를 찾아가는 그 희열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자체가 그냥 AI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이 과학기술 자체를 이끌어가는 거는 저는 과학자의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장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4: 위기감을 살짝 이제 우려를 약간 걱정을 했던 건 과거에 그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단백질을 결정을 시켜 분석을 하고 정말
0: 그렇죠.
4: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간 분석인데 이거를 학습을 하더니 막 거의 90% 이상의
0: 그렇죠.
4: 예측으로 막 계속 해내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좀 겁에 어떤 의미로 질렸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모든 노동도 특정한 기술에 의해 대체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것처럼 과학자라는 거대한 그 영역에서도 분명히 대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대체된다면은 뭐 그게 저의 부족함이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정안 되면 뭐전존 코너가 되는 거죠. 러다이트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1: 아니 어떤 형태든 AI가 엄청 발전하는데 인간에게 일이 필수일까?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 때가 왔을 때 직업이 사라지면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 일, 이 노동이라는 게 정말
0: 그렇죠.
1: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노동절이니까 모든 분들 뜻깊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네요. 네.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저도 굉장히 그 재밌고. 근데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 오픈 AI의 그샘 알트먼이 이제 그한번 이렇게 파면을 당했다가 다시 복귀한 적 있잖아요.
1: 알죠, 알죠.
0: 예.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잔뜩 들으려고 하는데.
1: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0: 다음에
1: 그때 다
0: 할게요.
1: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0: 다음에 할게요.
1: 남겨놓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너무 많이 일하지
0: 마세요. 알겠습니다.
1: 자, 나인투식스 이번 마감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3: 취미는 철학 가는다니까요.
5: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1: 아, 우리가?
5: 예.
1: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5: 바로 복잡한 사회성.
1: 사회성, 사회구조.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5: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1: 나쁘게 표현해야죠.
5: 영장류도 문법 체계 같은 것도.
1: 원숭이가? 원숭이가요?
5: 문화도

0: 문화요? 문화요?
1: 제가 연구하는 김파랑 송이는 1부 1초제예요.
2: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1: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3: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2: 뭐 이런 거겠지.
3: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어. 이런 거죠.
4: 어,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5: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한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저는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와 표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모으고, 돈을 투자해서 풀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

0: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돈의 의미, The meaning of money. 자, 일단은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돈에 너무 그 다른 거를 못 보고 편안히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영어로 좀 바꿔서 표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돈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meaning인 것 같아요. meaning. The meaning of money. The meaning of money. 이건 무슨 표현이 아니라 너한테 돈의 의미가 뭐야? What is the meaning of money to you? 이런 질문을 누구한테 던질 때. 그쵸? 무슨 대화를 하기 위해서 The meaning of money. 이거부터 해볼게요.
1: The meaning of money. The meaning of money.
0: 자, 두 가지 관점. 삶을 편하게 해주는 건 너무나 맞죠.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쵸? 그건 있지만 행복을 반드시 보장하진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 삶을 편하게 해주다. 쉽죠? Make life comfortable. 이건 아주 쉬운 말들이에요. 그냥 문장을 조합해서 콜로케이션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make life comfortable. Make life comfortable. 들어보세요.
1: Make life comfortable. Make life comfortable.
0: 콜로케이션이라 해요, 이걸. 콜로케이션이 뭐냐면 단어의 조합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make이라는 단어하고 life라는 단어하고 comfortable이라는 말 단어를 그냥 다 따로따로 알아두는 게 아니라 묶어서 조합을 해서 make life comfortable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행복은 그냥 happiness잖아요. happiness, 행복. 자, 보장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외우면 되겠네요. 저 단어는 많이 보신 단어일 거예요. insure, 보장하다. insure. 그런데 does not insure happiness. 물론 이제 두겠지만 3인칭 단수 주로 money를 주어로 잡을 거니까 money does not 그래서 3인칭 단수 es를 붙였어요. does not insure happiness. does not insure happiness. 요거 뒤에 강세요. insure. 들어보세요.
1: does not insure happiness. does not insure happiness.
0: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대로 볼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분명한 사실이다. 뭐 certain 같은 단어들 괜찮을 것 같은데요? It is certain. 확실하다. Certain. Certain이 아니에요. Certain. 이게 이제 성문 폐쇄음이라 부르는데 T 발음이 완전히 죽어서 목구멍에서 응 이런 소리 나요. Certain. Certain.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돈이 있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확실하다예요. 들어볼게요.
1: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It is certain that money does not ensure happiness.
0: 자, 그럼 돈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을 이제 영어로 좀 바꿔볼 텐데요.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돈이 가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돈의 노예가 된다. 이런 말들. 우리가 관용적으로 우리도 사실 영어에 똑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아, 요거. Final goal이 뭐예요? 최종 목표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Should not be, 돼서는 안 된다. The final goal in life. Of life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 in life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거의 관용적으로 in life를 써요. 뭐 인생의라는 의미로 of 전치사가 될 것 같죠? 돼요. 됩니다. 의미적으로. 근데 in life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in life로 그대로 써주세요.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들어볼게요.
1: Should not be final goal in life. Should not be final goal in life.
0: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다른 걸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이 blind라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become blind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그러니까 돈만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상태를 이렇게 쓴 거예요.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To를 붙입니다.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들어볼게요.
1: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0: Money sometimes makes you become blind to other things. 이거 가끔 돈 때문에 다른 걸 못 보는 경우가 있다. 자, 돈의 노예. 노예를 뭐라고 그래요? Slave라고 하죠. 복수형 붙여서 일반화시켜서 Become slaves of money. 돈의 노예가 되다. Become slaves of money. We should not become slaves of money.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들어볼게요.
1: Become slaves of money. Become slaves of money.
0: 자, 멋진 말들입니다. 명작 하나 해볼까요?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까 그대로. Money를 주어로 잡으면 되겠네.

0: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돈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전치사 in 쓰세요. 강세 네 군데 들어볼게요.
1: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Money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0: 좋습니다. 마지막. 돈은 자고로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 된다. 요거 부탁합시다. 수단이란 말이 이제 means란 단어가 있어요. S가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저 단어는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단어가 S가 들어가 있어요. means 읽어보세요. means 원래 S가 들어간 단어라고요. 단수예요. 단수. 수단이라는 단수라고요. 복수 형태로 보이죠? S가 끝에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앞에 뭐가 있어요? 어가 있죠? 단수니까. A means. 수단. A means. 수단. 수단들 아니에요. A means to an end. end가 끝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로 향하는 수단이다. You know, money is a means to an end. 양쪽에 더 붙인 거예요. A, an. You know, money is a means to an end. 야, 돈이란 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야, 수단. 요거 들어보세요.
1: A means to an end. A means to an end.
0: 뭐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요 부르는 말들이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부유한 사람 그냥 rich people 해도 되고 the rich 해도 되죠. 아시죠?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예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the rich 하면 부유한 사람들, wealthy people이라고 하죠? wealthy people, 그렇죠? 예, 부유한 사람들. 들어볼게요.
1: The rich, wealthy people. The rich, wealthy people.
0: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란 형용사가 있어요. 영어에. 뭘까요? Well off.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야, 이게 이런 뜻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Well off.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 people who are well off. People who are well off. 이게 형용사예요. People who are well off.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people who are better off 이렇게 돼요. 비교급 better off. 그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people who are worse off 라고 그래요. people who are worse off 유용하죠. people who are well off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 들어볼게요.
1: people who are well off people who are well off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읽어볼게요.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돈을 목적을 이루기 수단이다. 아까 means to an end. money 주어로.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단수예요. s 복수 아닙니다.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목적을 위한 수단이어야 되지 않겠냐? 들어볼게요.
1: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money should be a means to an end.
0: 좋습니다. 정리할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Does not ensure happiness. 여러분, guarantee란 단어 있죠? 그럼 발음, 저기, 뜻이 똑같은 단어죠? Does not ensure happiness. 먼저 들어볼게요.
1: Does not ensure happiness. Does not ensure happiness.
0: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들어볼게요.
1: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Should not be the final goal in life.
0: 마지막으로 목표를 위한 수단 a means to an end 들어봅니다.
1: a means to an end a means to an end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돈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좋은 표현들 많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다시 듣기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복습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요.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저희 사이트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EBS E 앱 설치하시면 매우 편하게 모든 방송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 내용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드렸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교환 내용도 공유 드리고 여러분 질문도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시면 단톡방 몇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EBS1004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히 구별해드립니다. Al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Juice versus beverage. Juice versus beverag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juice 그리고 beverage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볼게요. juice. 이거는 외래어로도 우리가 juice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음절이 아니고 이름절입니다. 그래서 juice. juice. 그리고 마지막에 모음 소리가 나면 안 돼요. juice 라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소리가 이 C 발음, S, C 이렇게 섞인 발음이죠. juice. juice. Okay? juice 가 아니고요. 이건 습관적으로 고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많이 연습해 보세요. Okay. juice는 이거는 과일이나 채소를 그냥 짠 즙입니다. 그거를 juice라고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Juice. Juice. Juice. 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좀 마실래? 갖다 줄까?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그래서 do you want 이거를 완전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그래서 vegetable juice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유보다 야채 주스가 좋아, 더 좋아. 이거 말하자, 더 선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채 주스, 뭔가 과일이나 야채에서 즙이 나온 거는 juice라고 합니다. I prefer vegetable juice over milk. Okay,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우리 이 레몬에서 즙을 짜내보자.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서 그 바로 나오는 그 즙도 juice라고 합니다.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read this out loud.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Let's squeeze the juice from this lemon. 네, 다음 단어는 beverage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스펠링이 B-E-V-E-R. 그래서 뭔가 beverage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은 그냥 beverage. 그래서 중간에 ER를 아예 그냥 무시해서 beverage. Beverage, 바로 V에서 R로 넘어가시면 돼요. Beverage, beverage. Okay? Beverage는 음료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drink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물, 우유, 주스와 같은 마실 수 있는 그런 액체류를 다 b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juice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죠. 다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냐면 그 juice하고 beverage의 차이, 만약에 그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주스처럼 생겼는데 밑에 beverage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설탕, 색소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탄 거를 beverage라고 합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ould you like a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Beverage. Beverage, 음료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뭔가 비행기 탔는데 거기 스튜어디스트가 Would you like a beverage? 마실 것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마실 것을 좀 줄까? 친구한테는 Would you like a beverage? 라고도 할 수 있지만 beverage는 drink하고 동일해요. 근데 drink는 훨씬 짧으니까 좀 더 캐주얼하고 beverage 같은 단어는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근데 beverage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스랑 뭐 술 종류, I don't know, like iced tea, 뭐 이런 거, 티 종류 다 이렇게 다양하게 다 들어있는 그런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Would you like a beverage?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그러면 alcoholic, 이게 뭔가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술이 든 음료는 아니야.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Is this an alcoholic beverage? No, this is not an alcoholic beverage. Very good.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is is the menu for drinks라고 해도 되지만 좀 더 포멀한 느낌이요. 이게 음료 메뉴예요. 이 메뉴는 음료를 위한 메뉴입니다.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This is the menu for beverage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주스는 주스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에 나오는 그 즙이죠. 그래서 juice라고 하고요. beverage는 훨씬 더 포괄적인 단어로 음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다도 포함되어 있고 뭐 술 종류도 포함되어 있고 우유, 주스 등등등. 근데 진짜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면 주스처럼 생겼는데 beverage라고 써져 있으면 그거는 100% 주스가 아니고 뭔가 많이 타 있는 다른 재료들이 타 있는 그런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juice 그리고 beverage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Do you want some orange juic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ould you like a beverag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0: And 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조사를 해보거나 mm-hmm. 생각을 해보니까 it turns out 알고 보니 이렇더라고요. Mm-hmm. That for my case 제 경우를 위해서는 아니면 제 경우에는 mm-hmm. 여기서는 뭐 in my case 해도 똑같은 case. 의미가 될 것 같고요. Mm-hmm. Since I wasn't really trying to lose weight, mm-hmm. 저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mm-hmm. I just wanted to gain muscle, mm-hmm. 근육량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에.
1: Mm-hmm. She says, I should have been eating a lot more food and ensuring that it's really good, nutritious food as well.
0: I should have 하면은 뭐뭐 했어야 한다. Mm-hmm. I should have been eating 먹어왔었어야 한다. Mm-hmm. A lot more 훨씬 더 음식을 많이 먹었어야 했고요. Mm-hmm. And ensuring I should have been ensuring 반드시 mm-hmm. 이렇게 했었어야 해요. That it's really good,
1: nutritious food.
0: 네, 영양가 높은. Mm-hmm.
1: 그래서, nutritious.
0: 네, 영양가가 높은 그러니까 really good food 좋은 음식 mm-hmm. 그리고 nutritious food as well mm-hmm. 좋기도 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건 여기선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1: of course.
0: Yeah, what's good food?
1: Yeah, what's good food? It's nutritious food.
0: Yeah,
1: right?
0: 그래서 여기서는 좋다라는 말을 good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고 mm-hmm. 나중에 nutritious로 그냥 대체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Yes.
0: 그래서 영양가 높은 음식도 반드시 먹었어야 하는데 Mm-hmm. 지금 그동안 열심히 운동만 했었다는 거죠.
1: Right, for sure. Let's see what she says next.
2: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and especially girls tend to starve themselves when they think of fitness. They think that it's about going to the gym really often, doing lots of cardio, but then not eating equivalently.
1: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and especially girls tend to starve themselves when they think of fitness.
0: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often misunderstand. Mm-hmm. 제 생각에 이건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무언가인 것 같습니다. Mm-hmm. And especially girls, 특히 여성들이 tend to
1: starve themselves. Starve.
0: Starve가 누군가를 굶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Mm-hmm. 그래서 I am starving 해도 되는데
1: I'm starving.
0: 네, I am starved. 예문으로 준비한 게 바로 이건데요.
1: Mm-hmm. For example, I'm starved. I'm starved.
0: 정말 배고플 때 I'm really, really hungry 해도 되는데
1: I'm starved.
0: I'm starved. 아니면 I'm starving. 둘 다 괜찮아요. Mm-hmm. 어떻게 한 동사가 ing 형태로도 쓰고 과거분사로도 쓰이느냐? 왜냐하면 굶다, 굶기다 두 가지 뜻이 yeah. 있기 때문이에요.
1: They both work.
0: Yeah, they both work. Mm-hmm. 그래서 starve themselves. 그냥 mm-hmm. 스스로를 굶긴다는 것은 밥을 굶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mm-hmm. when they think of fitness, 피트니스를 생각하면 잘 안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1: Mm-hmm. Next, she says, they think that it's about going to the gym really often, doing lots of cardio, but then not eating equivalently.
0: 그래서 they think that it's about 그들은 뭐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m-hmm. 그것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는 중요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맞겠고요. 체육관에 really often 아주 자주 가고 mm-hmm. and doing lots of
1: cardio. Cardio.
0: Cardio. Cardio는 원래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mm-hmm.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심혈관계의라는 좀 더 긴 단어가 있어요.
1: Yes. Cardiovascular 네. exercise.
0: Cardiovascular exercise. Mm-hmm. Cardiovascular가 심혈관계의, 그래서 심혈관계 운동이라고 mm-hmm. 해서 긴데 그냥 cardio.
1: Cardio.
0: 유산소.
1: Yeah.
0: 우리말에 그 산소, 뭐 무산소, 유산소 그 산소랑은 관련 없는 단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Yeah.
0: 그래서 doing lots of cardio, 그냥 유산소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Mm-hmm. But then not eating.
1: Equivalently. Equivalently.
0: 그것만 하고 문장 구조가 조금 깨지긴 해요. 구어체라서. Right. And then they are not eating
1: yes,
0: equivalently.
1: They are not.
0: 그게 이제 의미상 여기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Mm-hmm. 그만큼 먹지를 않아요. Mm-hmm.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1: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And actually, I've learned that fitness has to be a really good combination of these things. Yes, you do need to be bodily active and go to the gym or do some sort of activity.
1: And actually, I've learned that fitness has to be a really good combination of these things.
0: 그리고 actually, 사실 I've learned that 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배웠습니다. That fitness has to be a really good combination. 이 두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Mm-hmm. Of these things. 여기서 yeah. 말한 these things는 of course
1: working out and eating nutritious food.
0: Exactly. Mm-hmm. Exercising a lot and eating good food.
1: Yes.
0: 그래서 이걸 배웠는데 그래서
1: Yes, you do need to be bodily active and go to the gym or do some sort of activity.

0: 네, 오늘은 운동과 식단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Eating well and being active remains the best medicine for defending against fatness and cultivating fitness.

0: If I have proven anything in my 9-year fitness journey, it's that you can't outrun what you eat. Exercise will improve your life, but exercise alone will not make you skinny.
1: 네, 첫 번째로는
0: Juliana says
1: eating well, 잘 먹는 거, 그리고 being active, 여기서 잘 eating well이라는 건 eating a lot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No, eating nutritious foods.
1: 네,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먹는 거, being active,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거, remains the best medicine, medicine이라는 것은 최고의 여기서는 약, for defending against fatness and cultivating fitness. Fatness, fitness, 이게 비슷하게 라임이 맞잖아요.
0: Right? There's a lot. Like from fat to fit.
1: 그렇게 많이 쓰여요. Uh-huh. 어떤 표어 같은 거에 fat to fit라든지. Uh-huh. 그래서 살찌는 것을 이겨내고 cultivating fitness. 몸이 fit, 몸이 탄탄해지도록 yeah.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음식 먹고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최고다.
0: That's right. Next one, Alfred says.
1: If I have proven anything, 제가 하나라도 증명한 것이 있다면 in my 9-year fitness journey 지난 9년간 피트니스를 해오면서 9년간 증명한 게 하나라도 있다면 it's that 이런 내용입니다. You can't outrun what you eat. Outrun이라는 건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걸 원래 말하는데
0: right.
1: 그래서 그 음식, 식단을 운동으로 이겨버릴 수는 없다.
0: Right.
1: Exercise so, will. Yeah,
0: so. Oh, yeah. Well, I was just gonna say, when you can't outrun something, it means you'll get the negative effects of it, right?
1: 네, 음식을 제대로 안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Exercise will improve your life. 운동을 하면 생활이 개선이 될 테지만, but exercise alone will not make you skinny. 운동만 해가지고는 마른 체형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0: That's true.
1: All right.
0: Okay.
1: Good well, information.
0: Yeah, good information, right? Well, this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Yeah, so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Don't you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네, 반가워요. That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our book that has the title What Are the World's Greatest Races? 자, 세계적인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많은데 이제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참 궁금합니다. All right. So,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Our first word is to encourage. To encourage. 뭐 격려하다, 부추기다. And our second word is internal. Internal. 내부의. And our third word is ultimate. Ultimate. 최고의. Okay? So those are our words for today. And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book. Alrighty. So, let's see. What other races are there? Let's begin reading. What's the wackiest kind of motor racing? A demolition derby is about as zany as racing cars can get. Competitors race old cars on a dirt track, where crashing isn't just allowed, it's encouraged. The winner is the last car driving. This sport is also called banger racing.
1: 재밌는 이상한 경기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What's the wackiest? Wacky, zany 이렇게 말이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친구들 좀 이상하고 완전 엉뚱하고 별난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경기가 뭐냐고요? 여기 demolition derby. 자, 친구들, demolition 이 단어라는 거는 철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derby는 it means 경기. 네, it's another word for a race. 그래서 이 철거 경기인데 사진을 보면은 이 차들이 굉장히 오래됐죠, 낡았죠. 그래가지고 competitors race old cars on a dirt track. 참가자들은 낡은 차들을 흙길에서 운전합니다. 네, 거기서부터 벌써 이상하네요. 자, where crashing isn't just allowed, it's encouraged. 자, 충돌이 허용되는 게 아니라 충돌을 부추긴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 차들끼리 그냥 부딪히는 경기인 거예요. 네. 왜 이런 경기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승리하는 차는 남는 차예요. 네, 이런 경기도 있습니다.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at's the messiest race? One of the messiest races is the UK's Maldon Mud Race. This is a dash through the oozy river Blackwater. The record time is 3.7 minutes, but it can take half an hour to wade through the 500 meters of mud and slime. Speed check. Mud runner. 8 kilometers per hour. 자.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경주는 진흙 경주입니다. 네, 이런 경주도 있습니다. It can take half an hour to wade through the 500 meters of mud and slime. 자, 500m를 가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네, 이 wade through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뭐 힘든 걸 할 때 막 시간과 노력을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를 하는 거예요. Alright, so 자 여기서 speed check, mud runner 8 kilometers per hour. 자 시속 8km밖에 안 됩니다. Okay, let's continue. What's the greatest animal racer? Pigeons are the superstars of animal racing. With the right winds, they travel at over 97 kilometers per hour in races of up to 1,600 kilometers. Their brain's internal navigation system means they always find their way home. Racer fact. Racing pigeons can sell for over 1 million pounds. 네. 자, 비둘기는 가장 위대한 동물 경주자입니다. They travel at over 97 kilometers per hour. 그래서 시속 97km로 날아갑니다. 엄청 빨리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their brain's internal navigation system. 네,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internal, 내부의. 그래서 이 비둘기 뇌에 내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멀리 가도. 자, 여기에서 그 racer fact가 있는데 racing pigeons can sell for over 1 million pounds. 이 경주용 비둘기들이 It can sell for over 1 million pounds. 친구들, 1 million pound는 얼마냐면은 거의 한 16억이에요. 16억! 네. 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Okay. Alright. Let's read our last page. Which animals are the best team racers? The ultimate team racers are sled dogs. In one of the longest races, teams of 14 dogs compete with their sled driver called a musher. Over a 1,500 kilometer course of ice and wilderness in Alaska, USA. This is the Iditarod Trail Sled Dog Race. Racer fact, dogs trained for racing can run as much as 11 hours a day. Speed check, dog speed, 10 to 24 kilometers per hour. 네, 자, 썰매개는 최고의 팀 레이서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the ultimate team racers are sled dogs.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ultimate, 최고의. 네, 이렇게 최고의 팀 레이서가 이 sled dog인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네, 아시죠? 이 sled dogs라고 하는데 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요 남자분이 있죠? 이 남자분은 musher이라고 해요. 네, sled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가장 긴 레이스 중에 하나는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에서 1500km가 넘는 빙판과 황무지를 달리는 코스예요. 이것도 상당히 긴 거리네요. 네, speed check는 여기에서 10 to 24 kilometers per hour. 네, 그렇게 빨리 가요. 그냥 시속 10에서 24km로 달리는 거예요.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stop here and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아, 한 주 진짜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1: 아, 맞아요.
0: 수고하신 김에 금요일까지 깔끔하게 wrap up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행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0: Yes, yes. 자, 여행 영어인데요. 예. 엄마를 모시고 라스베이거스로 part 1 되겠습니다.
1: 오!
0: 와,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
1: 네.
0: 진짜 뭐라 그럴까 항상 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1: 저도 사실 올해 저희 엄마가 칠순이셔가지고 칠순 여행을 계획하다가 와, 항공료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0: 어, 맙소사.
1: 국내로 지금.
0: 약간 네. 좀 기다렸다가.
1: 왜냐면 저희 전체 가족이 가야 되는데 7명이라.
0: 오케이, 오케이.
1: Oh, so many.
0: 예. 저희 동네 놀러 오셔도 괜찮아요.
1: 그렇게 하려고요.
0: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남매끼리 혹은 뭐 자매 아니면 형제끼리 그런 거 계획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어, 그러면은 너가 뭘 알아봐. 어, 그러면은 뭐 언니가 뭘 알아봐. 이러면서 계획하는 내용으로 일단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지금 마치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지금 제 여동생이랑 계속 그 얘기 중이에요.
0: 그대로 여기 넣어놨어요.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1: 아, 어버이날에.
0: 맞습니다.
1: 예.
0: 그런데 영어에 미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는 게 없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어머니 날, 그리고
1: 아.
0: 아버지 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1: 오.
0: 정도는 그 미국에 좀 맞춘 거예요.
1: 네네.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이거는 근데 저는 좀 부러운 게 저는
1: 네.
0: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뭔가 같이 좀 으쌰으쌰 할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1: 아, 그런
0: 같은데요.
1: 게좀 아쉬우시겠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장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오빠에게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0: What?
1: Mother's Day.
0: Mother's Day, yeah.
1: Mother's
0: Oh,
1: Day,
0: yeah.
1: yes. trip to everywhere with mom.
0: Trip to everywhere?
1: Trip to somewhere.
0: Oh,
1: Yeah.
0: somewhere.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1: We
0: about a
1: can
0: weekend getaway?
1: get away.
0: Like, getaway
1: Yeah.
0: to Las Vegas.
1: 라스베가스로? 너무 좋지, 좋아.
0: 응?
1: 내가 그러면 호텔 좀 찾아볼게.
0: You hotel?
1: 굿. 라스베가스 원.
0: 굿,
1: 굿.
0: 굿, 굿.
1: 굿. I will check the hotel.
0: Okay,
1: I'll find.
0: you find the hotels,
1: Yes.
0: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Restaurant.
0: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Sure. 오, 굿,
0: Okay,
1: 굿, 굿.
0: okay.
1: 오케이.
0: 어, that sounds good. 아,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행 관련된 거, 그쵸? 뭔가 찾아봐라.
1: 그럼요.
0: 뭐 다양한 생활 영어 많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How about a week?

0: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Yes.
2: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미션부터 한번 가볼게요. Mm-hmm. 자, 이제 뭐 남매끼리 mm-hmm.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3: 오. Oh.
2: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어버이날 한국에서는 Parents Day라는 거가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적어도 mm-hmm.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할까요?
3: 그럼 Mother's Day, Father's Day 그런가요?
2: That's right.
3: 네, let's take Mom on a for Mother's Day.
2: 끊을 수 없을까요?
3: 끊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2: 오케이.
3: Okay. 네, 엄마의 어머니 날을 위해서
2: mm-hmm.
3: Let's take Mom 엄마를
2: mm-hmm.
3: 데리고 엄마를 모시고
2: mm-hmm.
3: 여행 가자.
2: 오케이. Okay.
3: 이거 on 어 다음에 왠지 여행 나와야 되니까
2: mm-hmm.
3: on 그 여행이니까 travel.
2: 죄송한데 yes. 트라벨이라는 발음 세상에서 딱 처음 들어봤는데
3: 트라벨
2: 어느 트라벨
3: yes.
2: 자 정답은요 우리 사실 덩어리 표현을 더 간단한 거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2: trip maybe right?
3: 어? 아
2: on a trip, on a trip 덩어리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3: 제가
2: 같아요
3: 제가 이제 사이즈를 파악했거든요 이거 4개 들어가는 거예요
2: 오케이 okay.
3: 어쩐지
2: 자 T-R-I-P trip 자체가 에이. 여행이죠 발음할 때 트립 아니죠, 네? 여러분들. TR,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됩니다.
3: 음흠.
2: 그러니까 입모양을 모으고 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Trip, trip.
3: Trip, trip.
2: There you go. 자, 원래는요, 여러분들.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잖아요.
3: 네.
2: 주어가 여행을 간다. 단순하게 여행 가다란 덩어리는 take a trip이라는 게 있어요.
3: 아하.
2: Okay, take a trip or go on a trip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 Yes.
2: 자, take a trip은 내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주어가 I took a trip 이런 식으로 I took a trip to 뭐 어디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나는 런던으로 여행을 갔어.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 얘랑 달라요?
3: I took a trip to London.
2: That's it. I took a trip to London. Just like so, right? 그런데 오늘은 자 보세요. 본인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3: 예, no. 엄마 모시고.
2: 모시고.
3: 네.
2: So 누군가를 누군가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
3: Yes.
2: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3: Take on a trip.
2: Take 이 사람.
3: 아하.
2: On a trip.
3: 오.
2: 그래서 take가 데려간다라는 느낌이에요.
3: 네.
2: 그 trip에 실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3: 아.
2: On a trip. Okay?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얘 바꾸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고 하셔도 되거든요.
3: 네.
2: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자.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을 데려가자. 그럼 거기까지.
3: 데려가자.
2: Mm-hmm.
3: Let's take them.
2: Mm-hmm. 여행에.
3: On a trip.
2: On a trip.
3: Yes.
2: Alright. 왜냐하면 trip은 목표, 그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3: 그렇죠.
2: To라고 하시면 안 되고 on a trip이에요.
3: 네네.
2: 자,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어. 여행에. 우리는 마유를 데려갔다.
3: We took Mayu on a trip.
2: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3: Yes.
2: We took a trip이랑은 다르죠.
3: 예.
2: 우리가 여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를 데리고 여행을
3: 그쵸.
2: 가는 거예요.
3: 오.
2: 자, 이렇게 해서 직역으로 가주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Let's take them. We took Mayu. 근데 어디예요?
3: On a trip.
2: 얹어서.
3: Mm-hmm.
2: You got it?
3: 네.
2: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et's take them on a trip.
3: Let's take them on a trip.
2: We took Mayu on a trip.
3: We took Mayu on a trip.
2: All right. 자, 이번에는 Mother's Day is coming, right? So 그날을 위해서 let's take mom 데려가자 on a trip에 읽어볼게요. Mm-hmm.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3: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2: All right. 두 번째 문장 굉장히 짧습니다.
3: 네.
2: 그래? 그러면은 Las Vegas로 주말 여행 어때?
3: 와.
2: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주말이라면 라스베이거스는 멀잖아요. 그러니까
3: 네.
2: 한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일 수 있죠.
3: 예, 예,
2: right?
3: 예.
2: 그래서 라스베이거스로 주말 여행 어때?
3: Well, how about a 주말 여행 to Las Vegas인가 봐요. 주말 여행이니까 그냥 바로 써 줄까요? Weekend trip으로 갈게요.
2: 오케이.
3: Okay. 왠지 한 단어일 것 같아요.
2: 이렇게 긴데요?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똑같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저의
3: 게스를
2: 딱 느낌이 왠지 그래요. So, weekend trip, 주말 여행. 일단은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3: 네.
2: 하지만 제가 준비한 표현이 새로운 게 있어요.
3: 오.

0: We can't
1: can't
0: get
1: get
0: away.
1: away.
0: 자,
1: 오.
0: 얘도 주말 여행이라는 뜻이에요.
1: 네.
0: Get away 자체가 여행을 뜻하는데요.
1: 네.
0: Trip과 다른 점이 좀 있다면, get away는 특히 짧은 여행, 단기 여행을 얘기를 해서 주말에 1박 2일 갔다 오던가,
1: 네.
0: 뭐 당일이 될 수도 있고요.
1: 오호.
0: 그런 것들을 보통 get away라고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지친 삶에서 get away,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1: 약간 도시 탈출 느낌으로. 네.
0: 맞습니다. 좀 굉장히 옛날 말 같은데.
1: 그렇죠.
0: Alright, so we can get away는 주말 여행이지만 특히 짧게 갔다 온다는 뉘앙스를 넣어놓은 겁니다.
1: 예.
0: Alright, 자, 그래서 how about we can get away to Las Vegas 어때? 자, 여러분들, you guys, we did this just the other day, right?
1: 네.
0: 바로 요거
1: 아하,
0: 기억나세요? Hey,
1: 기억나죠?
0: how about Friday?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1: 금요일 어때?
0: 맞아요. 뭔가 제안하고 추천하는 듯한
1: 네.
0: 느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저는 왕초보 영어, 제가 글을 써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1: 예.
0: 반복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이 들어서 이걸
1: 맞아요.
0: 많이 많이 해야 돼요,
1: 그래서
0: 여러분들.
1: 여러 번 반복해 주시니까 나를 머릿속에 남는 게
0: That's good, that's
1: 많아요.
0: good. Alright, we're gonna do that.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혹시
1: 네.
0: 장거리, 운전해서 가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어로?
1: 장거리 여행이요?
0: 운전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뉴욕에서 동부죠?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막
1: 혹시
0: 횡단하고
1: 라운드
0: 가고.
1: 트립인가요?
0: 자, 그거는 왕복
1: 아, 왕복
0: 여행이란
1: 여행이에요?
0: 뜻이고요.
1: 아.
0: road trip이라 그래요.
1: 로드.
0: 예. 왜냐면
1: 아.
0: road는 자동차 가는 길을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기
1: 네네네.
0: 때문에 아, 운전하고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뭐 강원도를 찍었다가 뭐 대전
1: 예우.
0: 갔다가
1: 와우.
0: Right, 자, 그럼 한번 해 볼게요. 야, road trip 어떨까?
1: How about a road trip?
0: 그렇죠. Hey, how about a road trip?
1: 오, 생각만 해도 신나요.
0: 재밌겠다. 그렇죠? 자, about this. 여행 어때? 자, 그런데 잉글랜드로 가는
1: 예.
0: Yeah. 여행 어때? 그럼 일단 여행 어때?
1: How about a trip
0: 자, 잉글랜드로.
1: to
0: That's
1: England?
0: right.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와우.
0: 이러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진짜 막 여행하고 있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0: 아, 진짜 가보고 싶어요. Right. 오케이.
1: Okay. 진짜요.
0: Okay. 자, 읽어 보겠습니다. How about a road trip?
1: How about a road trip?
0: 자, 이번에는 How about a trip to England?
1: How about a trip to England?
0: Alright. 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잠깐 브리프하게 얘기하면 얘는 방금 뭔가 추천한다는 느낌이었죠?
1: 네.
0: 하지만 What about me? 나는 어쩌고
1: 오케이.
0: 해결해달라라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읽을 때 라스베가스 하지 마시고요.
1: 어떻게 해야 돼요?
0: 베이거스. 실제로
1: 베이거스.
0: 얘랑 비슷해요. 다만
1: 아.
0: 빠르게 하고 V니까 입술이 베 이러면 안 되겠죠.
1: 예.
0: 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이런 식으로 입술만 안 붙으면 됩니다.
1: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면은 A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이거스니까
0: 베이거스.
1: A 사운드가 원래 A 이렇게 나잖아요.
0: No, no, no.
1: 아니에요?
0: Vegas. 살짝 늘어지는 사운드일 뿐이에요.
1: 아, 그래요?
0: Las Vegas, right?
1: 베이거스.
0: Okay. 자, 가보겠습니다.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Vegas. Okay. There you go.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네, 다음 미션 보겠습니다.
1: 네.
0: 좋아. 그러면은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그러니까
1: 오.
0: 이게 분담이 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1: Nice.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마유쌤은 아무래도 외아들이기에
0: 네네네.
1: 혼자서 호텔 찾고
0: 그쵸.
1: 목적지 찾고 해야 될게 많은데, 자, 내가 호텔을 찾아볼게. 찾다가 없는데요? 본단데요? 썸, 몇몇의 호텔을 좀 볼게.
0: 오케이.
1: 아, 볼게.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0: 내가
1: 아,
0: 할게.
1: 내가 할 게니까, I 의지니까. I will.
0: Okay, I'll look up some hotels. Ooh, very nice.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거 가져왔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 네.
0: Right? 하지만 this is perfectly fine. 이
1: 오.
0: 상황에서는 완전 괜찮아요.
1: 오.
0: 자, 저는 Let me. 조금 더 부드럽게 한 것뿐이에요.
1: 어,
0: let me look up some hotels. 아. 그런데 사실 이렇게 친하고 당연히 남매잖아요. 그럴 때는 I will. 할게. 이렇게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1: 우와.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제가 뭘 쓸지 아시는 것처럼
0: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와.
0: 네, I will, let me 제일 헷갈려 하거든요.
1: 예.
0: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걸 본인이 직접 설명할 정도의 내공력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 그쵸.
0: 자, let me, I will. 결국 한국말로는 하면은 내가 할게 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will 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1: 아하.
0: 순간적 의지.
1: 아.
0: 아, 그래, 내가 할게. 아, 혹은 내가 할래.
1: 아.
0: 이 정도의 말투가 되는 거예요.
1: 네네.
0: 의지가 강하죠. Let me도 할게라는 느낌이지만 얘는 원래는 직역하면 내가 하게 해주세요. Let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하긴 할 거거든요.
1: 네.
0: 그만큼 그냥 할게인데 좀 부드럽게 한 겁니다.
1: Let
0: me. 그래서 둘 다 좋지만 얘는 굉장히 의지 강조. 얘는 좀 부드럽게 예의 있게 쓰는 말투.
1: 어허.
0: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let me 뭐 할게. Some hotels를 뭐 한다고요?
1: 올려다 본다는데요. Look up.
0: Look up. 아, look up. 실제로 올려다 보다란 뜻도 돼요.
1: 네.
0: Look up이.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찾아보다, 조회해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아.
0: Right. 그래서 마유쌤이 무슨 단어를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뭐 search engine 같은 데서
1: dictionary에서
0: look up 해볼게. 아니면 dictionary 같은 데서 사전에서 내가 look up 해볼게. 아니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화번호부 같은 데 보면 연락처가 나오고 했거든요.
1: 연락망이 거기 다 있죠.
0: 옛날에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가 페리에 오면 나를 룩업 해봐.
1: 오.
0: 이런 말도 그때는 썼었어요.
1: 네.
0: So, 룩업은 정보를 찾아보다, 조회해보다. So, 나는 여기서 있잖아. 그 뭐 요즘에 호텔 사이트 같은 데도 많잖아요. So, 호텔들을 내가 좀 찾아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러면 find나 search나 다 비슷한 말인가요?
0: find는 결론적으로 찾아낸 거고요.
1: 아.
0: 걔는 안 되고요.
1: 예.
0: Okay? So, look for도 괜찮아요. 찾아서 찾으려고 노력하다.
1: 예.
0: Okay? 얘는 그냥 조금 그냥 조회하는 느낌. Alright? 자, 가보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이거는 무조건 쇼를 가서 봐야 되거든요.
1: 라스베이거스 쇼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무조건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자, some shows를 내가 찾아볼게. 내가 쇼 좀 찾아볼게.
1: 아.
0: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찾아봐. 명령으로 해보세요.
1: 예예예. 그
0: 명령으로.
1: Look up some shows.
0: 그렇죠. Hey, look up some shows. I'll look up some hotels.
1: 예.
0: 분담하는 거죠.
1: 아.
0: Right? 자, how about this? 뭐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에 페이스 노트북이 있다고 칠게요. 페이스
1: 예?
0: 노트북입니다.
1: 네?
0: 자, 날 찾아봐. 페이스 노트북에서. 나를 찾아봐.
1: Look up me.
0: 오케이. 페이스 노트북에서.
1: Look up me at in to
0: on. 그만 그 중에 다 틀리시네요. 제가 소셜 미디어 류 앞에는 on을 무조건 붙이자고 했죠. 웹사이트 류 같은 거.
1: on이군요.
0: Right, let me show you.
1: Yes.
0: Let me show you.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에러도 있었어요.
1: 어?
0: Show up, look up me가 아니라
1: look me up. 아.
0: Alright, 자 일단은 누군가를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할 때 look up 그 사이에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
1: 네, 네, 네.
0: Me, him, her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가운데 넣어주셔야 돼요.
1: 어허.
0: 오케이. 그래서 얘는 some shows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명사죠. 그래서 얘는 뒤에 써도 되고 가운데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me, you, her, them 이렇게 대명사는 무조건 가운데입니다.
1: Yes.
0: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라고 할 때 그 온라인 웹사이트라든가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는 그 앞에 무조건 on이라고 쓰셔야 돼요. Online 이거
1: on.
0: 기억하셔야 돼요.
1: 죄송합니다.
0: Yes,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up some shows.
1: Look up some shows.
0: Look me up on Face Notebook.
1: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All right. We have only one sentence left, all right?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1: 네.
0: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빠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호텔을 알아본다 하면 상대방은 또 다른 책임이 있어야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럼 난 공연이랑 식당을 살펴볼게.
1: 아하. 네.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식당.
0: 음흠.
1: 이겠네요. 식당은 또 긴 거 하나 비워 놓으셨네요.
0: 그럼요. 예.
1: 레스토랑인데
0: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헷갈려하는 원어민들이 헷갈려하는 스펠링 중에 하나가 식당이라고.
1: 더를 다음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레스토랑.
0: 정말 진짜 뭐라 그러지?
1: Yes.
0: 그대로 쓰셨네요, 발음대로.
1: 아, 그럼요. 우리 파닉스가 중요해요.
0: 아,

0: 알겠습니다. 자,
1: Yes.
0: 스펠링이 살짝 아쉽긴 한데, then I'll check out some shows and restaurants, right?
1: 아우.
0: 일단은 그래서 원어민들도 rest까지는 잘 써요.
1: Yes.
0: 그러다가 아,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tricky해진다면서 터터 이렇게 되거든요.
1: Yes.
0: 자, 여러분 스펠링을 정말 이미 안다고 하더라도 교재 한세번 정도는 쓰셔야
1: 아,
0: 됩니다.
1: 진짜 안다고
0: 미니멈.
1: 하더라도 나중에 또 틀리더라고요.
0: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식당이라는 단어 할때 발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여기 RANT를 랑트도 아니고 랑도 아니라 살짝 런에 가깝게 하면 발음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토랑, 레스토랑. 티가 살짝 나긴 하지만 연음에선 거의 안 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달리다란 느낌,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한번 두 번씩 해볼까요, 여러분들? 가볼게요. restaurant, restaurant.
1: Restaurant, restaurant.
0: 좋아요, 좋아요. 자,
1: 오.
0: 그리고 식당이 또 있죠. 사실 몇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식당 중에서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을 나타내는 단어 뭐 있을까요? 짧아요.
1: 캐주얼한 식당이요?
0: 네, 가면 뭐 거의 없는 메뉴가 없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약간 분식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미국 버전에.
1: 그래요? 이렇게 짧아요?
0: D로 시작해요.
1: Dear? Dear?
0: 모르겠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1: I don't know.
0: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 다이너.
1: 다이너.
0: 예.
1: 다이닝 룸에서 나온 거죠?
0: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1: 그쵸?
0: 지금 보세요. dinner 아니죠? 걔는
1: 예.
0: any 두 개입니다.
1: 응?
0: 걔는 저녁 식사고요.
1: 네.
0: any 하나면 diner고,
1: 아,
0: 이거는 식당
1: 다이너.
0: 중에서도 캐주얼한 식당을 얘기합니다. 아마 미국 가면 무조건 간판이 써 있어요.
1: 다이너이라고요?
0: 네. 그래서 들어가면
1: 오.
0: 뭐, pancakes부터 무슨 뭐, French toast and everything. You see everything. Like sandwiches, hamburgers,
1: Yes.
0: pizzas and stuff like that. So, restaurant하고 diner 조금 캐주얼한 거 있고요. 진짜 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뭘 결정 못하면 분식집 들어가잖아요.
1: Yes.
0: 여러 가지 파니까. 거기도 좀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보세요. I will, 여기서는 이렇게 썼잖아요.
1: 네.
0: Let me랑 거의 비슷하단 얘기였던 거예요. 이거 뭐죠? Check out.
1: 체크아웃? 체크인 체크아웃인데요?
0: 아, 그 체크아웃은 아니고요, 여기서.
1: 예.
0: 여러분, 이 체크아웃입니다. Hey, check it out. 영화가
1: 아.
0: 노래에서 막, check it out. 이게
1: 어허.
0: 뭐예요? 한번 봐봐. 내가 노래를 해볼게. 한번
1: 아하.
0: 봐봐봐. 그렇죠. 그래서
1: 예.
0: 우리가 명사를 체크아웃 한다는 건 살펴보다 혹은 조금 구어체로 뭔가 한번 봐보다. 네, 그래서 내가 쇼나 레스토랑 같은 거 하면 내가 살펴볼게.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체크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와, 이 페인팅. 페인팅이 이제
1: 그림.
0: 그림이죠.
1: 네.
0: 와, 대박이야. 이 페인팅 좀 봐봐봐.
1: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0: 그렇죠.
1: 예.
0: 오, 야, check out this painting.
1: 아, let's를 넣어야 되나 막 생각하고
0: No, no.
1: 있었어요. 예.
0: 자, 이거는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한번 봐봐봐, you guys. 이렇게 한번
1: Yeah.
0: 해볼게요.
1: Check it out, you
0: You
1: guys.
0: guys, check it out. Check this out.
1: Check this out.
0: 그렇죠. So, 대명사를 쓰면 얘도 가운데 이렇게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1: 네.
0: Check out this painting.
1: Check out this painting.
0: Check this out, you guys.
1: Check this out, you guys.
0: Alright.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교재에 필기해 놓으면 나중에 꼭 우리 쓸 겁니다.
1: 네.
0: Check out은 take a look at something. 이것을 굉장히 캐주얼하게 바꾼 버전이에요. 조금 더 격식으로 가면 take a look at. Can you take a look at my homework? 제 숙제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어요? 얘가 더 격식이에요.
1: 네.
0: 알아는 두셔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
0: 아주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1: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0: Alright. 좋아.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오케이.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2: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0: 나이스. Let me look up some hotels.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2: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실래요?
0: Alright, 첫 번째. Take someone on a trip.
1: Yes.
0: 할게요. 어머니 날에 엄마 모시고 여행 가자. 자, 엄마를 모시고 가자. 트립에.
1: Let's take mom on a trip.
0: 어머니의 날에.
1: For Mother's Day.
0: There you go. Mm-hmm. 두 번째. 그분들 모시고 여행 가자. 그분들, 그들 oh. 데리고 여행 가자.
1: Let's take them on a trip.
0: There you go.
1: Uh-huh.
0: 세 번째. 우린 마유 데리고 여행을 갔어. 과거형으로요.
1: We took Mayu on a trip.
0: That's it. 읽어볼게요.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Let's take them on a trip. We took Mayu on a trip. Alright, 두 번째 패턴은요. Look up something or someone.
1: Mm-hmm.
0: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내가 호텔 좀 찾아볼게. Let me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약간의 호텔들을 찾아볼게.
1: Let me look up some hotels.
0: Mm-hmm. Mm-hmm. 영영어로. 쇼를 좀 찾아봐. 쇼들을 좀 찾아봐.
1: Look up some shows.
0: 그죠? Look up some shows.
1: Yeah.
0: There you go. 세 번째. Face notebook에서 날 찾아봐.
1: Look me up on Face Notebook.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look up some hotels. Look up some shows. Look me up on Face Notebook. 수고하셨습니다.
1: Yeah.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4: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3: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4: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Oh, let's take mom on a trip for Mother's Day.
2: Ooh, how about a weekend getaway to Las Vegas?
1: Nice. Let me look up some hotels.
2: Then I'll check out shows and restaurants.
1: Ooh, good.
0: Wow. Great job, you guys.
1: 여행 떠날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0: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이 문장이었죠.
0: 네.
1: 평상시에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0: 네.
1: Don't stress me out.
0: 그렇죠. Stress someone out. Don't give me stress 이런 거 안 쓰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look up something
1: 네.
0: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카페들을 좀 찾아봐. 카페들을 좀 찾아봐.
1: 오호!
0: 네.
1: 네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도시죠?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거 하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도 해주시고요.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버스를 타고 가든 오래 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럼요.
0: Right.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노선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차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뭐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을지
1: 네.
0: 이런 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Right. 그거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단순하게 뭐 못하면 돼요. 그거를 넘어서서
1: 네.
0: 좀 뭔가 최적의 그런 노선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Right?
1: 오호,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요.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미국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시 있죠. 주가 있죠.
1: 네.
0: 그것을 예를 들은 것뿐입니다.
1: 요즘에 뭐 맵도 워낙 잘돼 있지만
0: 네.
1: 그걸로는 또잘안 보이는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저 주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좀
0: Of
1: 여쭤봐야지.
0: course. 저는
1: 예.
0: 그것도 그런데 해외까지 갔는데
1: 맞아.
0: 좀 해보면 안 될까요?
1: 아, 트라이
0: 실수한다고
1: 해봐야죠.
0: 그 사람이 평생 나를 뭐 놀린다던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1: 예.
0: 해봤으면 좋겠어요.
1: 그쵸,
0: 네,
1: 그쵸.
0: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마이오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2: Ma'am, can I help you? But I only speak English, I'm sorry.
1: Really? Okay, I'll try.
2: Okay.
1: I want to go to 마이오 디파트먼트 스토어.
2: 아.
1: 네, where, how?
2: How to get the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Train? Train good?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yes. Best option.
1: Best
2: Okay.
1: option.
2: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Station is two?
2: Is just two
1: Two blocks.
2: blocks away from
1: 오,
2: here.
1: 가깝구나. 고마워요. 아니, 그 버지니아에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2: Another question?
1: 하려고 했어요. In English 하려고 했어요.
2: Oh,
1: 예.
2: okay.
1: 그 저기, thank you.
2: No problem.
1: Virginia is first time.
2: Oh, Virginia.
1: Yes.
2: Oh, you're new to Virginia.
1: Yeah.
2: Oh, okay.
1: So,
2: Enjoy.
1: thank
2: No
1: you.
2: problem.
1: Yeah, train.
2: It's your best bet.
1: Yes.
0: 결국 그 자전거 타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1: 근데 괜찮아. 운치가 좋아가지고.
0: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한 4시간 반 걸렸다고 들었는데
1: 아,
0: 괜찮았겠어요?
1: 거의 국토대장정
0: 아, 그렇죠.
1: 느낌으로. 예.
0: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최적의 뭔가 그 노선을 찾아야
1: 그쵸.
0: 시간이 또 우린 생명이잖아요, 외국
1: 놀러
0: 가서.
1: 가서까지 시간을 낭비하면서
0: I
1: 여행하면은
0: know.
1: 아쉽죠.
0: 아마 자전거 타고 뭐한 10분이면.
1: 그쵸.
0: 네, 뭐, 수시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그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1: 아하. 그러니까
0: 네.
1: 현지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What's the best way? 가장 좋은 게 뭐야? To get. 도착하는, 그죠?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0: Okay. What's the best way?
1: To get. 또 끊어요.
0: 근데 어디요? 어디?
1: To 마유 백화점.
0: 믿어보겠습니다.
1: 백화점은
0: 믿어볼게요.
1: 뭐 워낙 자주 가는 곳이라 거기에 써 있어요, 영어로. 네, 왜냐면 외국 관광객들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다 영어로 써 있어.
0: 아하.
1: Depart.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Department.
0: 오케이.
1: Department가 끝인가요?
0: 저한테 물어본 건가요?
1: 뭔가 좀 허전한데. 여기까지.
0: 자, 네. 오케이. 일단은 department라는 스펠링을 이제
1: 네.
0: 썼고요.
1: 네.
0: So what's the best way to 뭐 하는 거예요? Oh, to get 어디로? To my department. 정답은
1: 스토어가 있군요.
0: 그렇죠.
1: 아, 뭔가 백화점은 스토어보다 커.

0: 해가지고.
1: 맞아요. Department라고 하면은 어떤 부서를 얘기를 하죠.
0: 아, 그래요?
1: 마유 부서가 어디 있나요? 갑자기? 이상하죠, 이상하죠.
0: 아파트먼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는 혼자잖아요.
1: 죄송한데, apartment는 아파트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So, department store. 이게 네. 백화점이 될 거고. 네? 진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요즘 영어로 다 돼 있죠, 당연히.
0: 그쵸?
1: 근데 네. 이제 스펠링을 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0: 그러니까요.
1: So, department store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대문자로 앞에 썼죠?
0: 네.
1: 원래는 department store는 소문자로 쓰는 거 맞는데 예. 여기서는 마유 백화점이 아예 고유명사인 거예요.
0: 아.
1: 그냥 이 자체가 이름인 거죠. 이름.
0: 예, 예, 예,
1: 네,
0: 예.
1: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아. Alright. 자, 그리고 department. 여기 강세가 가야 돼요.
0: 네.
1: 그래서 department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0: 음흠.
1: 소리가 나면 내가 강세를 뭔가 잘못 주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리가 영어에서 나면 안 돼요. So, depart 하고 T가 거의 나올 그럴 여지가 없게
0: 네?
1: department, department
0: 오.
1: 이렇게 빠르게 돼야 됩니다.
0: 네?
1: 자, 한번 해볼게요. department, department,
0: department,
1: 오.
0: department.
1: There you go.
0: Okay.
1: 그리고 store 할 때 이거는 뭐 규칙이라기보다는
0: 네.
1: 이건 발음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store보다는 store처럼 된
0: store.
1: 소리가 그게 더 혀가 편할 거예요.
0: 네.
1: So department store.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또 하나 볼게요. MENT 보이세요, 여러분?
0: 네.
1: 이거 많은 분들이 먼트라고 하는 습성이거든요.
0: 먼트 아니에요?
1: 근데 희한하게도
0: 예.
1: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MENT로 끝나는 단어들은 이상하게 거기 힘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문.
0: 아, 그러네요.
1: 처럼 빠져요. 그래서 department 이게 아니라
0: 예?
1: department.
0: 아.
1: 어, 힘이 빠져. department
0: 오히려
1: 이렇게 돼요.
0: 먼보다는 문에 가까운 느낌?
1: 맞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 좀 보여드릴게요.
0: 음흠.
1: 아까 아파트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것도 아파트먼트 이건 아니죠.
0: 예.
1: Right? So 강세를 제대로 주면 ment가 그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 강세 주고 한번 해보면
0: 네?
1: apartment보다는 apartment. apartment.
0: apartment. apartment.
1: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0: 예.
1: 그렇게 발음을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0: 네.
1: 엔터테인먼트도 여기 강세를 줘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이게 아니라
0: 네?
1: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0: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1: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0: 네?
1: 다큐멘트 무슨 뜻이에요?
0: 다큐멘트? 다큐멘터리.
1: 예. 그럼 서류란 뜻이에요.
0: 아,
1: 서류.
0: 서류구나.
1: 오케이. Okay. So 이것도 다큐먼트보다는 다큐멘트. 얘는 오의 강세가 좀 많이 붙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0: 네.
1: document, document.
0: document, document.
1: There you go.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신경 써야지는 아닌 거예요.
0: 네.
1: 계속 낭독을 함으로써 자동으로 아하.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슬기 씨가 이제는 이거 익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도 많이 좀 봤죠?
0: 맞아요.
1: get to 하는 거.
0: 네.
1: Right? So get to 하고 나서 어떤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꼭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get to 누구 이러면 누군가에게 다가가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어요.
0: 네.
1: so get이 움직임입니다. 항상 기억해 주세요. so get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다 어디에 도착하다 사실은 도착에 더 집중이 된 표현이긴 해요. go to보다 Alright. 자, 근데 그거를 알아서 알고 나서 이 패턴이 같이 완성이 된 거예요. so what's the best way 최고의 way가 뭐죠? to get to 이런 장소
0: 네.
1: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어디에 도착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자,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What's the best way? Right? way가 길이 될 수도 있고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Right? So 최고의 방식이 뭐예요? 뭐 방법이 뭐예요? 무슨 길이 뭐예요?
0: 네.
1: Right? 뭐 하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0: get.
1: To get to 어디 네. 가는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get to까지 들을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습하는 데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New York City?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EBS? 이것만 장소만 바꾸면서 연습해도 좋아요.
0: 그쵸.
1: 저는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0: 아우, 그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 같죠.
1: 싫어하시네. 그쵸. 뭔가 응용을 더할 수 있게
0: 그쵸.
1: 뭐 하는 최고의 방법. 이거를 get to 말고 다른 동사로 한번 바꿔보려고 해요.
0: 동사 원형을 비워두셨군요.
1: That's right.
0: 네.
1: So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0: 우와.
1: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잖아요.
0: Oh.
1: Right, you guys?
0: What's the best?

0: best way to study English?
1: Study English. 아, 배우는 거니까?
0: Learn English.
1: Very nice.
0: Wow.
1: 자, how about this? 살 빼는 경우로 덩어리 표현하는 거 있을까요?
0: Lose weight?
1: Lose weight.
0: Yeah.
1: 뭐 많은 표현이 있긴 하지만
0: 네네.
1: lose weight. 그러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저 많이 물어봤거든요. 살 빼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이제?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그렇죠. What's the best way to do what? Oh, to lose weight 하는
0: 예.
1: 거. Make sense?
0: Wow.
1: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to get to 어디 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0: 동사만 알고 있으면은 뭐 문장 100개, 10,000개 만들 수 있겠는데요.
1: 그럼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0: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1: Mm-hmm.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0: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1: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거 대답 뭐 the best way to lose weight is 뭐 함으로써 이것도
0: 네.
1: 나중에는 가능하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0: Yes.
1: 자, 그러면 so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요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department 강세랑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0: 네.
1: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간단한 표현을 제가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0: 어.
1: 그래서 열차가 가장 나아요.
0: 아. 자, is your best bet. 오, bet은 박쥐가 갑자기 나왔나요?
1: 아, 그거는 이제 스펠링이 다르죠.
0: B-A-T. 아, 그런가요?
1: B-A-T죠.
0: Sorry
1: 네.
0: about that.
1: 깜짝 놀랐어요.
0: Yes. 말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죠.
1: 네.
0: 예, 열차.
1: 아.
0: 열차니까 저는 그러면 train 할게요.
1: Mm-hmm.
0: 네, okay. train is your best bet.
1: 오케이.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Perfect. Mm-hmm. Very, very nice. 여기서 근데 train이 주인공은 아니겠죠, 그렇죠?
0: 그렇죠.
1: 자, 바로 your best bet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이거를
0: 생소해요.
1: 이제 해석을 하면
0: 네.
1: 주어를 쓰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무튼 당신의 best bet이에요. 이거는 주어가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나아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왜 이런지 조금 상상 가능할까요?
0: Better. Better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 Well,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betting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Betting. 뭔가 돈을 걸거나
0: 네.
1: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돈을 걸다, 내기를 걸다가 bet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bet을 걸었을 때 얘가 확률이 가장 높다.
0: train이 가장 높다.
1: 맞아요.
0: 아하.
1: 그런 데서 이제 의역이 돼서 트레인 타는 게 최고의 be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것 중에 그나마 최고의 옵션 고를 때 딱이죠.
0: 아하.
1: 네, 이거는 원어민들이 회화처럼 회화체에서 너무 많이 써요.
0: 우와.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버스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너를 써주세요. 버스가 가장 나아요. 그 얘기는 당신의 최고의 bet입니다. 어떻게 해요?
0: The bus is your best bet.
1: 그렇죠. The bus is your best bet. 이렇게 써주시고요.
0: 네.
1: 주어가 또 단순하게 명사 말고 ing 형태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0: 네네네.
1: 뭐뭐 하는 것이 뭐 최고 좋다. 이렇게 가장 낫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약한다라고 할 때
0: 네.
1: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0: Book.
1: Book.
0: Yes.
1: 그러면 예약하기는 뭐예요?
0: Booking.
1: Booking. ing를 붙이면 이제 명사화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럼 booking인데 온라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Booking?
0: Booking online.
1: Online.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가장 나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There you go. 거기에 bet을 걸어봐. 그게 가장 아마 뭐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어. 이런
0: 네.
1: 뜻이 또 될 수가 있겠죠. Do you understand?
0: 네.
1: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The bus is your best bet.
0: The bus is your best bet.
1: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0: Booking online is your best bet.
1: 본문 가겠습니다. The train is your best bet.
0: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1: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보가 또 나오죠.
0: 뭐죠?
1: 여기 겨우 두 블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다.
0: 그쵸.
1: 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The is just two blocks away.

0: way. 아, 이거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역이니까.
1: 주어가 빠졌네요.
0: 그쵸. 그러면은 역에 해당하는 station 할게요.
1: Okay.
0: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떨어져 있다.
1: Alright, okay. So, 뭐 무슨 역 아마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렇죠?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맞는지 보겠습니다.
0: Yes.
1: You got it. Alright. So,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역. 뭐 사실은 뭐 기차역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train station이겠죠. 하지만 줄여서 그냥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참고로 버스 정류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쓸까요?
0: 버스 스테이션.
1: Bus station? 한
0: Yes.
1: 번도 못 들어본 것
0: 어,
1: 같은데.
0: 그래요?
1: 우리 보통 뭐라 그래?
0: 아, 버스 스탑이네요.
1: That's
0: Sorry.
1: right.
0: Yeah.
1: 오케이.
0: 버스 스탑.
1: So stop은 사실 정류장이라기보다 어디에 멈춤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0: 네.
1: So 일반적으로 버스는 bus stop
0: 버스 스탑.
1: 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0: Yep.
1: 같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쓰지 않나요? 그냥
0: 맞아요.
1: 몇 블록을 가면
0: 예.
1: 이라고 하죠.
0: 네. 예. 네.
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찻길이 나오기 전에 하나의 블록이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특히나 뭐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충 하나의 블록이 어느 정도 걸어야 된다는 거를 안다는 가정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0: 네.
1: So, block 대신에 강세를 주의해 주세요. block 앞쪽에 강세를 확 실으면서 가 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block. block.
0: Block, block.
1: There you go.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 예.
1: 지금 얼마 정도로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할
0: 네.
1: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0: Away.
1: 네. Away는 먼 느낌을 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점점 떨어져 있는 느낌, 아니면 멀어져 가는
0: 아,
1: 느낌. 이
0: 네네.
1: 느낌을 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테이션은 단지 two blocks만큼 가까운 게 아니라
0: Way, away.
1: away, 떨어져 있다.
0: 네.
1: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여기서, 뭐, 시간을 쓸 수도 있기는 한데, 거리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거리를, 왜냐면, 정확하게 뭐, 몇백 미터 이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0: 네네.
1: 때는 이렇게 블록을 활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리 대신에. 그쵸?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우체국은
0: 네.
1: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0: 아하.
1: 우체국이 영어로 뭐예요?
0: Post office.
1: Post office, right? 그러면 그 post office는 다섯 블록 떨어져 있다 하면은요?
0: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1: 그렇죠. Five blocks away.
0: Away.
1: There you go. 자, 그 건물은요, 100m 떨어져 있어요. 이거 한번 실제로 숫자를 넣어볼까요? 거리?
0: Oh,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와!
0: Wow.
1: I love it, I love it.
0: Yes, yes.
1: Alright. So, 실제 거리를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post office is five blocks away.
0: The post office is 5 blocks away.
1: Alright,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0: The building is 100 meters away.
1: Right? 이거 100으로 읽어도 되고요. A hundred 이라고 읽어도
0: 100.
1: 돼요. 오케이. 본문 가겠습니다.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0: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고마워요. 하면서 버지니아엔
0: 아우,
1: 처음이거든요.
0: 처음이라 얼마나 또
1: 네. 거기
0: 어리둥절하셨을까?
1: 막 열차역이랑 막 기차역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저도
0: 그쵸.
1: 저희 뭐 어머니 지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 있어서 갔었는데,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
0: 아,
1: 아무튼.
0: 그쵸. Thank you. I'm new to 버지니아. 버지니아를 또 영어로 처음 써보는데요,
1: 아, 뭐
0: 저는.
1: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지역
0: 우리 이
1: 이름이라서.
0: 친구는 버지니아에 처음이지만 저는 버지니아를 처음 써봐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문자로 가야겠죠. 아, V겠네요. 왠지.
1: 왜요?
0: 예?
1: 왜요?
0: 왠지
1: 네.
0: 굴려보고 싶어요. Virginia,
1: 오케이.
0: 이렇게. 예. Verzi. Virginia. 아.
1: almost.
0: So beautiful.
1: 엄청 비슷해요.
0: 어, 그래요?
1: 오케이, 뭐, so beautiful은 뭡니까?
0: 몰라요.
1: 자, the
0: 어,
1: I입니다.
0: 우와.
1: 네, Virginia.
0: 오.
1: 그래도 bird 할때 B를 안쓴 게, 아,
0: 예.
1: 고쳤잖아요. That's
0: 그쵸.
1: good. Alright, so Virginia. 이왕이면 강세 제대로 주면 좋겠죠. 그래서
0: 네.
1: 두 번째 I에다 강세를 찍어서 That's
0: Yes.
1: right.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rginia. Virginia.
0: Virginia. Virginia.
1: 그쵸, right? So, 미국 버지니아 주를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0: 네.
1: 자, 어디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 this is my first time. So, first time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0: 네.
1: 우리 예전에도 그걸로 트레이닝을 한 적이 한번 있기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0: Yes.
1: 자, new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My first time, the first time 대신에 이것도 가능해요.
0: 네.
1: 대신에 뭐에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m new to 어쩌고.
0: 예.
1: 근데 이게 장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컨셉의 처음이다, 나 못 들어봤다, 생소하다 이렇게도 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오, 그걸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 저요, 이 컨셉에 처음이에요. 새로워요. 나 못 들어봤어요.
0: I am new to this concept.
1: That's it. I'm new to this concept. 그러면서, oh, this is very fascinating. 흥미롭고 대단하네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녀는 그 시리에, 그 도시에 처음이야.
0: She is new to the city.
1: That's it. She is new to the city.
0: Yeah.
1: 엄청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0: Wow.
1: Okay. So, 비동사, 당연히 new가 새로운이니나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써야겠죠?
0: 네.
1: And to,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new to this concept.
0: I'm new to this concept.
1: She is new to the city.
0: She is new to the city.
1: 자, 질문형 안 해볼 수 없잖아요.
0: 네.
1: 당신은 이 회사에 처음인가요?
0: 오.
1: 새롭나요?
0: Are you new to this office?
1: 그 office 좋아요? 회사?
0: This? 회사? Company?
1: Company?
0: Yes.
1: That's it, right? So, are you new to this company?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0: 네네.
1: Right? 자, you guy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땡큐. I'm new to Virginia.
1: 네, 미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마유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0: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There you go. Get to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0: 네네.
1: 같아요. 두 번째는 고마워요. 버지니아에는 처음이거든요.
0: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There you go. Be new to 활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0: 네.
1: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2: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The station is just two blocks away.
3: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1: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아, 여러분! 이 패턴 절대로 잊지 마요!
1: 네, 진짜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0: 내가 진짜 쫓아가서 허출을 내줄 거예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저도 열심히 할게요.
0: 네.
1: 자, What's the best way to do something?
0: 아하.
1: 뭔가를 하는 거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였는데요.
0: 네.
1: 이런 목소리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주세요.
0: 네.
1: 영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0: What's the best way?
1: 자, 영어를 배우는.
0: To learn English.
1: To learn English.
0: Yes.
1: 아주 좋아요. 두 번째, 여러분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0: 네.
1: Right? 두 번째는요. 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자, 최고의 방법이 뭐니?
0: What's the best way?
1: 살을 빼기 위한.
0: To lose weight.
1: 그렇죠. To lose weight.
0: Mm-hmm.
1: 세 번째입니다.
0: Mm-hmm.
1: 마유 백화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0: What's the best way?
1: 네. 도달하는 어디냐면 마유 백화점에
0: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1: Right.
0: Mm-hmm.
1: 좋았습니다.
0: Wow.
1: 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3: What's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What's the best way to lose weight?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0: 와, What's the best way to가 너무 길다 보니까
1: 네.
0: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1: 문장이 지금 거의
0: I know, 뭐,
1: 공간이 모자라요.
0: 빠박하게 들어갔는데.
1: 예.
0: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Be new to
1: 아하.
0: 어딘가에, 뭐, 무언가에.
1: 네.
0: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저 버지니아엔 처음이거든요. 저는 버지니아에 새로워요.
1: I am new to Virginia.
0: There you go. 두 번째는요. 걔는, 이번에는 그녀라고 잡을게요.
1: 네.
0: 걔는, 그녀는 그 도시에 처음이야.
1: She is new to the city.
0: There you go. She is new to the city, right? 세 번째입니다. 전이 개념이 처음이에요. 와, 이런 컨셉은 저는 처음이에요.
1: Oh, I'm new to this concept.
0: There you go. 왕초보 영어의 입영작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이런
1: 그쵸.
0: 거 말할 수도 있겠죠.
1: 이거 완전 처음이에요
0: That's
1: 하면서.
0: 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m new to Virginia. She's new to the city. I am new to this concept.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3: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2: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s the best way to get to Mayu Department Store?
4: The train is your best bet. The station is just 2 blocks away.
1: 2 blocks?
4: Yep.
1: Oh, thank you. I'm new to Virginia.
4: Well, enjoy.
1: Yeah,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1: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한
1: 네.
0: 주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1: 응?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터의 편이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on Peter's side?
0: 그렇죠.
1: 네.
0: on을 써서 side 올라가 있다는 느낌. 그렇죠? So, are you on Peter's side?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동사 쓰고요.
1: 네.
0: be new to something or
1: 오호.
0: somewhere,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우린 이
1: 아하.
0: 지역에 처음이야.
1: 네.
0: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가지 단어가 막 머릿속에 맴도실 것
0: That's
1: 같은데요. 네.
0: right.
1: 완벽한 문장으로 여러 번 만들어 보시고요.
0: Okay.
1: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good. 자, 여러분들 주말입니다. 루틴 우리 왕초보 루틴 알고 계시죠?
1: 그럼요.
0: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습 조금이라도 해서 입에 좀 패턴들 익힐 수 있게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주말에 한번 복습 좀 해볼게요.
0: 믿어보겠습니다.
1: 네.
0: 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usefu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in the office. 자, business 영어. Yes, but business 영어, but in a more light and fun way. 네, 아주 native speaker답게 이렇게 그런 어떤 표현들을 배울 건데요. Let's check ou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아, 최근 주문에서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We found some defective items in the recent order. 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Oh no! Okay, so what do we say after that? May I ask what was wrong? 아, 부품 몇 개가 부러졌습니다.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Let's find out. 네, alright. So there are situations when 물품을 받았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죠. So let's look at the dialogue. We found some defective items in the recent order. 자, 최근 주문에서 불량품을 발견했습니다. 자, defective items. Defective is an adjective, 형용사인데 defective items, 뭐 defective goods 이렇게도 많이 쓰죠. Alright, 그래서 oh no,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I'm very sorry 이렇게 생각하셨죠? Okay, I thought so. So what we would say is I'm terribly sorry. 자, terrible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정말 미안한 거를 강조를 하기 위해서 terrible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So I'm terribly sorry 할 때 I'm very, very, very, very, very sorry 라는 뜻이에요. Alright? May I ask what was wrong? 자,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May I ask what was wrong? Okay.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자, some of the parts. 자, 부품 몇 개가. Some of the parts are broken. 부러졌어요. 네,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there could be a lot of reasons why. But in today's dialogue, defective items or defective goods is a very important expression. And also, I'm terribly sorry. Like, you're really, really, really, really sorry.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se patterns and phrases in detail. Okay, here is our first phrase, and this is a phrase. Actually, it's a word, okay? Defective. Okay, defective. 자, 이거는 형용사라서 결함이 있는, right? 자, 불량품 같은 경우는 defect로 말하면 되죠. Okay. We will only give a refund if the item is defective. 자,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환불해 드립니다. So 환불을 많이 뭐 미국에서는 많이 해주는데 뭐 특히 이렇게 어떤 machine 어떤 이렇게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때만 환불을 하는 거죠. If the item is defective or if it is a defective item. Okay, the car has been recalled for defective brakes. 자, 뉴스에서 이 단어도 사실 리콜할 때 이거를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Right, so 그 차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되어 Okay, so defective brakes, 뭐 defective 뭐 steering wheel, defective 뭐 차 대해서는 defective를 많이 씁니다. 특히 recall. So the car has been recalled for defective brakes. So if something is defective, so the machine usually this part of the machine is defective, right? So 이거는 뭐 broken은 뭐 이제 흔히 이렇게 매일 쓰이는 단어지만 이럴 때는 좀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defective 같은 단어를 쓰죠. That's why we want to learn this word because we're dealing, you know, we're talking about business, right? Okay, so next one. Key pattern is I'm terribly sorry. 자, I'm very, very, very, very sorry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you know, business에서는 뭔가 좀 더 공식적이고 좀 더 이렇게 formal한 말을 필요하는데 I'm terribly sorry. 대단히 죄송합니다. Okay? S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을 구매할 때 가격 검색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게 가성비가 좋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가성비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돈을 투자한 대비해서 맛이 좋거나 혹은 상품의 질이 좋거나 기능이 좋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이 가성비가 좋아요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good value for money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value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가치, 값어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 대비 좋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good value for money,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what is good valu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곳은요, 값어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요, 그냥 어떤 것이 정말 상품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거는, 그쵸?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가 가성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투자한 것에 비해 값어치가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를 fo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한 것 대비해서 값어치가 좋다라는 의미는요, what is good value? 하고 나서 for money.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요렇게도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what is 하고 나서는 bang for the buck 혹은 has bang for the buck 요렇게 얘기를 해서 쓰는 표현도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what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 노트북은요, 가성비가 좋습니다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트북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트북은 그저 되게 랩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e laptop is good valu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쵸? 그 노트북 되게 성능이 좋은 거야, 가치가 높은 거야, 좋은 상품이야라는 의미라면 뒤에 for money를 넣는 순간, 그쵸? 그 노트북 가격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되게 좋아, 가성비가 좋다고란 의미가 되겠죠.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해서 그 노트북은 가성비가 좋아요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 회사 상품, 그 회사 거는요, 가성비가 좋아요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그 회사는, 그렇죠, the compan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회사 상품이 이제 가성비가 있다라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요, 그 보조 배터리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조로 쓰는 배터리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외장 배터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external charger 혹은 여기처럼 휴대용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서요, portable charg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 배터리라는 표현이 됩니다. 외장이라는 거는 external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보조 배터리 가성비가 좋아요.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여러분, portable이지만 T 소리를 살짝 굴려가지고 port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도 같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그 청소기는요, 가성비가 좋아요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청소하는 거를 바로 vacuu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소기는요, 바로 vacuum clean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한 번만 더. 시작. The

0: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해서 이번에는 그 청소기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What is good value for money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portable charg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The vacuum cleaner is good value for money.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배웠었어요. 그 노트북은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는 거. The laptop is good value for money.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직접 노트북을 사러 갔다고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점원에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어떤 게좀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노트북이 쫙 이렇게 막 매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조금 가성비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그 선택권은요, 바로 which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은 여러분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which는 선택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한정지어서 얘기를 할수 있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which is more value for money 혹은 which is good value fo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게 가성비가 좋으냐?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땐 여기처럼 more 넣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ich one is more value for money? 해서 여러분이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는 의미는, 그쵸? More value for money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또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또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꼭 가성비가 좋아요. 라는 표현. The company is good value for money. 라고 연습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이 가성비가 더 좋다라는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죠? 그렇죠. More value for money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거 진짜 가성비 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는 good value for money. 더 좋을 때는, 그렇죠. More value for money. 그러면은요, 여러분 최고로 좋을 때는 the best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우리가 배웠었던 거 better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more이라고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최고는요, the best 혹은 the most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The company is the best value for money.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가성비가 짱이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이 여러분이 돈 씀씀이에 비해서 값어치가 굉장히 좋을 때, 그쵸? Good value for money라고 얘기를 하는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reat and wonderful with you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 맑은 하늘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한 날도 있죠. 근데 이 모두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행복해지겠다. 나 연습할 거야. 그러다 보면 실제로 행복도 연습이 됩니다. You can practice your happiness for the next 10 minutes, right? 자, 행복 연습의 출발은요. 바로 이겁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에 있죠? 사실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다 줄여보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에 있죠? 뭣뭣은 어디에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게 맞습니다. 뭔데요? Where, 그 다음에 is 뒤에 어떤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줄이면 발음이 where's, where's.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여행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사실 화장실 위치잖아요. 자,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우리가 위치 정보가 사실은 요즘에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LBS라고 해서 Location Based Service 그런 시스템들 되게 많죠. 어디로 가면 뭐 Navigation 딱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으면 맛집 추천도 예, 본인의 위치를 근거로 가듯이. 그래서 이 정보 바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당연히 Where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궁금한 것 중에 화장실 어디 있는지 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 수 있어요. 정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가봅니다. 화장실은 영어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예, 제일 흔하고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restroom입니다. 가서 잠�an 쉴 수 있는 공간이죠. So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restroom인데 빨리 하면 rest 이렇게 안 들리고 restroom처럼 들려요. restroom. 자, 그 다음에 출구는 어디 있죠? 지하철역 같은데, 그렇죠? In the subway station, you're looking for some kind of exit, right? Exit number 5, exit number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Where's the exit? 네, 발음은 이게 exit도 있고 exit도 되는데요. 명사인 경우엔 거의 exit으로 많이 합니다. Exit, 아시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정의가 뭐예요? Justice. So, where's the justice? J-U-S-T, 똑바른 거죠. 옳고 든 거잖아요. 거기다가 ICE가 붙어서 justice가 정의란 뜻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실은 어디에 있죠? 진실, true, truth. 그래서 where's the truth? 자, 추상적인 거, 일반적인 거 다 잘 쓰이더라.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읽으면 you a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고요. 저를 보고 한번 따라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You'll be given a chance to try it out like this. 자, 가봅니다. 어, 화장실 어디 있지? 화장실, 화장실. Your turn! 네, where's the restroom? Where's the restroom?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어디로?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지. 출구가 어디 있지? 자, 그렇다면? 그렇죠. Where's the exit? Where's the exit? 됐고요. 세 번째는요. 아니, 정의란 어디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 your turn. Where is the justice? Where is the justice? 자, 진실이란 어디 있는 건가요? 진실. 자, where is the? 네, where is the truth? Where is the truth?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금 더 한번 늘려가면서 아까 나왔던 미션 문장을 완성해 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step. Step 2. 자,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긴 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집니다. 근데 어디에 있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where is the restroom? 간단하죠. 그런데 그게 제일 가까운 거를 알고 싶어요. 가까운 게 뭐예요? near, N-E-A-R. 가장 가까우니까 nearest. 그렇죠. 앞에 더 붙여서요. Where's the nearest, N-E-A-R-E-S-T. Nearest예요. Nearest restroom. 그 다음에 이 근처. 이 근처 아니고요. 이 근처. 그래서 around here.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계 어떤 나라를 여행하시던 어떤 빌딩에 있건 간에 제일 가까운 화장실. So,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간단합니다. Where'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The next one. 가볼까요? 왕궁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출구는 어디죠? 프랑스에 가시건, 스페인에 가시건, 뭐 서브웨이 시스템이 있는 곳들이면 여러분 독일에 가시건 내려서 왕궁을 가보고 싶은 거죠. 성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요걸 연결하시면 돼요. 아까 나왔던 거 뭐죠? 맞습니다. exit. 그래서 역시 똑같이 가장 가까우니까 nearest exit이죠. Where's the nearest exit? 그다음에 어디 어디로 나가는 거니까 to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to 바로 뒤에 왕궁. 그러면 palace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문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to the royal palace. 왕궁이잖아요. 뭐 이런 이름의 실제 성도 혹은 왕궁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빨리 하면 where's가 됩니다. Where is the nearest exit? 그렇죠? To the royal palace. 맨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모두를 위한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되게 쉬웠어요. Where's the justice? 아까 나왔죠? Where's the justice?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한다? For everyone. 쓰셔도 되고요. 그 everyone을 다른 말로 a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쓰이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Where's the justice for all? Where's the justice for all? 자,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고집부리지 않는 그런, 예, 바로 마음에서 한번 반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re's the justice for all? 자,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두번 하실 때 그냥 읽으라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걸 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림이랑 연결하는 느낌으로 가시란 뜻으로 이렇게 대화에도 넣어드립니다.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죠? 이게 딱 아까처럼 나와야 돼요. Try again에서요. 반응은 모퉁이 돌면 바로 있어요. 자, 갑니다. Where is? 에서 줄이면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around here? 했더니 뭐라 해요? Around, 그러니까 바로 그걸 이용해서요. Just around the corner. 코너를 돌면 바로 있습니다. Just around the corner.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So, where is the nearest website address to practice what we have learned today? 오늘 배운 거를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자, ebse.co.kr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나눠주시고요.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도 주워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0: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2: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3: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